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Wednesday's news coverage first of all. 영국의 얼굴 없는 예술가 Banksy의 새로운 작품이 이번에는 동상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소식 다시 듣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New Banksy statue causes stir in central London.
0: 런던 중심가에 새로 등장한 뱅크시의 동상 작품이 화제가 되고 있다가 제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causing a stir라는 것은요, 화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Sometimes it can be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But in this case, it's more sort of creating a buzz, creating a stir.
1: Have people talking about it. Yeah.
0: People are going, oh,
1: what's that?
0: Is that a Banksy artwork?

0: Yes, I heard it is.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다 들뜨는 분위기겠죠? 자, 정체를 밝히지 않고 영국 그리고 필요할 때는 외국에서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밤사이 벽화를 스텐슬로 남기기도 하는 이 아티스트 뱅크시. 잘 아실 텐데요. 그런 뱅크시가 지난 4월 30일 런던 한복판에 동상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1: The artist Banksy appears to be taking credit for a large statue that was erected in London under the cover of darkness. It displays a man in a suit marching with a flag that billows onto his face, covering it entirely. The statue, interpreted by many observers as a comment on blind nationalism, depicts the man striding off the edge of the plinth on which he stands. It appeared in Waterloo Place, a street in the St. James's section of London, where there are many statues of 19th century British military and colonial figures.
0: 뱅크시가 간밤에 어둠을 틈타 런던에 세워진 거대한 동상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상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펄럭이는 큰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인데, 이 깃발이 그의 얼굴 위로 휘날리며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맹목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서 있는 받침대 너머로 힘차게 걸어 나가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19세기 영국 군대 및 식민지 시절 인물들의 동상이 많이 있는 런던 세인트 제임스 지역의 워털루 플레이스에 갑자기 등장하게 됐습니다.
1: Right. So Banksy seems to be taking credit for it. If you take credit for something, that means that you are accepting or claiming or receiving praise or recognition or honor for an achievement or action.
0: 누구의 공으로 인정하다, 인정받다, 자기의 공으로 돌리다, 이게 다될수 있는데요. If you take the credit, or if somebody takes the credit, 그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So Banksy is taking the credit for this statue. 이 동상이 자기의 공이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고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동상입니다. Banksy's works always have a message, don't they? A social message. All right, let's continue.
1: Banksy's representatives told the BBC the statue was installed early Wednesday. The artist later posted a video of the statue and its apparent installation on his Instagram account on Thursday afternoon. The statue immediately drew crowds of curious onlookers, and pictures and videos of it were widely shared on social media. By Thursday afternoon, local authorities had placed barriers around the installation.
0: 뱅크시의 대리인들이 이 조각상이 수요일 이른 아침에 설치됐다고 BBC에 말했습니다. 이후 뱅크시는 목요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조각상과 설치 과정을 담은 걸로 보이는 영상을 올렸고요. 이 조각상은 즉시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을 불러 모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공유됐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되자 지역 당국은 설치물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Its apparent installation was posted on social media. Apparent?
1: Apparent. So that means when something is clearly visible, easily understood, or obvious, but it can also refer to something that seems to be true based on superficial evidence, but may not actually be the case.
0: Apparent는 누가 봐도 알수 있는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video of the statue and the installation was posted on Instagram. 근데 그 비디오 앞에 apparent installation. 누가 봐도 아, 그 동상을 설치한 모습이구나 하는 게 명백한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Let's continue.
1: Philip Mould, a London art dealer, said in an Instagram video that the statue was not far from his gallery. Personally, I think what's rather clever about it is he's got the proportions perfectly right.

0: right for the space, Mould said. I also rather like it when art, which is often forgotten, can be controversial, can be stimulating in this way. How the artist might have installed a large object in a prominent location and whether it was done with official approval was unclear. London generally requires artists to go through an extensive review process before receiving permission to create public art.
1: 런던의 미술 딜러인 필립 몰드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 조각상이 자신의 갤러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가장 기발한 점은 해당 공간에 딱 맞는 동상 비율을 완벽하게 잡아냈다는 거예요. 또한 평소에는 잊힐 때가 많은 예술이라는 존재가 이런 식으로 논쟁을 부르고 자극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꽤 마음에 들어요. 자, 이 작가는 어떻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이런 대형 작품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이걸 공식 승인 받고 설치했는지, 그러니까 뱅크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런던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공공예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o I guess Banksy went through it all. It was just all very secretive. Otherwise, they would have torn it down or, yeah, gotten rid of it. But they didn't, so I guess he went through some kind of procedure, but just no one knew about it. All right, what's something that's controversial?
0: Controversial. So, it describes topics, maybe actions, or even people that cause intense public disagreement, argument, or disapproval.
1: Something is controversial. 논란이 되는 거죠. And if something is stimulating?
0: If something is stimulating, that means that it encourages interest, enthusiasm, or new ideas, and it's often described as exciting, invigorating, or thought-provoking.
1: 또 뭐 자극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지난 4월 마지막 날에 영국 런던에 갑자기 나타난 뱅크시의 동상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아직까지는 철거나 이동 없이 원래 자리에 계속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다음 단락에서 런던 시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0: A representative of Mayor Sadiq Khan of London said in an email, Banksy has a great ability to inspire people from a range of backgrounds to enjoy modern art. His work always draws great interest and debate, and the mayor is hopeful that his latest piece can be preserved for Londoners and visitors to enjoy. In September, a worker toiling under police guard removed a Banksy mural that had appeared only 2 days earlier on an outer wall of the Royal Courts of Justice building in London. A spokesperson for Britain's Ministry of Justice said the courts were protected under British heritage laws, so the court was obliged to maintain its original character.
1: 스리칸 런던 시장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뱅크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본 시장은 런던 시민과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이번 최신 작품이 보존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작년 9월에 뱅크시의 벽화가 런던에 있는 영국 왕립 법원 건물 외벽에 등장했을 때는 불과 이틀 만에 경찰의 경비하에 한 작업자가 이를 제거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이 영국 문화유산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므로 법원은 원래 모습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Right, so very different in terms of how they're responding to this Banksy work.
0: Yeah.
2: Of course, last time around, I guess, it could have been seen as vandalism in a way
0: yeah.
2: to draw something on the walls of such a well-known, prestigious building.
0: Yeah.
2: But this time around, for whatever reason, again, we don't know if he went through the same the procedures that you need or if it's just because it's very beautiful and it's meaningful and so they're just leaving it there. We don't know.
0: We have no idea. Yeah.
2: But what we do know is that it's going to stay there for now.
0: For now.
2: Right. So A representative of the London mayor said, Banksy can really inspire people from a range of backgrounds.
0: Yeah, a range of backgrounds. That means from all different backgrounds. So a range of something, it means a variety, a selection, or a series of different things within a specific category. Or it can also mean the limits between an upper and a lower bound. So in one way, it's like a wide range of options. But in another way, when we're talking about the upper and lower bound, we could say like a price range between $10 to $15.
1: Exactly. 그럼 가격대가 되겠고요. Some people have very big vocal ranges. 음역대를 얘기하는 거고.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a range of backgrounds.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a range of something. What about... toiling. There was a worker toiling under police guard who removed this Banksy mural many months ago.
0: Yeah, to toil. It means you're doing exhausting, continuous physical labor or difficult long-term work as a verb. But it can also be used to mean exhausting, continuous physical labor or work.
1: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일하고 수고스럽게 일하는 것을 toil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약간 땀 흘리는 것도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0: Like toiling under the sun.
1: 고생하는 이미지예요. To toil. 그래서 지난 9월 달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작업자가 벽화를 힘들게 제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원 건물 벽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국 법원 측에서는 이건 영국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그냥 벽에다가 그림 그려도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Banksy여도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거했다라고 얘기했죠. The mural is a painting on a wall, right?
0: Yeah.
1: Mural, M-U-R-A-L, 벽화라는 뜻이고요. Obliged to maintain its original character라는 표현을 여기서 굉장히 멋있게 썼는데 be obliged to something 뭐뭐 할 의무가 있다 maintain 유지하다 its original character 원래의 모습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I feel very obliged to do something 그러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0: yeah,
1: 이런
0: it's
1: 의미.
0: like must you must yeah
1: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Banksy is well known for his murals such as Girl with Balloon and Flower Thrower, which have seemed to appear spontaneously overnight on public streets and buildings. The mystery surrounding his identity has only added to the public fervor surrounding his art, which has fetched millions at auction. Reuters identified the artist as a man born Robin Cunningham, who British tabloid The Mail on Sunday reported was Banksy in 2008. Citing public documents, Reuters said the artist has been using the name David Jones. Mark Stevens, a lawyer for Banksy, told the news agency that Banksy does not accept that many of the details contained within your inquiry are correct. Reuters added that he did not confirm or deny the artist's identity.
1: 자, 뱅시의 풍선을 든 소녀나 꽃을 던지는 사람과 같은 벽화 작품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예술가죠. 자, 이 작품들은 얼핏 보기에는 공공 도로와 건물에 하룻밤 새 저절로 나타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뱅시가 진짜 누군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그의 예술을 향한 대중의 열기만 더욱 고조시켰고 그 결과 그의 작품은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요, 뱅크시가 로빈 Cunningham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확인됐고 또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Mail on Sunday는 2008년에 이미 이 사람을 뱅크시라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 로이터 통신은 공개 문서를 인용해서 뱅크시가 David Jones라는 가명을 사용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Banksy의 변호사인 Mark Stevens는 귀사의 취재 내용에 포함된 많은 세부 사항의 정확성을 뱅크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코멘트를 했고, 로이터는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가 작가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If you do something spontaneously, how are you doing it?
0: You're doing it without any plans. So if you do something spontaneously, like if you go on a trip, like a spontaneous trip, that means you haven't planned it in advance. So it means acting or occurring without advanced planning, any external constraints or premeditation. So it's often in a natural, sudden, or automatic manner, and it kind of implies doing something on impulse or by natural tendency rather than by force or preparation.
1: 이게 spontaneously 뭐뭐 한다라고 하면은요, 즉흥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나타난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뱅크시 작품들이 전날에는 비어있던 벽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작품이 이렇게 그냥 탁 나타난 이런
0: They don't
1: 느낌이거든요.
0: say, "Oh, we're going to put an installation here tomorrow at 6 a.m."
1: 그렇죠.
0: It's just there.
1: 그래요. 그래서 계획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것들을 spontaneously appear라고 할 수도 있겠고 spontaneously do something, spontaneously라는 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 used to be able to spontaneously make rhyming poems when I was younger.
0: Really?
1: I'm not so good anymore. It's very hard to do that. But I'm going to try with you and Wednesday. So it's
0: Oh,
1: 뭐 이런 거죠. 갑자기 즉흥
0: wow.
1: 시작을 좀 해보자면, Karen makes Wednesdays great. She is our English mate. 이런 즉흥 지금 이렇게 I made this poem spontaneously. 이게 spontaneous 한 겁니다. 네.
0: No prior planning.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상을 해달라고 부탁하진 말아주세요. 더 이상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fervor는 뭐예요?
0: Fervor. So it's spelled fervor, or you can add a u in there. fervour, I guess, in if you are from Britain or if you speak British English.
1: So any of the
0: The
1: Commonwealth
0: Commonwealth
1: countries.
0: countries, yes. So it means intense, passionate, and sincere feelings or excitement about something. It's like the enthusiasm or strong feelings that you have.
1: Yes. 그 어떤 열정, 열렬한 그런 감정, 느낌. 이런 게 fervor고요. Public fervor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뱅크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대중의 열기가 더 고조가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뱅크시가 누군지 알아도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0: I think
1: 어쨌든
0: so.
1: 근데 미스테리가 있긴 있죠.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화가가 벽화를 하나 만들었네. 동상을 하나 세웠네. 그런 엘리먼트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긴 하네요. Okay, so that is called the public fervor that's just been added surrounding his art because we simply don't know who he is, even though Reuters claims that they know who it is. And then
0: He
1: many
0: has a
1: years ago,
0: lawyer.
1: and then many years ago, the Mail on Sunday also claimed they know who it is. So there are many media outlets out there saying, oh, it's definitely this guy. And his lawyer, Banksy's lawyer, seems to be saying, we cannot accept the details of your inquiry.
0: It
1: What
0: sounds like
1: does
0: a
1: that
0: lawyer.
1: mean?
0: It sounds like a lawyer. Very, very lawyerese.
1: 사실, 변호사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Banksy does not accept, Banksy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that many of the detailed many of the details contained within your inquiry are correct. 지금 본지에서 문의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틀렸다는 건가? 아니면은 일부는 맞다는 건가? 어쨌든 이게 약간

0: 모호한데요.
1: Yeah.
0: 그래서 로이터스가 덧붙이기를 확답을 얻지 못했다.
1: Yeah.
0: 이게 뱅스가 맞는지
1: We just avoiding the
0: 아닌지
1: question.
0: 확답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애매한 그런 답변을 얻긴 했고 이 모든 상황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다. 뭐
1: Yeah.
0: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자, 그런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It's time for a song break. Let's listen to Christina Perry, A Thousand Years.

0: 거예요? 그
1: Yeah,
0: 영상에서?
1: he was kind of screwed over. So he said, "Okay, no, I need to get my revenge now." So.
0: 못본 영화가 참 많네요. 저 영화 참 좋아하는데도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아, 이 영화도 봐야지, 저 영화 봐야지 이렇게 적어놓게 됩니다. 자, 이어서 자, 이렇게 과거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의 카르텔에 맞서서 다른 지역의 산유국들이 뭉쳐 만든 조직인 OPEC는 1970년대에 그 존재를 전 세계에 뚜렷하게 각인시키는데요. 바로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얘기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들어볼까요?
1: The 1970s were, by some measures, the height of OPEC's influence. In October 1973, several cartel members in the Middle East imposed an oil embargo o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at supported Israel in the Arab-Israeli War that year, also known as the Yom Kippur War. Oil prices skyrocketed, leading to a global energy shock. They were very, very effective at raising the gross price of oil and capturing a lot more of their revenues from oil, Colgan said. But on the other hand, what they soon discovered in the 70s was that they couldn't actually control the price of oil anything like the Seven Sisters.
0: 어떤 면에서 볼 때는 1970년대는 OPEC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는데요. 1973년 10월, 중동의 몇몇 OPEC 회원국들은

0: not a lot of supply, which includes moments like right now.
1: 1973년의 석유 수출 금수 조치는 전 세계 소비량의 약 7%를 차지했습니다. 소수의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또한 OPEC 지도자들은 회원국들이 정해진 할당량을 항상 준수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다음은 컬건 교수의 설명입니다. OPEC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시장이 긴축 면모를 보일 때, 즉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몰릴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요즘과 같은 시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Right. Let's look at abiding by something.
0: If you abide by something, then you are following along with what you're supposed to do, or you're obeying an agreement or an instruction from someone above you.
1: Like the law, or like you said, someone above you.
0: There's a movie, A Law Abiding Citizen, is a famous movie.
1: 법을 준수하는 시민 되겠네요, 직역을 하면.
0: I think the Korean title was
1: 모범 시민?
0: Yeah, something like that.
1: 아.
0: Yeah, 모범 something.
1: Okay, yeah. 어, 그래요. 왜냐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아주 모범적이죠.
0: Mm-hmm.
1: 그래서 준수하다, 지키다, abide by something.
0: Yeah.
1: 자, 그 다음에 leverage는요?
0: Leverage is basically power, and the only difference I would say is leverage might come and go. Whereas, you know, if you're the boss of someone, then you might always have power over them. Or if you're a parent over a child,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your relationship to someone, you might always have power over that person. Whereas leverage, I think it kind of comes and goes based on situation. So when you talk about supply and demand, which they talk about in the article, sometimes the people that are the suppliers have leverage and they can charge more. Or sometimes the buyers have leverage if there's too much, so they can ask for discounts. So leverage kind of comes with the situation.
1: 이 leverage, 우리가 외래어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요, 지렛대 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를 내가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have leverage라고 하면은 영향력이 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권력이나 세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leverage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So sometimes OPEC has leverage. Sometimes it doesn't.
0: Mm-hmm.
1: But right now is a time when they do have leverage.
0: Absolutely. Yes. So yeah, often, you know, supply and demand also, you know, is a big factor in leverage.
1: 그래요. 자, 2010년대에 들어 OPEC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입니다. 이후 OPEC 이야기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0: In 2016, the U.S. shale boom increased global oil supplies, leading to a steep drop in prices. OPEC, seeking firmer footing in the industry, began to work with other oil-producing nations to raise petroleum prices and revenues and stabilize government budgets. That agreement with Russia and other countries led to a coordinated push to cut oil output and was the foundation for what has become known as OPEC Plus, an alliance of oil-producing countries that have agreed to coordinate on production levels.
1: 이 셰일 혁명 하면은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통해 지하에 있는 셰일 암석층에서 석유랑 가스를 굉장히 많이 채굴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요. 글로벌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2016년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의 석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업계 내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한 OPEC는 석유 가격 및 수익을 높이고 정부 예산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 외에 다른 산유국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과 합의하면서 석유 생산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이 이루어졌고 이는 생산량 조정에 합의한 산유국들의 연합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조급 1번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1697년 5월 10일에 태어난 장마리 르클레르는 프랑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르클레르는 코렐리가 확립한 이탈리아 소나타 형식에 프랑스 무곡의 감각을 더해 자신만의 세련된 양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으로 9의 3에서도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느림, 빠름, 느림, 빠름으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소나타의 틀은 그대로 따르면서도 3악장에는 스페인 춤곡인 사라방드를, 4악장에는 프랑스 춤곡인 탕브랭을 배치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죠. 덕분에 엄격한 소나타 형식 속에서도 춤곡 특유의 생기와 우아함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장마리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품으로 9의 3을 다비드 오이스트라우흐의 바이올린, 블라드미르 얀포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5월 11일 일요일 UBSFM 정유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장마리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모노 9의 3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블라드미르 얌폴스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비발디의 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중에서 하킴 펠리체 샘플의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입니다. 사랑의 상처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요.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을까? 왜 끊임없이 나의 가련한 눈물을 흐르게 하나? 나의 고통을 위한 어떤 치료제도 없구나. 이처럼 탄식에 가까운 가사 속에 사랑으로 인한 고통과 체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비발디는 이 비통한 마음을 바로크 음악 특유의 극적인 선율과 화려한 성악 기교로 섬세하게 담아냈죠. 비발디 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리옹보르 684종 2악장. 아, 김펠리체 샘플의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 콘트랄토, 사람인가르도,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발디 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리옹보르 684종 2악장. 하킴 펠리체 샘프레.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 콘트랄토, 사라민가르도,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입니다. 쇼팽은 세 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남겼는데요. 그중 3번은 1844년 프랑스에서 작곡한 작품으로 그의 피아노 소나타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 평가됩니다. 화려한 기교와 서정적인 선율, 그리고 극적인 긴장감이 어우러져 쇼팽 특유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나타는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인 소나타에서는 보통 2악장의 느린 악장을, 3악장의 빠른 악장을 두지만 쇼팽은 그 순서를 바꾸어 2악장을 빠르고 날렵한 스케르초로, 3악장을 깊고 노래하는 듯한 느린 악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쇼팽의 낭만적 감성과 자유로운 숨결이 담긴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으로 58 전악장을 라파오 블레아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5월 11일 일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벨리니의 가곡 파가로나 게이나르젠티 방황하는 은빛 달이요. 소프라노 루스앤 스웬슨의 음성과 오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한 청년이 달에게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달이여, 강기슭과 꽃들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달. 만물의 사랑의 언어를 불어넣는 달이여. 너만이 내 뜨거운 사랑 알고 있으니 그녀에게 전해주오. 이 뛰는 가슴과 한숨을. 멀리 떨어져 있어 내 슬픔을 누를 길이 없고 내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 그녀와 함께 있는 것뿐이라고.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희망 중 백조들의 춤. 샤를 뒤따가 지시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요소 2막 중 백조들의 춤 샤를 티토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 중 2악장입니다. 이 작품은 생상스가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작곡한 곡인데요. 피아노 협주곡 4번 이후 20년 만에 완성한 그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이기도 합니다. 생상스가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작곡했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부제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특히 오늘 들으실 이 악장은 이국적인 색채가 가장 짙게 드러나는 악장입니다. 동방을 연상시키는 선율과 리듬, 그리고 피아노의 섬세한 음색이 어우러지며 마치 낯선 풍경 속을 거니는 듯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5번 F장조 작품으로 103 이집트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장필립 콜라르의 피아노와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어 5번의 부장초, 작품으로 103, 이집트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장필립 골라르의 피아노와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크리아빈의 네 번째 교향곡, 법열의 시입니다.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인데요. 처음에는 네 악장으로 된 교향곡으로 구성했지만 하나의 악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관현악곡으로 완성됐습니다. 스크리아빈은 이 작품과 관련된 긴 시도 직접 남겼는데요. 그 분량이 무려 369행에 이릅니다. 이 시에는 인간의 정신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 마침내 자유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황홀한 순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크리아빈의 법열의 시 작품으로 54를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EBS 캠페인 사내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스키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니콜의 A Little Peace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나남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산문집 허송 세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늙어가는 나의 내밀한 즐거움이다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의 몸에 배어 있는 그 율동, 엄청난 그 몸의 리듬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도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이신 카페인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장 어릴걸요? 제가 가장 어린이 한복판에 있을걸요? 하시는 카페인님 계시다면 몇 살이실까 궁금합니다. 사연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몸은 어린이는 아닌데요. 이 지금 생긴 아이는 어린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오늘 오프닝 듣고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립습니다 하시는 카페인 분들도 계시다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리듬을 오늘 한 번쯤이라도 약간 따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희 님이 리듬을 싣고 걷는 어린이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대세 드라마 중 구교환 배우의 걸을 때 이쪽 저쪽으로 폴딱이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쵸. 이 모자무사로 줄여 말하는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 드라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늙을수록 걸음이 늘어지는 것 같아 의식하고 좀더 경쾌히 걸을까 봐용 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그 어떤 틀 안에 우리의 기분이 담기기도 합니다. 내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은 감정이 뒤따라 따라오기도 해요. 이게 기분이 좋아야 웃지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사실은 한정적인 게 너무 많고 일단 웃자. 그럼 뭐 감정이 따라 붙겠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웃을 일이 또 많다는 거. 주희님 사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폴짝폴짝 하면서 저는 행복의 투스텝이라고 부르는 그 걷는 법이 있어요. 약간 딴따단 딴따단 이렇게 걷는 건데 기분 굉장히 좋을 때 미친 척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걷거든요. 뭐 아무도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너무 사람 많을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주로 밤에 그렇게 걸으면 기분이 뭔가 좋아집니다. 카페인님도 오늘 한번 그렇게 행복한 걸음, 명랑한 걸음, 어린아이의 리듬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김수현님 생방 반짝 반가워요라고 하셨고요. 박소정님도 생방이다라고 하셨고요. 베티쌤 리이님도 휴일 생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카페님도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저는 이 어린이날 북카페 오는 길에 제가 서울역을 지나오거든요. 정말 오늘 인파가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이 관광객들도 많고요. 커다란 슈트케이스 들고 막 이고지고 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뭔가 약속이 있어서 신나게 움직이는 어린아이, 가족 단위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리고 저처럼 출근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거리마다 사람들이 있던데, 카페님 어디서 지금 북카페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잭슨 파이브의 I Want You Back 그리고 에슬린 데비슨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린 카페인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질문 드렸는데요. 현지수님, 초등학교 1학년 세종에 사는 권지훈 어린이 여기 있어요. 권지훈 어린이가 거기 있군요. 아, 7살 때부터 즐겁게 듣고 있답니다. 어린이날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 권지훈 어린이, 아, 세종시에 사는 우리 권지훈 어린이에게 그림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또 만난 인연이 너무 좋죠. 주소랑 책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연락처, 우리 북카페 샵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인데요. 거기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네, 우리가 또 기억해다가 바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지훈 어린이. 그리고 황정한님, 저는 일하고 있어요. 오후엔 시내를 투스텝으로 고3 딸아이와 함께 거닐어 보려고요. 투스텝으로. 아, 저도 알아요, 그 투스텝. 지금도 될까요? 발이 꼬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하하 하셨습니다. 뭐 꼬여봤자죠.

스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안무도 아니고요. 아,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약간 너무 용기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대 높이 뛰기 하듯이 보이지 않는 장대가 저기 있다 생각하고 그냥 전력 질주하시다가 좀 폴짝 이렇게 점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평소랑 좀 다른 보행법을 좀 우리 오늘은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장홍기님, 반려견 모카랑 오전 수원성곽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모카와 함께 수원성곽을 한 바퀴. 토요일 독서 모임이 있어서 가즈오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 가지고 나왔는데 몇장못 읽었네요. 오랜만에 참여해서 즐겁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 가방에 책, 가즈오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 너무 재미난 책이잖아요. 요걸 또 넣어가지고 나오신 홍기님. 좋습니다. 또 모카와 함께니까 모든 걸다 가지신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 홍기님 한번 폴짝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희님, 수원에 계신 카페인님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홍기님도 수원 성곽 한 바퀴를 돌고 왔다고 하셨는데 주희님은 수원 1월호수 공원 을 돌면서 투스텝을 섞어서 걸어는 봤고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주인님은 1월 호수 공원에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 여성들은 공중에 좀풍 떠서 45도 각도에서 발바닥 부딪히는 그 경쾌한 동작은 안 될까요? 애청자님들 알려주대요. 지금 어린이인 척 하시는 거죠? 되시는 분 하셨습니다. 45도 각도에서 발바닥을 부딪히는 동작 이거 어렵죠. 근데 순간 아주 정말 찰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성분들은 가능하실까요? 이게 사실 쉽진 않은 동작인데, 되시는 분 한번 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3148 쓰시는 카페이님. 초등학교 1학년 조효빈도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조효빈 어린이. 아, 우리 지금 그림책 선물. 조효빈 어린이에게도 보내드릴게요.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름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죠. 참 이선님, 반짝반짝 오늘 제 생일이에요. 북카페 19년도 시작할 때부터 들었는데 제 생일이 어린이날인지라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 챙기느라 반말 축하 신청을 항상 놓쳤어요. 이번에는 꼭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은 작가님, 저도 반말 축하 부탁드리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날에 태어났어 우리 미선이 생일 축하해. 아, 19년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함께한 우리 지금 벌써 북카페에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한 지는 지금 7년째인 거잖아. 7살이 된 셈이라고 치고, 미선이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더 무럭무럭 자라라.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악동 뮤지션이 부른 작은 별 띄워드렸습니다. 네, 타인에게는 관대한데 혹시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하신 거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웅크리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4903 쓰시는 카페인님, 어린이날 맞아서 미리 손주들과 청주 박물관 행사에 참여했어요. 여러 행사 중 유물찾기 탐험도 완수하고 기념품도 받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지만 좀 힘들었죠. 오늘은 애들은 가고 화창한 봄날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느끼며 오랜만에 느긋하게 데크에서 커피 한잔 합니다요. 사랑하는 선우, 민우, 어린이날 축하 아빠 회사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데크에 딱 앉아가지고 바람 친구 삼아서 커피 한잔 하는 그 여유로운 느낌이 사연에서 묻어납니다. 이 청주 박물관 행사 다녀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또 신민호님은 그 주민등록증 발급 직전에 아들과 함께 또 서울에 또 2박 3일간 또 미술관 박물관 투어하러 오신 것 같던데요. 우리 카페인들이 뭔가 크로스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4318 쓰시는 카페인님. 6살, 6살, 익산에 사는 장은호입니다. 처음으로 어린이날에 선물을 졸라서 소방차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동화책까지 받으면 우주까지 날아갈 거예요. 아직 7개월 아가인 장이건, 장이현까지 첫 어린이날 너무너무 축하해 하셨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어린이날에 이 소방차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쵸? 소방차, 모형? 그 장난감인 거겠죠?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개월 아가인 장이건, 장이현까지. 이 어린이날, 정말 축제 같을 것 같은데, 그 주소, 이름, 연락처, 이렇게 또, 샵1045로 지금 남겨주시죠.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0412 쓰시는 카페이님도요? 우리 4학년 딸은 어린이날이 두번 남았다고, 6학년 아들은 마지막 어린이날이라고 아쉬워하네요. 너희는 엄마가 어른 될 때까지 이날을 챙겨줄 테니 아쉬워 말아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 오늘은 5월 5일을 가득하게 즐기렴. 너의 13살, 11살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을 엄마가 축하해. 고맙다, 나의 어린이들아. 하셨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어린이날 챙겨줄 것이다. 라는 엄마의 이, 사랑 고백. 이 어른이라 하면 그럼 신분증 발급이에요? 주민등록증 발급? 몇 살까지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0412 쓰시는 카페이님도 주소, 연락처, 우리 샵1045 유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죠.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권수현님, 어린이였던 중학생이 있는 저희 집 생생한 풍경은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정도까지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쵸? 어린이였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일단 아침에 대청소를 마치고 각자 쉬는 시간을 잠시 지낸 후 저는 또르띠아용 먹거리를 잔뜩 준비하고 있어요. 실은 오늘 저녁에 저는 친구와 100년 만에 약속이 있어요. 오후까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저녁 시간을 함께 지내죠. 하하하. 오늘 방송도 감사해요. 아마도 각자 취향이 맞는 또르띠아를 돌돌 말면서 온 가족이 들을 듯합니다. 아들, 오늘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또르띠아 말면서 듣는 이 사랑 고백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이 친구와의 약속도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트의 화이트 듣고 이제 예고 드린 것처럼 어린이날 특집으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우리도 오늘은 어린이처럼, 네, 이렇게 좀 천진하게, 네, 오늘 이 시간들을 좀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작품 골라오실 때 약간 고민하셨을까요?
0: 네, 특집이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걸 고르려고 했는데, 실은 그 전부터 요걸 해야겠다라고 저는 마음먹은 책이 있어서 네. 그 안에서 어떤 걸 고를까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1: 소연 시인님은요?
2: 예, 저도 최근에 어떤 요 책에서 요 어린이날이나 이 5월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하나는 찾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림책은 다 뒤져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발견하신 거죠?
2: 그래서 조금 낯설면서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책도 소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있어서 그중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1: 기대됩니다. 예, 9092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결혼 전까지는 어린이라고 배웠습니다. 아침에 03년생, 06년생 두 아이에게 어린이날 용돈 주고 출근했답니다.
1: 아, 결혼 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어린이인가, 초등학생 정도일까 했는데, 결혼 전까지다라고 지금 9092 쓰시는 카페인님은 어린이집이 갑자기 대거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김정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 네, 어린이 30세까지라 우겨요. 왜냐하면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1: 아. 그러면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네. 되는 거군요. 아니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린이 맞는 거죠.
0: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1: 지금 네, 28살 어린이 이런 거 가능한 거잖아요.
0: 네, 그러게요.
1: 낯설긴 하지만
2: 29부터 쭉쭉 한 살씩 내려가 보면 어느 나이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아, 그렇게 네. 자르기가. 네. 이서우님, 고은님 저도 반말 축하 부탁드려요. 어린이날이라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려고 보내요.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놀이기구 타는 아이들 지켜보며 북카페 함께 듣고 있는 울 남편 김준영,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하셨습니다. 와, 어린이날이 결혼기념일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들이 막 다 겹쳤는데 지금 김준영님, 오늘 요 방송을 또 함께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서우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0: 반말이 아니잖아요.
1: 반말이요? 반말, 반말 축하했나? 아, 그러네. 준영아, 서우가 너 좋아한대. 잘 살아라. 네.
0: 이거 너무 그 아기가 네. 아기한테 누가 너 좋아한대, 옆반에 누가 좋아한대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요. 네. 결혼기념일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사연. 네.
0: 반짝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생일인 조카가 4살 아들 데리고 어렵사리 대공원에 도착했다고 문자 왔네요. 생일인데 생일 아닌 날이 된 저의 조카 지연이의 41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어린이날이 생일이면 그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생일이 없는 거죠.
1: 아, 밀리죠. 어린이날에 네, 밀리는
0: 엄청
1: 거죠.
0: 엄청 밀리고.
1: 엄청까지나?
0: 아예 뭐 못 챙기고 그냥 영원히 밀리는 거죠.
1: 아, 영원히. 아니 그래도 어느 시기에 이제 그게 조금 같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2: 한 중학생 정도 네네. 되면은 그치.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1: 맞아요. 지연 님 41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생일이기도 하고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그냥 평소와 똑같아요 싶기도 한데 네, 오늘도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 따라가는 동안 오늘이 더 특별해지 것 같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것부터 볼게요.
0: 네, 저는 남지은의 5월, 남지은의 시의적절이 나왔는데 제목이 어린이에 겹치면 되었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지은 시인이 아이들과 공부방을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그러면 글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0: 아이들과 생각하면 좋은 것의 목록을 적어보기로 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고 정확한 대상이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소한 순간을 적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그리 망설이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써내려갔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눈여겨보고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역시 아이들이 최고로 잘하는 일.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져보았을까? 무엇이 나를 웃게 만드는지, 언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곰곰 떠올려 보는 시간. 떠오르는 대로 꾸밈 없이 몇 줄 적어보는 시간. 오늘 하루 잠깐 멈춰서 생각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면 어떨까? 그 순간만큼은 동동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한 아이가 쓴 글을 옮겨본다.

생각하면 좋은 것, 마유민. 직접 만든 종이배가 물 위에 뜨면 좋다.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좋다. 그 좋아하는 것이 뭐가 되든 좋다. 해변의 따스한 햇볕이 머리에 묻어나 정수리가 뜨거워진 것을 두 손으로 느끼는 것이 좋다. 머리를 높게 묶고 확 잡아 조이는 느낌이 좋다. 그러면 완성되는 머리 모양도 좋다. 친구와 손을 맞추어 푸른 하늘을 하는 것도 좋다. 어쩌면 친구와 있는 것이 좋은 걸 수도 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좋다. 가끔 받는 시험지라 더 좋은 것 같다. 빨간 펜과 노란 펜으로 동백꽃을 그리는 것도 좋다. 사인펜을 색깔대로 넣는 것이 좋다. 다 그린 그림을 선에 맞춰 오리는 것도 좋다. 싹둑싹둑 소리도 좋다. 집에 와서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좋다. 우리 집 토끼와 놀다가 보드게임을 하다가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목소리를 가진 엄마가 좋다.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좋다. 나는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로 좋다.

0: 두 손으로 느끼는 것이 좋다. 뭔가 이런
1: 아.
0: 부분 있잖아요. 그 뒤에도 머리를 높게 묶은 다음에 확 잡아조이는 느낌이 좋고, 그러면 완성되는 머리 모양도 너무 좋아하는 거.
1: 네.
0: 이런 부분 너무 좋았고, 또 그냥 푸른안을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저 이거 전혀 못하거든요. 푸른안을.
1: 왜요?
0: 어떻게 하는지. 항상 뭐, 예전에 아이가, 우리 집 아이도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잠깐 외웠다가 또 금방 까먹고 그래요. 제가 잘 이걸 기억을 못해서. 근데 이거를 맨날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재밌게.
1: 네.
0: 그런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친구가 그냥 있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마음도 너무
1: 그렇죠.
0: 좋았어요. 그래서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이들도 멋지지만, 재밌는 점이 저는 아이, 어른의 몸에 아이의 내면이 들어있다. 이런 거 사실 잘 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은 아이의 내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순하고 선량한 부분이 과연 어른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런데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아니야. 그런 내면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것을 조금 그런 마음을 되살릴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1: 저는 이 어린이가 어른에게 스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뭔지를 지금 이 마유민 어린이가 쓴이 글을 통해서 느꼈어요. 아, 예를 들면 그첫 줄이 지금 직접 만든 종이배가 물 위에 뜨면 좋다인데 사실 물 위에 뜨라고 우리가 이제 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시했던 거. 그러니까 안 되면 뭔가 뭐 잘못 접었네.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그건데 이걸 물 위에 띄울 때 아주 찰나에 걸쳐서 정말 짧은 순간 이게 뜰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0: 그렇네요.
1: 것들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 이거 어른이 돼서 잊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배웠습니다. 그죠?
0: 그러니까요. 종이배가 그냥 안 뜨면, 뭐야, 안 뜨네 하고 버릴 것 같은데,
1: 네.
0: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1: 그쵸.
0: 게 너무 멋져요.
1: 어떠셨어요?
2: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마유민 어린이가 저에게 알려줘서
1: 아, 네.
2: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시였고요. 저는 이 머리를 높게 묶어서 확 잡아 조이는 느낌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세게 묶어주신다고
1: 네.
2: 생각했고, 그거 말고는 푸른 하늘, 저는 이걸 쎄쎄쎄라고 불렀는데,
0: 맞아요.
2: 예, 이것도 좋아했고, 그린 다음에 그 테두리를 따라서 오리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가위질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너무 제 마음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 싹둑싹둑 소리도 좋다. 그 지금 얘기하신 다 그린 그림을 선에 맞춰 오리는 것도 좋다. 할때 우리 카페이님들 중에서 지금 뭔가 오리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2: 네.
1: 아, 그 순간에 더 집중하신 거죠. 이 느낌이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0: 그리고 너무 이것도 좋았는데,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시험, 100점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1: 아,
0: 그걸 들고 있는 게 너무
1: 네.
0: 좋은데, 그게 좋은 이유가 100점을 가끔 받는 시험지라서 더 좋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맨날 받았으면은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텐데, 이
1: 그쵸.
0: 가끔 받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자랑스러움과 뿌듯함, 요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건데, 아이라서 더 이런 어떤 정확함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아, 네. 김소양님, 와, 정말 표현들이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사연 볼까요?
0: 서예진님이 푸른하늘 못해서 신데렐라만 열심히 하던 사람.
1: 아, 신데렐라는 뭐죠? 신데렐라.
0: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거 아니에요?
1: 예. 아,
2: 부모님을
1: 그것도
2: 여의고,
1: 쎄쎄쎄.
0: 읽고요.
1: 예.
2: 있겠죠. 이거는 아니, 발로 하는 거 아닐까요?
1: 발로 하는 거였나?
0: 예.
1: 저는 푸른 하늘은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다짜고짜. 네, 그렇게 할때 이제 묘미는 이제 그 아래에서 치느냐 위에서 치느냐 하는 게
0: 그쵸.
1: 있잖아요. 그게 어긋나도 재밌고, 근데
2: 네.
1: 딱 착착 맞아도 뭔가 재밌고
2: 네.
1: 어느 쪽이든 다 재밌다는 거죠.
2: 맞아요.
1: 아, 하미경님 지난주에 싱크대에 종이배 띄우려는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0: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왜
1: 아, 이거
0: 그러셨어요?
1: 한줄한줄다 보면
0: 네.
1: 진짜 우리의 현재 모습이 겹치면서
0: 그러니까요.
1: 더 재밌어집니다. 또 볼까요?
2: 네, 이서훈님, 고운님 감사해요. 신랑 놀래키기에 성공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무 좋아하네요. 달달한 시간 많이 즐기고 갈게요.
1: 와, 성공. 좋습니다. 김상민님,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정 후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 선택할 때 어린이날이 생일인 아이로 정했답니다. 그 나라는 어린이날이 아니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라디오에다 또 이렇게 생일 축하 마음까지 담아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0: 이걸 보면, 책을 보면 제가, 아, 누가 어린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0: 두 사람이 섞여 있어요. 아이들과 남지은 시인의 그런 모습이 섞여서 좀 늘어났는데, 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 다른 거를, 아홉 살 마음 사전이라는 것을 이제 남지은 시인이 책장에 뒀는데, 누가 거기를 사랑하다라는 부분을 몰래 뜯어간 거예요.
1: 어머.
0: 아이가 와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거 혼나겠네, 아이. 했는데, 너무 유쾌하게 좋아하고, 아, 누굴까? 우리 집 책장의 주인은 나와 학생들 몇몇인데 누굴까? 수업에 오는 8명 중한 아이일 텐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까지 누군지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 요거를 뜯어간 마음, 요 특히 사랑하다를 그렇게
1: 그쵸.
0: 정성스럽게 확 뜯어서 울퉁불퉁하게 된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일자로 뜯어간 마음을 보고 너무 예뻐하는 걸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읽으면서, 아, 나랑은 정말 다르다.
1: 만약에
0: 아,
1: 상혁씨님이었다면
0: 우선은 좀, 누구야? 하고 처음에는 누가 이걸 뜯어갔어? 같이 봐야 되는 책을 누가 뜯어갔지? 하고 요 놈을 잡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것 같고, 그리고 예쁘다고 생각했어도 마지막에는 누군지 찾아냈을 것 같은데, 뭐 요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따 또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행 스케치에 왠지 느낌이 좋아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팀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0: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0: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은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얼마 전에 제가 좀 관심 가져 하는 출판사에서 모르는 할머니라는 앤솔로지를 출간을 했는데 네. 제가 펀딩에도 참여를 했어요. 이 책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진짜 하는 할머니 얘기 너무 훔쳐오고 싶은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책의 컨셉이 여성 작가들한테 당신의 할머니를 이제 꼭 기억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아. 청을 했고 그 당신이 보는 시각을 최대한 살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네.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성이 여성 손주가 바라보는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 모습까지를 일사천리로 이렇게 싹 요약하듯이 이렇게 구수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어떤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 1930년 강원도 홍천 두촌마을 뒤촌이라 불렸다. 에서 태어난 박난수는 삼남삼녀의 삼녀, 육남매의 다섯째였다. 할머니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받던 면사무소 직원이 지어주었는데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축하주를 마신 아버지는 그만 등록한 이름을 잊어버렸다. 학교에 갈 때가 되어서야 박난수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그의 첫 기억은 퍽 좋다. 예쁜 일본인 선생님이 풍금을 쳐주고 동네 아이들 모두 학교에 갈 수 있어 좋았다. 1940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변했다. 예쁜 선생님은 본토로 귀국하고 군인들만 학교에 남아 집에 있는 숟가락이며 밥그릇을 가져오게 했다. 나중에는 솔방울, 그 뒤엔 솔잎이나 솔가지까지 주워오라고 했는데 계속된 공출에 산은 주울 것도 없이 민둥했다. 짧은 학창 시절은 그렇게 끝나버렸다. 20살 무렵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서울에 사는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종로 원서동에서 살았다. 한국 전쟁을 겪고 서울에 돌아온 이후에는 마포의 자리를 잡았다.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순복음 교회의 구역장, 이른바 빨간 가방을 일임했다.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막내딸을 위해 1989년엔 할아버지와 함께 1년간 미국에 체류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후 1993년에는 할머니 일가가 모여 사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이주했다. 본적이 종로구인 순도 높은 서울내기 할아버지와 함께 온갖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다. 할머니는 일생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낮잠을 자는 할머니를 괜히 꾹 찔러 깨우고는 모른 채 뒤돌아 서 있는 실없는 장난을 평생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의 약간 높은 목소리를 짓궂게 흉내내는 일이나 노환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울 때조차 엉덩이를 끌고서라도 고추 말리는 일을 도운 것은 모두 사랑이었다.

0: 송창식의 좋아요 듣고 왔습니다. 돛과 다치서 펴낸 김윤영 외 여러 작가가 함께한 책 모르는 할머니에 담긴 김윤영 작가의 글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이 짧은 부분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생애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군요.
1: 네, 그리고 약간 다사다난했던 우리 근현대사들.
0: 맞아요. 그 또한 다 들어있고.
1: 예, 배경에 다 있는, 최근에 딱 100년? 그 느낌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삼남삼녀의 삼녀이면서 육남매 다섯째니까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강렬했다고는 볼수 없는 그런
0: 그렇죠.
1: 분이셔서, 저는 이 대목이 너무,
2: 거기서 마음이
1: 그쵸.
2: 너무 놓이고,
1: 그쵸.
2: 아, 좋다. 이렇게
1: 네.
2: 하면서 읽게 됩니다.
1: 아마 이 할머니는 여느 이 시대의 다른 여성들하고 거의 비슷했을 텐데,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특별한, 그런 건
0: 맞아요.
1: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혼했을 때 20살이라고 했으니까 50년이었을 거니까 한국 전쟁 통해서 아마 거의 목숨부지 차원에서, 보호자를 만나듯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0: 그렇죠.
1: 싶어요. 예.
0: 근데 이 실없는 장난을 평생 멈추지 않은 할아버지의 모습. 이거
1: 그죠.
0: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1: 예, 이런 성격 있죠.
0: 네.
2: 근데 요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어떤 늙어가는 나의 먼 훗날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아, 우리 집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너무
0: 네.
2: 아름다운데, 이런 장난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이가 상할
0: 잔디부장님?
2: 정도로, 네.
0: 사실 저도 장난의 혈안이 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거리 걸어가면 제 뒤에 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제 등에. 뭐 이렇게 스티커 있으면 붙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제발 이것 좀, 장난 좀 그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글로 읽을 땐 지금 또
2: 네,
0: 너무나
2: 귀엽고 좋죠,
0: 아름답게
2: 아름답고.
0: 느껴지는데요.
2: 네.
0: 지금 실없는 장면은 평생 멈추지 않았던 이 할아버지. 어떤 영화 속 장면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랑일까?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아내와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항상 아내가 그 샤워를 할때 샤워 커튼 너머로 그 아주 차가운 물을 갑자기 휙 붓는
1: 아,
0: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다가 이게 계속 평생을 이게 뭔가 배관 수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헤어질 때에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의 장난이었음. 끊임없이 네, 멈출 수 없었던 남편의 사랑 방식이었음을
2: 인정해줘야죠. 그 정도로 꾸준하게 했으면.
0: 성실하게.
2: 네.
0: 네. 자, 들으시면서 우리 카페인님들도 사연 주셨는데요. 2179 쓰시는 카페인님.
1: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평생 장난치며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고 재밌고 감동적이네요.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인님 책 제목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할머니라는 책이고요. 돛과 닷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0: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책을
1: 그죠.
0: 펼쳐보면.
1: 네. 여러 별별 할머니 다 나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정정숙님, 이 세상 가장 존경하는 내 고모 할머니 생각이 나서 뭉클해지는 이야기. 황국신민선서와 반자이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하셨던 그 시절의 모습이. 그렇죠? 권수현님,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군인들만 학교에 남았다. 집에 있는 숟가락, 솔방울까지 공출된. 이 글이 속깊은 단어도 아닌데, 당시 시대상이 모두 그려지는 흐름에 놀라면서 낭독해주시는 모든 장면을 상상했어요. 마지막 문장. 모든 장면은 사랑이었다. 이 말이 왜 아프죠? 슬픈 글자 하나 없는데 말이죠.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제 마음대로 붙여서 이해하다가 화자에게 미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제
1: 예, 그쵸,
0: 붙였다가
1: 그쵸.
0: 화자에게 오히려
2: 이
0: 미안해졌다. 네.
2: 마지막 장면 너무 찡했는데, 노환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울 때조차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끌고서라도 고추 말리는 일을 도운 것이 모두
1: 네.
2: 사랑이었다라고 하잖아요.
0: 네.
2: 아이고, 이게 너무 그려져요. 이
1: 그쵸.
2: 장면이.
1: 그리고 이런 장면들에 애써서 굉장히 건조한 문체로 이
2: 네.
1: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진짜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0: 그쵸. 모르는 할머니 다시 또 펼쳐보고 더 많은 할머니 얘기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방향숙님은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젠 그 말장난에 반응하는 것도 이젠 지친다라고 하신 기억이

0: 나요. 아, 저는 이 사연 보니까 우리 북카페에 오시는 기술 감독님 중에서도 만두 감독님이라고 계시거든요.
1: 아,
0: 그
1: 네.
0: 반응 아시죠?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게 딱 이렇게 기력이 빠지는 느낌이 나는 그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만두 감독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한 곡, 칙투칙 듣고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0412 쓰시는 카페인님, 아까 그림책 당첨자신데요. 주소 등등 안 보내주셔가지고 예, 한 번만 다시 또 얘기 드립니다. 샵 1045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상혁씨님이 또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같은 책에서 다른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순진함과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또 그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남재현 시인이 어린 시절에 가난과 뭐 가정사들을 잘 극복해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컵스카우트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걸스카우트라고 불렀던 네. 혹은 보이스카우트라고 나누어서 불렀던 요즘은 그냥 합쳐서 컵스카우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아까 시를 썼던 유민 학생이 어느 날 컵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1: 어느 날 유미는 컵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나타났다. 아침 일찍부터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목에 맨 스카프를 풀어 작업대 한편에 잘 올려두었다. 구김이 갈까봐 무척 신경 쓰는 듯 보였다. 단복을 입어 그랬을까? 한 달 만에 본 유민이 부쩍 큰 듯이 느껴졌다. 나는 서랍을 뒤적여 간직해 두었던 몇 가지 물건을 꺼내 유민과 구경했다. 어릴 적 쓰던 걸스카우트 상징 핀, 기능장, 기술을 익히면 받는 배지, 그리고 나침반이 여전하게 빛났다. 물건을 줄 때의 어린 마음이 생생하다. 그때의 내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때 우리 집은 지원금을 받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엄마는 활동비와 단복값을 마련해 나를 걸스카우트에 보내주었다.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을 돌아다니던 오리엔티어링, 침낭 속에서 잠을 청하던 야영과 구호훈련, 돌림 노래를 부르며 불을 쬐던 캠프파이어, 낯선 도시의 아이들과 교류하였던 잼버리. 초3 때부터 고1 때까지 활동하면서 좁은 집과 동네를 벗어나 내가 세계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때 내 안에 심어졌는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나를 집 밖으로 데려간 몇 안 되는 통로였다. 엄마가 마련해준 기회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0: 장필순, 조경은이 함께한 곡 나의 세상 띄워드렸어요. 난다에서 펴낸 남지은 시인의 산문집 어린이에 겹치면 되었다 중에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이글 덕분에 우리도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막 추억 얘기를
1: 네.
0: 했습니다.
1: 제가 어릴 때 너무 못해본, 그리고 너무 동경했던 게그 단복이에요, 단복. 단복 입고 나타나는 아이들 너무 멋있었고, 막 배지도 많이 달고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 패치 달는 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기본값을 많이 달게 되는 게 아니죠?
2: 아니요. 배지 없이 시작했다가 하나하나 자기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기능장 같은 걸 따는 거예요.
0: 그러면 이제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자부심이겠네요,
2: 그쵸.
0: 진짜.
2: 학년에 올라갈수록 그게 많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많을 때
0: 와.
2: 멋있어 보였죠.
0: 네. 아, 여기 지금 이 유민의 이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걸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1: 네.
0: 나타나니까 뭔가 생각이 바뀐 것처럼.
1: 네. 큰, 부쩍 큰 것처럼도 느껴지고, 그렇게
0: 네.
1: 봤다는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한때는 너무 동경했으나, 이제 나는 할수 없어, 저런 걸. 하고 신경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고

0: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다시 생각났는데, 우리 아기도, 집에 있는 아기도 그냥 숲 체험을 가거든요. 근데 숲 체험을 처음에 보낼 때 왕복 1시간 10분, 20분 걸리기 때문에 차로 데려다 줘야 돼서 한 달에 한 번이고,
1: 네.
0: 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냥 가지 말라 했는데, 처음에 한 번을 보냈더니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해서 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칼로 목장갑을 끼고 나무를 깎아서 그냥 그 지팡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손질해서. 근데 그거를 옆도 안 보고 너무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칼,
1: 네.
0: 목장갑, 그리고 그게
1: 그쵸.
0: 나한테 나뭇가지가 맡겨져서 이걸 다듬는 어떤 그런 행동, 그런 활동이 그냥 엄청난 큰 기쁨이라는 걸 알고 옆에서 보고, 아, 이거는 해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 아이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을 돌아다니는 거랑 침낭 속에서 자고 캠프파이어하고 낯선 도시들의 아이들과 교류하고
1: 네,
0: 이런 게
1: 그렇죠.
0: 엄청난 세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또
1: 그죠.
0: 새삼 합니다.
1: 이때 이제 이 텐트 속에서 아이들끼리 한 서너 명씩 잔단 말이에요. 그럼
0: 네.
1: 그중에 꼭한 명이 엄마 보고 싶다고 밤에 울어요.
0: 아예 상상도 못했다.
1: 초현신님이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고,
0: 아이고.
1: 조금 동생에 속하는 아이가 그렇게 울면은
2: 네.
1: 그냥 옆 텐트 다 이제 깨워서 한 아이를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한 10명이 둘러앉아서
2: 와,
1: 뭐 이렇게 하고 뭐
2: 아이들이 또
1: 그때는
2: 아이들을
1: 핸드폰도 없던
2: 키워주는.
1: 시절이었어가지고
2: 맞아요.
0: 네. 연락도 못 하고.
1: 기억나네요.
0: 네.
2: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경험인 거잖아요. 평소랑 다른 경험.
1: 그죠.
2: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자고 낯선 사람들 만나고.
0: 그런데 이제 지원금을 받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담보값도 비싸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못했던 이유가 전학을 자주 다녀서 포기했던 것도 있지만,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돈이 있어야 하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2: 네.
0: 회비도 내야 되고, 담보값도 있고, 그럼에도 뭔가 어머니가, 아, 돈 없어도 얘는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초3 때부터 고1 때까지 활동했다고 하면,
2: 그러니까요.
0: 옷도 계속 작아지니까 새로 맞추고 했었어야 됐을 텐데 이걸 해줬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지은 시인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꿈꾸게 해줬다. 그리고 내가 세계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이에게는 생각보다 큰 의미였겠다라는 생각이
2: 그렇죠.
0: 듭니다.
2: 그리고 내가 세계의 이런 거 자연의 일부라는 감각,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1: 그쵸.
2: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한데.
0: 어릴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감각인 것 같아요.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감각은 별로 없고,
2: 그쵸.
0: 그리고 뭐 세계의 일원이자 이런 거는 확실히 낯선 도시 아이들과 교류하였던 잼버리, 아, 여기서는 정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상상만 해봅니다. 저못 해본 경험이라.
2: 맞아요. 이게 보통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이 가족의 일원 정도? 혹은 이 학교의, 우리 반의 일원. 요 정도 감각이 좀 익숙할 텐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좀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김상민님, 동생은 보이스카우트였지만 저는 못했어요. 아마도 비용 때문이었겠죠. 생각해보면 아들의 친 딸이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아쉬운 부분.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마음을 알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아, 네,
2: 두고두고 이게
0: 그렇죠.
2: 생각이 나긴
0: 생각 날것
2: 그렇죠.
0: 같아요.
2: 네.
0: 김미향님 너무 또 그 추억의 단어들인데,
2: 아람단.
0: 아람단, 한별단,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해양소년단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래서 자녀 많은 집은 속으로 삼켜야만 했고, 부모님께서 못해줘서 마음 아파하는 줄 알고 그냥 내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랬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 책에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견인이라면 또 좋아할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그 강아지에 대해서 정말 지극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짱이라는
2: 네.
0: 강아지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짱이를 조금씩 노트에 그려서 계속 책에다 넣고 있거든요, 지은 시인이.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그냥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아, 세상에 이렇게 지극한 어떤 마음도 있구나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도 많습니다.
2: 네. 이 표지와 제목부터가 너무 눈길을 끌어요. 지금 딱이다, 이 5월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노란색 하면은 저는 표지를 봤을 때 노란색으로 한다는 그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의적절히 에이, 어린이날

0: 하고 노란색 한다고
1: 어.
0: 했는데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림하고 제목하고. 그래서
1: 맞아요. 약간 라임색에 가까운
0: 네.
1: 노랑, 그쵸? 확
2: 좀,
1: 밝은
2: 겨자색?
1: 맞아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진짜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책을
0: 그래서
1: 보면.
0: 그냥 가족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읽어도 좋은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1: 네, One Voice Children 합창단의 Will You Be There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작품은 제가 이거 보고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연씨님 오시자마자, 와, 진짜 오늘 엄청 고난도의 낭독이 필요한 작품을 고르셨어요. 어떻게 낭독하시려고요? 했더니 소연씨님이
1: 네,
0: 우리가 함께 할
1: 같이
0: 거예요.
1: 하는데.
0: 하시더니,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였나요? 했더니, 그랬어도 그럴 계획이었다고.
1: 네네.
0: 선물이었다고.
1: 예, 이 부분을 고르려고 할때 그걸 상상하고 고른 거여가지고, 아,
0: 아.
1: 이날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오면 우리 셋이 좀 어린이가 될수 있으려나?
0: 네.
1: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컸었고요. 이제 제가 그림책을 모아놓는 그 서가에서 이건 뭐지? 하고 꺼냈더니 내가 이런 책을 갖고 있었나 했는데 원래는 강석영 작가
0: 네.
1: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통 미술과 그 개념 미술 사이에서 되게 멋진 작업을 하고 있는 강석영 작가가 어린이 참여 미술을 하는 그런 어떤 참여형 그런 책 자를 발간을 하면서, 그러니까 화집이죠. 그걸
0: 네.
1: 발견을 하면서 사각, 생각, 삼각.

0: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이 사각형하고 뭐 삼각형하고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져 있어요. 큼직큼직하게. 그걸 보고 이제 박솔매 소설가가
1: 소설가가
0: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1: 네.
0: 박솔매 소설가의 글 제목은 참이 새미 봄이입니다.
1: 아, 참이 새미 봄이.
0: 네.
1: 네. 아, 이 벌써 느낌이 오시죠? 사각과 삼각 사이 생각이 들어가 있고 참이
0: 네.
1: 새미 봄이 어떤 얘기일지. 그러면 낭독 오늘 소연 씨님이 준비한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네, 낭독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미는 참이에게 물었다. 참이야,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야? 고양이가 되려면 일단 고양이처럼 울어야지. 세미는 목을 가다듬고 여러 소리를 내며 연습을 하였다.
2: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오. 오우, 응냐냥, 응냐냥. 미야우. 뺴뺴뺴뺴뺴뺴뺴. 우우, 구구구. 삐삐빼삐에뺴뺴뺴뺴.
0: 세미는 여러 번 연습을 했다. 밥과 계란말이를 먹다 수저를 내려놓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놀면 안 돼. 세미는 밥을 다 먹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다.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오. 오오오우. 응냐냥 응냐냥. 미야우. 뺴뺴뺴뺴뺴뺴뺴. 우우 구구구.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왜 고양이가 되지 않는 거야? 세미는 연습을 하였지만 여전히 사람이었다. 나도 고양이처럼 높은 데서 가볍게 뛰어내리고 털을 날리고 혀로 발을 핥고 싶어.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걸까? 세미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참이가 우는 것처럼 울어보려고 연습하였다.
1: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오. 오우, 응냥응냥, 미야우, 뾰뾰뾰뾰뾰뾰, 우우, 구구구, 삐삐뾰뾰뾰뾰뾰뾰.
0: 그리고 화가 날때 내는 소리도 연습하였다. 우르릉, 우르르릉, 우르릉, 우르릉. 우는 소리만으로는 고양이가 될수 없어. 고양이가 되려면 꼬리가 있어야 해. 꼬리는 어디서 나는 거야? 꼬리는 고양이 백화점에서 살수 있어.

0: 선우정아 아이유가 함께한 곡 고양이 띄워드렸고요. 서울시립미술관과 나선프레스가 공동 출판한 책 박솔매 작가 외 여러 작가가 함께한 책입니다. 사각, 생각, 삼각에 수록된 박솔매 작가의 글 참이, 세미, 봄이 이렇게 일부 만나봤습니다. 김상민이 들으면서 이 노래 떠올렸는데 선우정아 고양이 딱 나오네요 하셨고요. 신수아님 와 재밌어요. 고양이가 이미 된걸요. 7906 스승 카페님, 시인님들 의성어 흉내 우참 실패입니다. 우참 실패 하셨고요. 또 볼까요?
1: 네, 최정우님이 재밌는 시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0: 이 최정우님은 사실 어제 가족 모임 후에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대요. 근데 시인님들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웃음이 터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린이가 된 거예요, 다시.
2: 그쵸.
0: 해맑은 어린이. 박준성님, 오늘 1년치 무리 다 하신 듯 극한의 난이도네요. 아셨습니다. 네. 이 사연도 이렇게 고양이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읽었던 것처럼. 냐냐냐냐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죠.
0: 이렇게 그냥 보내주,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서 읽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네.
1: 저는 이거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이걸 정했잖아요, 처음에.
0: 네.
1: 그래서 고은 작가님이 맨 마지막에 완성도가 제일 높으니까
0: 근데
1: 고은
0: 제가 왜
1: 작가님이 하는 걸로 하자. 마지막에 고양이가
0: 연습을 가장 많이 한
1: 잘
0: 거라고.
1: 따라할 것 같다. 고은 작가님이 했는데 마지막에 오우 하는 데서 아니 늑대 아니여라고 끼어들 뻔했어. 아니 이거 고양이가 아니라 늑대 아니여 이거. 그런
0: 그러니까요. 이게 연습을 가장 많이 한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읽으면서 이 박솔매 작가님이 쓰신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아니 어떻게 우 구구구 구구구 비둘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고양이 그런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방송할 줄 아셨던 것처럼
1: 그냥 재밌게 해주신 것 같고, 최대한 되게 여러 가지 소리가 좀 떠오르게 오히려 구성이 돼서, 근데 고양이들 실제로 보면, 이거 고양이 소리 맞아? 하는 소리를 낼 때가 있거든요.
2: 그렇죠. 사람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0: 진짜 관찰을 많이 하시고 사실 고증을 하셔서 쓰신 거겠네요. 그러면.
2: 그래서 오히려 자신 있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고양이 되는 흉내 낸다거나 뭐 그냥 뭐 다람쥐가 되는 흉내를 낸다거나 뭐 뭐든지 되고 싶다 된다 이렇게 했을 때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변신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이글 속에 되게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되찾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고양이는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2: 꿈꾸죠.
0: 맞아요.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고양이의
2: 캣우먼
0: 삶.
2: 이런 것처럼.
0: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이것을 몇번 연습한 다음에 고양이 백화점에 가야 된다는
2: 그쵸.
0: 거죠?
2: 꼬리를 사러.
1: 꼬리를 사러.
0: 꼬리를 사러.
1: 근데 이게 막, 아이들이 순박함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박하게 보이는 게 꼬리를 사면 고양이가 될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더 예쁘고, 그리고 이 돼기라는 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혹은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이게 돼기가 이 글에서처럼 이 글이 과장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눈앞에 어떤 현실처럼 아이들은 느끼고 있어요. 내가
2: 맞아요.
1: 여기서 한 발만 뭔가를 더 하면, 혹은 수련을 하면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손에서 불도 나갈 수 있고, 입에서 불도 뿜을 수 있고, 순간이동도
2: 맞아요.
1: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맨날 하거든요, 아이들이.
2: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열심히 생각했고, 뭐, 이렇게 집중 잘하고, 초능력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0: 노력하면 그게 될것 같다.
1: 노력하면.
0: 지금도 고양이 이렇게 그냥 길고양이 마주하거나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고양이 울음소리 내게 되지 않아요?
2: 네,
1: 맞아요.
0: 지금도 그래도 많이 좀 따라하는. 그래서 전 가끔 어떡하지? 얘가 진짜 나 고양이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1: 전혀 전혀 아니었고,
0: 저 혼자만 할 거예요?
1: 저는
0: 야옹
1: 솔직히 저를
0: 아니에요?
1: 처음에 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선 제일 어색할 것 같다. 점점 이 완성도를 높여가자는 뜻이었는데, 전 속으로 나는 고양이

0: 호랑이 다섯 마리나 집에 있는데 나 진짜 잘할 수 있거든 하고 했는데 아
1: 네.
0: 정말 안 되네요.
2: 진짜요. 아,
1: 아니,
2: 저는 자신이 없었으나, 네. 아쉽습니다. 뭔가 이걸 약간 하면서 어색해져가지고.
1: 중간에 웃으셔가지고 저는 그 웃음을 참느라고 제 박자를 놓칠
2: 아,
1: 뻔했습니다.
2: 진짜요? 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무슨 공연처럼 낭독을 한 것도 재미나네요. 네,
1: 네.
2: 합심해서 같이 하니까.
1: 좀 어린이가 된 기분이 저는 들었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글은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보시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이와 함께든 어린이와 함께든 아니면 어른들만 있는 자리에서도 한번 낭독해 보시면 진짜 소연씨님 의도대로 우리 모두 다 회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중간에 너무 귀여웠던 것도 밥과 계란말이를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는데 그런데 또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밥을 먹다 말고 놀면 안 돼.
1: 맞아요.
0: 이런 부분도 너무 귀여웠어요.
2: 그러네요. 밥을 먹다 말고 노는 것은
0: 네.
2: 불가능한 거죠?
0: 우리가 고양이의 울음에 너무 이제 감동하고
2: 네.
0: 집중해서 이런 부분을 못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1: 맞아요.
0: 정말 또 아이들이 그런 거 어디서 배운 거꼭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정말 어린이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쵸. 여기 보면 중간에 나도 고양이 변신해 보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아무튼 꼬리를 위해서는 고양이 백화점으로 가야 한다라는 교훈도 얻었고요. 오늘 어린이 특집으로 이렇게 좀, 다정한 어린이의 감각을 좀 되살릴 수 있는 작품들 만나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0: 저희가 그 읽으면서 어린이가 됐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냥
2: 맞아요.
0: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지금 뭐 걸스카우트 이런 거다
0: 네.
2: 잊혀졌어요. 저 마지막에 고양이 덕분에
0: 잘하고 싶다는 욕심만.
2: 민망할 뿐이고 지금 네. 아무튼 밤방에서 또제 방에서 또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캐스커의 고양이 편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아,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0: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부모님을 위한 노래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노래인데요. 자, 일요일 첫 곡은 이탈리아 가수 디자노 페로의 2022년 노래 La Prima Festa del Papa, 아빠의 첫 파티입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 아빠가 된 기쁨을 표현한 이 노래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시작하겠습니다.

0: mia prima festa del papà.
1: Italia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디제너 페로의 La prima festa del papà, 아빠의 첫 파티.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맥 플레이리스트 아버지를 위한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로 골랐습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클라보의 1956년 노래 비앙 발세 아벡 파파, 아빠와 함께 왈츠를. 계속해서 클로드 프랑스와의 1974년 샹송 Le téléphone fleur, 전화가 울고 있다. 이 노래까지 두 곡 보내드립니다.
2: Viens mon poussin, viens valser avec papa.

0: avoir petite.
1: 어른과 아이의 목소리가 나오는 두 곡이었죠. 옛날 샹송 특유의 대화가 포함된 노래였지만 굉장히 대비되는 두 곡이었습니다. 자, 먼저 들으셨던 앙드레 클라보의 Bien valser avec papa, 아빠와 함께 왈츠를. 아이의 웃음소리 때문에 더 놀라게 되는 그런 곡이었죠. 자, 이어진 노래는 My Way의 원곡 꼼다비 뛰드로 유명한 클로드 프랑스와의 노래 Le Téléphone Fleur, 전화가 울고 있다 였습니다. 눈물의 전화라는 제목으로 많이 소개가 됐던 노래였죠.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 아이는 이 전화한 사람이 아버지인지 모르고 해맑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전화 끝에 Au revoir, monsieur. 안녕, 아저씨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남자는 Au revoir, petit. 안녕, 꼬마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슬픈 노래였습니다. 세 음의 플레이리스트, 아버지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여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팝스타 린다 론스테드의 곡인데요. 린다라는 스페인어 이름에서 그녀가 멕시코 혈통이라는 게 드러나죠. 린다 론스테드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 1987년에 Canciones de mi padre, 내 아버지의 노래들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음악적으로 큰 성취를 이뤄냈고요. 그래미 베스트 멕시칸 아메리칸 앨범상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은 음반이었습니다. 자, 이 앨범에서 1930년대 멕시코 노래를 재해석한 Por un amor, 사랑을 위해서, 린다 론스테드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아버지 네킹 콜의 뒤를 이어서 특유의 따뜻한 음색으로 노래했던 나탈리 콜의 노래입니다. 아버지 네킹 콜처럼 나탈리 콜도 스페인어 노래로 채워진 앨범 콜 깐타 에스파뇰, 콜이 스페인어로 노래하다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에서 멕시코 노래 Cuando vuelva a tu lado, 당신 곁으로 돌아갈 때 준비했습니다. 스탠다드 넘버 What a difference a day made와 같은 멜로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보사노바의 신이죠. 조앙 질베르토의 딸 베벨 질베르토가 아버지 조앙 질베르토에게 헌정한 앨범 조앙에서 보세 에에우, 당신과 나, 이 노래까지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부른 노래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른 그런 노래들이었죠. 제일 먼저 들으신 곡 린다 론스테드의 Por un amor,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 곡 나탈리 콜의 Cuando vuelva a tu lado, 당신 곁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끝으로 들으신 곡 베벨 질베르토의 Voce e eu, 당신과 나였습니다. 새음향 플레이리스트 아버지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캣 스티븐스의 1970년 곡 Father and Son입니다. 아들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제 자신의 운명을 찾아 떠나는 아들의 가슴 아픈 대화를 그린 노래인데요. 캣 스티븐스는 아버지 대사는 더 깊은 음역으로, 아들 부분은 더 높은 음역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 딸 룰루를 위해서 만든 2002년 곡 Father and Daughter입니다. 후렴구에는 룰루의 오빠, 에이드리언의 흥얼거리는 하모니까지 녹음했는데요. 이 폴 사이먼의 자녀 사랑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두 곡 들려드립니다.

캣 스티븐스의 Father and Son, 예진곡 폴 사이먼의 Father and Daughter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에 관한 팝송이네요. 세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에 자주 선곡되는 라디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죠. 먼저 포렌카의 1974년 노래 파파 들으시고요. 두 번째 곡은 R&B 싱어 루더 반드루스의 2003년 노래 Dance with my father. 끝으로 에릭 클랩턴의 1998년 곡 My Father's Eyes까지 세곡 전해드립니다.

아버지를 위한 노래 팝송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포렌카의 파파, 루서 반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에릭 클랩튼의 My father's eyes 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아버지를 위한 노래는 아프리카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알제리 베르베르족의 민요인 이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린 이디르의 노래인데요. 아바바 이누바, 나의 아버지. 이디르와 여가수 밀라가 함께 부른 듀엣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우간다 가수 제프리 오리에마의 Spirit of my father까지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울 수록곡이죠. 아프리카 음악 전통을 복원하고 현대의 음악으로 계승하는 그녀답게 이 앨범에선 브라질 퍼커션 중심의 리듬을 도입하고 있죠. 공동체적인 리듬, 집단적인 호흡을 강조하는 사운드 위에 아프리카 어린이의 권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앨범 발표 같은 해에 안젤키쪼 유니세프 친선대사로도 임명이 됐고요. 이후 아프리카 전역을 방문하면서 어린이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나라 베냉에 또 바통과 재단을 설립해서 소외된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들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이 우리 등을 떠밀 때조차 그들은 그 자리에 있죠. 다른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볼 때 그들은 한결같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를 보고 있죠. 그들은 말에 서툴러요. 어딜 가도 누구나 넘쳐나게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그들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그 아이들은 언제나 추위에 시달립니다. 바깥 세상에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모질게 겁박하는데도요. 우리가 어쩌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스쳤을 뿐인데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누가 길 잃은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 가까이 다가갈까요? 누가 길 잃은 아이들의 하늘에 색을 입혀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0: Cet enfant couvait dans sa tête un poète, un grand érudit.
1: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듀데이가 부르는 L'enfant poète, 어린이 시인입니다. 이브 듀데이의 1993년 앨범 린드비 생명선 수록곡이죠. 어린이를 위한 노래 가운데 한 곡입니다. 어른의 통제 때문에 어린이가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폐단을 진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상상력을 획일화 교육으로 희석하면서 사라지는 그 예술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짧은 곡 안에서 이 획일화된 대중주의, 상업주의가 예술을 억압하는 이후의 이야기까지 아우르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On avait perdu la scène et rompu le charme secret. Le chanteur bien longtemps encore chantera sans savoir. 그 아이의 머릿속엔 시인과 학자가 살았다. 그 아이는 몰래 시를 쓰다가 어느 날 그만두었다. 아이의 부모, 교회, 학교 선생들이 그 아이에게 야금야금 세상을 가르쳤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쳤으나 정작 자신을 이해하는 법, 자기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했다. 자신의 길을 정하려고 애쓸수록 아이는 더 헤맸다. 그 길은 그의 손바닥 안에 활짝 펼쳐져 있었는데, 어쨌거나 아이는 자라났고 잘하면 아주 오래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신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예술가는 다정함을 소재로 진실한 노래들을 지었다. 모두가 줄곧 흥얼거렸으나 어느 날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섰고 TV 화면 속에서 그의 재능, 보헤미안적인 면모, 사랑과 자유까지 거짓으로 꾸며냈다. 그의 꿈마저 TV에 연결된 튜브에 밀어넣다가 그만 꿈이 터져버렸고 그 신비한 마력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노래하겠지만 사람들이 그의 옛 노래에 전처럼 크게 박수치지 않는 이유는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상상의 세계가 말을 걸어올 때 그 속삭임에는 우리의 미래도 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묵살하고 그 원천을 말려버린다면 분노가 싹 트고 모든

0: Pour les enfants du monde entier qui n'ont plus rien à espérer, je voudrais faire une prière.
1: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어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드데이가 부르는 Pour les enfants du monde entier,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입니다.
0: Vers la mort et le paradis que des adultes avaient promis.
1: 더는 아무 기대도 하지 못하게 된 내가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구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청합니다. 지금 세계는 집을 잃은 아이에게 우리 역시 속한 미래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나의 눈에 사라지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가벼운 마음으로 죽음을 향해, 천국을 향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약속했던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뢰밭 위를 뛰어다닌다면 미래의 모차르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 가능한 행복이라면 그건 어떤 지옥을 삼키고 일어난 세상인가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암흑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더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어떤 유언이, 어떤 복음이, 어떤 맹목적인 또는 어리석은 손길이 그 순수함을 짓밟을 수 있나요? 그 많은 눈물과 고통을 낳을 수 있나요? 두려움, 증오, 폭력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길에는 비참과 철조망으로 가득합니다. 아이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독재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때론 눈물을 흘릴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젠 울음소리만 낼 수 있게 된 목소리로 지구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청합니다. 수면제를 삼키고 두 눈 부릅뜬 채 잠든 동안만이라도 당신들 심장 속 아이의 영혼이 요술을 부리게 해주십시오. 다만 몇 초라도 좋으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하느님과 크리스마스의 이름으로 휴전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참극을 멈추고 마음속 증오와 무자비를 영원히 가라앉히십시오. 나는 권세의 그림자조차 갖지 못했으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하니 지금 부르는 이 노래는 인생에 바치는 찬가입니다. 게토에서, 빈민굴에서, 유배된 한 세기의 중심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여러 목소리가 솟아오릅니다. 그 소리에 모두 하나 되어 일어섭니다. 당신들의 권세라면 국경도 능히 막겠죠. 항구와 강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래는 제 힘으로 걸어 다닙니다. 그 노래를 걸어 잠근 마음속에서 익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엄마들입니다.

그 노래를 아이들이 다시 세상에 불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의 하늘 아래서 일제히 만개할 날이 올 겁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Yves Dutheil가 부릅니다. Pour l'amour d'un enfant,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입니다. Un goût de miel quand l'amour au point du jour. 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멈춰주세요. 무기를 써야 한다면 한 방울의 눈물만 허용해 주세요. 봐요. 그것만으로도 간밤에 슬픔이 가라앉았잖아요.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행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잖아요. 모험은 상처를 남겼지만 꿀맛이 나지 않나요? 동이 트면 사랑이 날개를 펼치자 천국에 한 귀퉁이가 우리 것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우리를 떠나 낙원으로 갔어요. 그들이 떠나고 남은 적막이 이 밤을 짙게 채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둥지를 틀었어요. 친구들이 우리를 떠나 다른 삶의 차원으로 갔어요.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겠죠? 하지만 우리의 희망 속 어딘가에 그들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 속에 둥지를 틀었으니까요. 우리의 꿈속 어딘가에도 그들이 있을 거예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레나토 제로가 부르는 안케 베르테,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발표곡이자 리메이크인데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바티스티가 1971년에 발표한 곡을 레나토 제로가 재해석했죠. 노랫말은 모골이 썼고요.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세상의 모든 당신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바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여전히 밤이 깊은데 벌써 커피를 내리는 당신을 위해서, 등 뒤에 거울을 볼 겨를 없이 옷을 입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후 교회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며 이젠 너무 멀어진 세상을 떠올리는 당신을 위해서,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당신을 위해서, 추위에 떨며

거리에서 잠든 사람 옆에 돈을 놓아준 후 비로소 집을 향하는 당신을 위해서. 사랑의 쓸모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분의 사랑을 더 얹어주는 당신을 위해서. 아침이 되면 아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학교에 데려다준 후 일터로 가는 당신을 위해서. 한 번의 실수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당신을 위해서. 한 남자를 바라본 것만으로 전율하며 포회 속에 사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죽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갖지 못한 것까지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런저런 많은 이유로 나는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제라면 바람에 맡겼을 생각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러면서도 바람 속에 흘린 내 생각을 듣는다면 그래요라고 답해줄 이름 없는 이들에게도 가닿고 싶습니다.

서유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레나토 제로가 부르는 L'impossibile vivere, 불가능한 삶입니다. Di questo gioco impossibile, ancora libero da amare.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생에서 약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한순간 빛을 발할지라도 이내 어둠 속으로 흘려들어갈 거야. 이길 수 없는 게임 같은 삶에 묶여 있지만 난 아직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서 돌아간다. 살아야지. 살아야 해. 산다는 거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 살아야지. 살아야 해. 살기 힘든 발코니에서도 끝내 자라나는 나무를 보면 모든 게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승리는 언제나 약삭 빠른 사람의 것이라 속단하지 마. 그런 어리석음이 널 삼켜버리게 놔두지 마. 역사가 지워버린 얼굴을, 이름을 떠올려봐. 살아야지. 살아야 해. 자신을 헤아리고 전과 다른 네가 되는 거야.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살아야지. 살아야 해. 나에게 약속하는 거야. 살겠다고. 살아내겠다고. 심장 같은 건 미치든 말든 내버려둬. 살다 보면은 마침내 강렬한 떨림을 너의 내면에서 발견할 거야. 살아야지. 살아야 해. 나에게 약속하는 거야. 살겠다고, 살아내겠다고.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내겠다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가 맹인천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입니다. 앙리 살바도르가 1958년에 발표한 곡으로 이 세상의 어머니에게 바친 찬가입니다. 리메이크인데요. 이탈리아의 마리노 마리니가 1957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발표한 곡 La più bella del mondo,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원곡입니다. 프랑스어 가사로 옮기면서 앙리 살바도르는 여자를 마멍, 엄마로 바꿨네요. 낭독하겠습니다. Tu es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누구도 당신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 당신이 날 가지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품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광경도 어머니, 당신의 희끗희끗한 머리만큼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당신이 두 팔 벌려 날 품에 안을 때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당신의 아름다운 눈엔 사랑이 넘치고 그런 당신 덕에 난 이 나이에도 행복한 어린 아이가 된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누리는 꿈이었죠. 그러나 꿈이 사라진 후에도 어머니만큼은 늘 내 곁에 계시네요.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세상이 다 무너져도 어머니, 당신만큼은 곁에 있어 주시네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Le voyage dans le bonheur, 행복으로 떠난 여행입니다. 살바도르의 2003년 앨범 Ma chère et tendre, 내 사랑스럽고 다정한 수록곡인데요. 과거 행복을 향하여 떠난 여행을 회고하는 화자가 등장합니다. 여객선 정도의 그 큰 배를 타고 떠난 여행인데요.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는 말이 모순으로 다가오죠. 꿈이었을까요? 앉은 자리에서 세계를 떠도는 몽상가의 기행문처럼 다가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Nous devions lire nos pensées quand tout a vraiment commencé. 난 행복을 향하여 여행을 떠났다. 2시간도 안 돼 끝나버렸지만 떠날 가치가 있었다. 거대한 배로 떠난 여행이었다. 배는 반은 허공에 반은 바다에 잠긴 채 지중해로 나아갔다. 그때 한 여자가 내 심장에 스며들었다. 그 여자의 눈동자는 시시각각 다른 색으로 빛났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하나의 미스터리였다. 여행의 목적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아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알도 아우테가 부르는 De alguna manera, 어떻게든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화가, 영화감독인 루이스 에두알도 아우테. 그가 1973년에 발표한 곡이죠. 사별한 연인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독백입니다. 함께 하시죠. 어떻게든 널 잊으려 한다. 잊을 수 없다. 너무 늦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밤은 널 내게 데려다 주지만 넌 나의 대기를 온통 휘저어버릴 뿐이다. 바짝 마른 입술로 너에게 입 맞추려 하지만 나부로 봉인된 너의 입술은 차갑고 넌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돌로 빚은 시간의 몸이 깎여 나가자 기억은 연인의 손길로 시간의 머리를 빗어준다. 어떻게든 널 잊으려 한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방탄소년단 제이홉님의 마마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 만큼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프닝에서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좀 해봤고요. 어버이날, 저는 하하하 아마 나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한끼 챙겨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별한 방법을 뭔가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저는 무심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전화 한 통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버이날이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약간 이렇게 되게 낯간지러워 해가지고 저는 전화 한 통으로 웬만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잘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챙기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잘하고 전화 한통 드리는 이 기회에 영상 편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나를 키워주고, 아껴주고, 지금까지 항상 웃는 얼굴로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낯간지럽지만 우리 아들 안에서 더 낯간지럽게 만들어주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 가끔 이런 선물들을 사드리긴 합니다만 엄마가 최근에 이제 그 커피차 개업식을 할때 엄마가 꽃을 받았는데 꽃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선물을 드려야겠다. 옛날에는 그냥 용돈만 챙겨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용돈으로 엄마 아빠를 좀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고마워, 사랑해, 이런 표현을 잘 하는지,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약간 가족의 전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끊기 전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표현을 잘 해주시는데,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좀 되는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평소에 관찰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엄마가 꽃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처럼 뭔가 엄마

0: 평론가 이대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이 오랜만입니다 하는 이 톤마저 너무 오랜만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야, 1년이 넘었고.
0: 그렇죠. 네.
1: 그때 와. 뭐 다시 뵐 수 있으면 봐요 했는데.
0: 맞아요.
1: 결국 오긴 했지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0: DJ가 바뀌어 있었죠.
1: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만났네요.
0: 그러게요. 영광입니다. 네. 5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뭔가 아군이 있는 것 같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적군일지 아군일지 가봐야 하는 건데.
0: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지만.
1: 아, 그러니까요.
0: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편하고. 네, 저희가 또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고맙다를 알려드렸었는데, 대원님은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잘 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0: 아, 네네. 네,
1: 일단 같이 네, 좀 식사 같이 하고 네, 당연히 제가 결제하고
0: 네.
1: 또 선물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역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현금이다.
0: 그렇죠.
1: 생각해서 또 작은 정성을 드렸지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저도 이제 아 어느덧 나이가 서른 하나가 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 나이가 왔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뭐 저도 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항상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들으면 좋은 음악 뭐가 있을까요?
1: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0: 네네네.
1: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다 같이 뭐 이렇게 영화 보거나
0: 네. 네,
1: 이런 일은 많은데
0: 네.
1: 우리 다 같이 음악이나 한 곡 들어볼까?
0: 아.
1: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가족의 음악성 때문에 제가 가수를 한 건가 싶을 정도로
1: 네.
0: 이제 엄마 아빠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옛날부터 저는 여행을 가잖아요.
1: 네.
0: 그럼 뒤에 화면 조그만한 거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 있었어요. 거기에 이글스 콘서트 막 그런 거를 보여주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에릭 클랩턴의 그런 콘서트 영상, 라이브 영상을
1: 네.
0: 항상 틀어주셔가지고 형이랑 저랑 맨날 그거 보면서 잠에 들고 깨면 그거 보고 있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이 락이나 팝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0: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I Love Coffee, I Love Tea라는 곡에
1: 네, 맨하탄 트랜스포.
0: 네, 네, 맞아요.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제가 또 스피커를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로 막 와
1: 네.
0: 아빠가 그거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1: 저희 집하고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0: 저희는 네. 춤도 춰요.
1: 아, 아빠. 정말요?
0: 네.
1: 저희 집안은 모두가 아이거든요.
0: 아. 저희는 다 이입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정말 다르겠다.
0: 네, 맞아요. 아마 대화님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1: 네.
0: 아마 도망치실 겁니다. 저희 가족 만나면.
1: 네.
0: 벌써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가족 혹은 부모님께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가족끼리 한 달 살기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어, 한 달 살이.
1: 네, 전에는 다 같이 살았지만
0: 그렇죠.
1: 지금은 다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을 뭐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면 뭐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조금 더 지인한 시간들을 갖고 싶어서 꿈꿔보는데 저번에 어머니랑 같이
0: 네.
1: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0: 네.
1: 어머니가 먼저 이러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겠지. 그럼 넌 또 길이길이 날뜰 거고 분명히 그러겠지라고 하시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쵸.
1: 아 이게 참 붙어있으면 싸우고 떨어지면 맞아요. 그립고 이게 맞아요.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
0: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민화 됐었잖아요.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1: 아.
0: 티셔츠에 적어가지고 커플티로 입고
1: 아, 서로 보게.
0: 서로 보게끔. 이제 뭐 예를 들어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나? 이러면서 1번은 여기 너무 비싸다. 여기 맛이 없다. 그냥 여행을 갔으면 그 현지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김치 없냐? 막 이런 것들.
1: 네.
0: 예, 그런 걸 금지 항목으로 한번 싹 해가지고 가는 것도 한 특별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0: 싶습니다.
1: 어머니 한우 사드리려고 네. 이렇게 고기 이렇게 쫙 이렇게

0: 먹으러 갔는데,
1: 아.
0: 아, 이게 육즙이라는 게 사실 기름이야. 하면서 막,
1: 바블링들을 다 잘라내지.
0: 네, 이렇게 막, 아이고, 건강
1: 아이고.
0: 생각해야지
1: 그쵸.
0: 하면서, 이제 먹을 거다
1: 에.
0: 못 먹고, 네,
1: 아이고.
0: 뭐, 뻔한
1: 그쵸.
0: 스토리죠.
1: 에. 하지만 뭐, 그것 또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국내 여행은 사실 낚시를 핑계로, 그리고 저는 골프 좋아해서 골프를 핑계로 이제 가족들이랑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외에 그냥 정말 여행을 간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해외여행을 가는 거가
0: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 버킷리스트입니다.
0: 이 가족의 해외여행. 아,
1: 네.
0: 너무 재밌을 것
1: 이
0: 같은데요.
1: 가족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 제가 가족들이랑 있으면 저도 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막 분위기 주도하는 편이에요. 어디 가면. 근데 그 아빠의 텐션은, 이야, 최근에 아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해탈한 느낌이세요. 인생을 통달한 느낌이에요.
0: 아,
1: 그래서,
0: 그럴 만한 때가 또
1: 예,
0: 되셨죠.
1: 그죠.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텐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우야, 웃어. 그냥 웃으면 웃음이 나. 하면서 그냥 막 웃으시는데
0: 네.
1: 그 모습마저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해외여행을 한번 가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취향의 발견 시작할게요. 취향의 발견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오늘도 대화님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0: 얼마 전까지는 주로 장르를 소개했습니다. 뭐 컨트리도 소개했고, 뭐 앰비언트, 뉴에이지 뭐 이런 독특한 장르도 한번 소개해봤고, 장르를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네, 또 가정의 달이니까
1: 아하.
0: 가족에 대한 음악들을 장르와 상관없이 한번 주제로 엮어봤습니다.
1: 아, 그렇다면, 대화님이 생각하시는 가족 하면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음악.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0: 가족하면 그래도 감동적이고 따뜻한 음악들. 네. 물론 참 가족끼리 서로
1: 아,
0: 싸우고
1: 그쵸.
0: 네, 이런 음악도 있습니다.
1: 네,
0: 네, 뭐 예를 들어
1: 다양하죠.
0: 막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나는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어. 뭐 이런 거.
1: 슬프다.
0: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훈훈하고 아름답고 짠한 눈물 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1: 그렇죠. 그러면 특이하게 가수로 활동한 팀 중에 가족끼리 함께한 팀들 기억나는 팀이 있을까요?
0: 요즘 정말 인기가 많죠. 뭐 다들
1: 그렇죠.
0: 아시는 악뮤.
1: 아,
0: 네.
1: 최고죠.
0: 요즘 그 수현 씨의 슬럼프 극복기가 그전 국민의 그
1: 맞아요.
0: 희망 어떤 스토리로 지금
1: 맞아요.
0: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거기에 또 찬혁 씨가 큰 도움을 줬고 참 남매가 예쁘게 산다.
1: 아,
0: 예, 네, 이런
1: 맞아요.
0: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잭슨 5. 예, 네, 좀 있으면 이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전기 영화도 개봉을 할 텐데 잭슨 5 역시 마이클 잭슨 막내 동생을 중심으로 한 가족 그룹이었고요. 카펜터즈. 네, 남매 듀오였죠. 그래서 악뮤를 뭐 한국의 카펜터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그 밖에도 여럿 있습니다.
1: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0: 네,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라는 곡을 듣고 계십니다. 반주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이제 뒤에 그 후렴구 보컬 부분이 딱 나오면 아마 아, 이 노래구나 하고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 시스터 슬래지라는 4인조의 그룹이 다그 성이 슬래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입니다. 자매들이 모인 그룹이거든요. 네, 이 라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시스터들이 다 모였는데 그거를 노래 가사로까지 만든 겁니다. 우리 가족이야라고 가족 그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곡을 머릿곡으로 발표해서 큰 히트를 냈던 이제 그런 곡인데 예, 가족하면 저는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앞에서 카펜터스, 잭슨 5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뭐 오스몬스도 있고 가족 그룹 정말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 취향의 발견이니까 가족 그룹이 만든 가족 노래 그 중에서 조금 덜 알려졌지만 네. 같이 재밌게 들을 만한 거 추천해 봅니다.
1: 리듬도 굉장히 디스코 음악 같고 네. 약간 펑키한 이 느낌. 그쵸. 그리고 우리 가족이야. 이 화목한 느낌도 주면서 이 믿음이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아, 가족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다. 약간 이런 것까지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야, 약간 그러면 가족과의 에피소드 중에서 대현님은 네. 아, 역시 We are family다. 우린 가족이구나 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0: 이분들은 이제 가수이고 자기들이 We are family라고 막 외치고 네. 무대에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느꼈겠지만 네, 네, 네. 저희 가족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가면 네. 다들 조용해요. 특히 남자들이 조용해요. 네, 남자들이 다 조용하고 네. 네, 그냥 아, 참 우리 집안은 참 전생에 선비들이 많았나 보다 하고 그냥
1: 그러면서 그 침묵에 We are family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약간 말없이 통하는 게 서로 있어요. 그냥 잘 지냈어? 그러면 뭐 잘 지냈지.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그렇죠. 미주알, 호주알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 네. 아, 내가 이 가문의 아들이구나라는 느낌입니다.
1: 그런 게 또 가족 분위기라는 건 가족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0: 그럼요.
1: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을 한번 추천해 주시죠.
0: 네, 익숙한 선율이 나와서 다들 이제 예전에 좋아졌던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라는 곡입니다. 제목을 해석하자면 그는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나의 brother. 네. 정확히는 이제 어린 소녀가 하는 얘기라 네. 그는 나의 오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기사인가 어떤 일화를 보고 만든 곡이라고요. 그 일화가 뭐냐면 한 작은 소녀가 네. 자기보다 훨씬 큰 오빠를 업고 가고 있었답니다. 주변에서 보던 어른이 무겁지 않니? 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요, 그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오빠니까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도 줬지만, 네. 그, 전쟁 중에 군인들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대요. 왜냐면, 저우누를 막 업고 뛰어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생각을 네, 했나 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가족의, 형제의, 네, 뭐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많이들 들으시는 음악이죠.
1: 이야. 이게 사실 저는 곡 제목만 들었을 때는 둘 다 모르는 곡이었어요.
0: 네.
1: 근데 노래를 들으니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음악들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0: 세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 때는 네. 광고에 나왔었거든요.
1: 네. 광고 음악.
0: 네. 아마 친숙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네. 같습니다.
1: 근데 이 분위기가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요즘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60년대 음악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히려 60년대, 70년대 이 시대별로
0: 네.
1: 예,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이거를 딱 들으니까 이 패닝이라고 하죠. 왼쪽에서 네. 드럼 소리 나오고 오른쪽에서 그냥 보컬 소리 나오는 이 옛날 그 감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0: 그렇죠. 옛날에는 스테레오를 참 순진하게 믹싱했어요. 너 그냥 왼쪽으로 다 가. 네, 뭐 이런 식으로.
1: 왼쪽, 레프트 100%,
0: 네.
1: 라이트 100%. 막 이런 게 그 시절 감성이 느껴져가지고 네.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방금 노래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게 느껴져서 아, 그 시절 뭔가.
0: 정말 따뜻한 사운드고 이게 네. 60년대, 70년대의 분위기인데 이거를 아무리 똑같은 장비를 써도 잘 재현이 안 된다고 합니다.
1: 맞아요. 저도 연구 중이거든요.
0: 네.
1: 맨날 이제 땡튜브로 공부하면서 맨날 사운드 믹싱 해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레트로 마이크도 샀어요. 그런 것까지 해봤는데도 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0: 네. 네. 정말 평생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도 재현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네. 프로듀서들이 혼자서 하기엔 좀 그렇죠. 쉽지 않을 수 있죠.
1: 맞죠. 자, 뭔가 인류애가 생각이 나는 그런 곡이었고요. 사실 아까 그 뭔가 소녀의
0: 네.
1: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뭉클한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Backstreet Boys의 The Perfect Fan이라는 곡을 듣고 계신데요. 네, 여기서 완벽한 팬은 누굴 가리키냐면 엄마입니다.
1: 엄마.
0: 네, 엄마는 네, 주로 스타가 아니에요. 주로 팬이에요.
1: 맞아요.
0: 이게 좀 엄마한테 죄송한 부분인데.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에게 가장 완벽한 팬, 나를 가장 사랑하는 팬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것 같고 그게 맞아요. 엄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Backstreet Boys는 이제 그 보이 그룹이죠.
1: 네.
0: 네. 어우, 이 건장한 그렇죠. 남자애들이 나와서 엄마를 향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맞아요. 예쁘고 네, 감동적입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곡입니다.
1: Backstreet Boys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즐겨 듣던 그런 밴드고
0: 네.
1: 사실 방금 해주신 얘기 중에 왜 엄마는 스타가 아니고 팬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팬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티스트가 된 뭐 자녀가 있다면 그걸 만들어준 건 부모님이다. 엄마 아빠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0: 아, 오늘 네. 명언 나왔네요. 가사로 만들어야겠는데.
1: 그렇죠. 네. 약간 방금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왜 엄마는 스타가 아닐까? 아빠는 스타가 아닐까? 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기본적으로 팬이 없으면 스타도 없기 때문에
0: 네.
1: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0: 아,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한 팬이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뭔가 항상 그 나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벽한 팬이라고 좀 느껴지셨던 적이 있을까요? 태연님에게도
0: 그럼요.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은 엄마는 아빠는 용서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리고 어떤 위험에 빠져도 예, 본인이 꼭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죠.
1: 제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엄마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갔다. 할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엄마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엄마가 이해가 간다.
0: 네.
1: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0: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네, 너도 똑같은
1: 너도
0: 나 아들 낳았어?
1: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엄마처럼 고생해봐.
0: 그렇죠.
1: 어.
0: 네. 2절로 나오면 이제
1: 그쵸, 그쵸. 피곤해지죠. 피곤해지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세 곡을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노래 한 곡을 좀 완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을 대현님께서는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0: 네, 그 신나는 디스코도 좋지만 네. 조금 발라드 스타일의 곡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서요. Backstreet Boys의 The Perfect Fan 네, 이 노래 듣겠습니다.
1: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0: love you.
1: 여러분은 지금 몽글몽글한 DJ 진진과
2: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는 이두아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의 주제는 가족이 떠오르는 음악이었고요. 계속해서 대화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2: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아이유의 무릎입니다. 가사 자체로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뉴스 같은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아이유에 대한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아이유 씨가 그 불면증이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내가 제일 잠을 잘 잤던 때가 언젠가라고 되새겨보니까 할머니 무릎에 딱 베고 할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던 때, 그때 그렇게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무릎을 생각하면서 쓰는 곡이 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무릎, 네, 거기에 아이유 씨가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1: 굉장히 포근하네요.
2: 그렇죠. 네. 네. 이 부모님이나 혹은 좀 감동적인 노래는 확실히 이렇게 심플하게 피아노와 혹은 기타나 이렇게 목소리로 차분하게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뭔가를 좀 감동을 주고 싶거나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 원테이크로 녹음을 합니다.
2: 아, 그 감정이.
1: 네. 네. 그 감정이 뭔가 사실 음이 좀 틀려도 이 감정이 주는, 그 원테이크가 주는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끊지 않고 최대한 녹음을 하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실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원테이크가 주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 뮤지션으로서도 네. 참 멋있네요. 아, 칭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무릎 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실 때, 저희는 할머니 옆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는 형은 유학을 가 있었고,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거의 자라듯이 그렇게 컸는데, 가끔 가다가 그 엄마의 온기도 있지만 그 할머니의 온기, 이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밥,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만두, 그 맛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할머니를 그리워할 때 그 향이나 뭔가 할머니 집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아마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 할머니의 향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2: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입니다. 네. 가사를 보면 정말 1991년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사인데, 박효신 씨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에서 노래를 자주 불렀답니다. 뭐 간의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무대 만들어가지고, 어머님 친구들도 계셨을 수도 있고, 뭐 주현미의 트로트도 부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 좀 훈훈한지, 본인도 그때 기억이 굉장히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엄마에 대해 노래하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이 노래입니다. 네. 음악적으로도 참 박효신 씨한테 중요한 시기였는데, 박효신 씨가 창법을 바꿀 때입니다. 박효신 씨야말로 그 소울과 R&B의 그,
1: 맞아요.
2: 어떤 분은 그걸 구부린다라고 하던데. 아, 아주 강하게 울면서 막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이제 그런 창법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을 쭉 빼더니 그윽한 보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바뀌었는데 그 예전 보컬 스타일 좀 떠오르는 그 시기의 음악입니다.
1: 사실 가수한테 창법을 바꿔라 라는 말은 사실 너 다른 옷 입어라
2: 완전
1: 그런, 의미인데 사실 너무 잘 바뀌고 네.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겠죠. 당연히
2: 그렇죠.
1: 또 특히 박효신님은 완벽주의자로 소문이 나 있고 뭔가 그걸 해내신 분이어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2: 네. 네.
1: 그래서 뭔가 그 진정성이 저희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릴 적에 좀 어떤 노래를 즐겨 불렀는지 대원님은 그런 곡이 있을까요?
2: 네. 그 돌이켜보면 네. 저 때는 그 뭐 레딧고나 골든 같은 노래가 저희 피구왕 통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만화 주제가 흥얼거리고 다닌 것 말고는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긴 한데 전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팝송은 어린이 입장에서는 잘 부르기가 쉽지
1: 그쵸.
2: 않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많이 했고 네. 근데 그래서인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직도 노래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노래방 가면 사실 딱히 부를 게 없어요.
2: 아 정말 저는 진짜 없어가지고 네. 한참 동안 이렇게 찾는데 예전에 네.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1: 네네네.
2: 근데 가수들도 노래방 기계를 켜놓고 놀더라고요. 네. 한 곡씩 부르면서.
1: 그럼요, 그럼요.
2: 갑자기 사회자가 자 그럼 이제 평론가 이대화 씨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1: 평론을 잘하지만 노래도 네. 잘하는지
2: 한번 보자.
1: 한번 보자.
2: 그래서 윤도현 씨의 사랑투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1: 명곡이에요.
2: 아, 나 저 그때 참. 네,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1: 굉장히 부끄러우셨겠네요.
2: 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1: 그렇죠. 이게 가수들 앞에서 부르는 게 네. 사실 뭔가 평가당할 것 같기도 하고.
2: 그럼요.

0: 내가 뭔가 평론가로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지만,
1: 네.
0: 뭔가 내 노래를 평가당하는 기분.
1: 심지어
0: 굉장히.
1: 앞에 김광진 씨도 있었어요. 얼마나 사, 어우!
0: 난 못해요. 저는 가수 아니라고 할 거고, 저는 래퍼라고 할 거예요. 저는 사실 라디오 DJ라고 할 겁니다.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취향의 발견 마지막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0: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듣고 계시고요. 예전에 개그 소재로 많이 쓰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그 고음으로 쭉 올리는 가성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재밌게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곡인데 미니 리퍼튼이 딸 마야를 재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노래 전체가 자장가가 아니라 그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아. 불러줬던 자장가라고 해요. 이 부분을 후렴구처럼 이렇게 쓰고 앞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곡인데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1: 뭐죠?
0: 이 노래를 만들고 드디어 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히트를 했죠. 네. 그리고 유명해졌는데 네. 얼마 뒤에 몇 년 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1: 아이고.
0: 네. 그러니까 이 미니 리퍼튼의 딸 마야 입장에선 엄마가 자기를 위해 불러줬던 자장가가 엄마를 유명하게 만들고 얼마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지 한 번쯤 생각해 보거든요. 아, 좀 슬플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참 엄마의 사랑이 담긴 곡이다 이렇게 그쵸, 훈훈하게 그쵸.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이 노래야 사실 워낙에 유명하고 뭔가 밈도 밈이지만 어디선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1: Loving You. 뭔가 자장가 잖아요, 사실.
0: 그렇죠.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죠.
1: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 대원님이 들었던 자장가는 어떤 자장가였나요?
0: 분명히 불러줬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 어머니가. 네. 근데 전 어릴 때여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납니다.
1: 아,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자장자장 우리
0: 그거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업고서 네. 토닥이면서 하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1: 잘도 잔다 우리 진우 했겠죠. 네. 제가 왜냐면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어릴 적에
0: 어디선가 들었다는
1: 어디선가
0: 얘기니까
1: 맨날 들었다는 거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막 쭈까쭈까 하면서 이제 막 하는 이제 다리 길이 늘려준다고
0: 아,
1: 쭈까쭈까
0: 뭐
1: 해주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잠을 재우기 위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아마 노력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자장가도 사실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0: 그렇죠.
1: 딸 마야를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면서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0: 네.
1: 오늘의 주제 또 어버이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러빙 유까지 맛보기를 좀 들려드려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완곡으로 한번 들려드릴 곡을 대현님이 한번 선정해 주시죠.
0: 네, 아무래도 좀 감동적인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0: 분위기를 바꿔서 항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1: 장항동 정산소 is our segment where we choose BGMs that match your messages.
0: 네, 장항동 정산소는 저랑 대화님이 이제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찐디의 추천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실 수 있고 우리 대화님이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아루아라이스님입니다. 오늘 워킹홀리데이 신청 서류를 준비했어요. 찐디 덕분에 용기 냈거든요.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아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0: 아하.
1: 이거 용기인데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아, 제가 어떤 용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0: 약간 아,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1: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 어떤 용기를 드렸죠? 아로아라이스님께서. 근데 저는 항상 아로아한테도 이제 우리 팬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도해봐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냥 사실 시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와닿지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인생 선배 로아도 있지만 이제 또 후배 로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좀 얻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죠? 왜냐면 노래를 어떤 거를 추천해
1: 아, 지금 계속
0: 드릴까를
1: 머릿속에서
0: 지금
1: 굴리고
0: 그쵸
1: 계시구나.
0: 계속 굴리고 있는데 저는 정했습니다.
1: 아, 먼저 알려주시죠.
0: 네, 저는요 가호님의 시작.
1: 시작. 파이팅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파이팅 해달라고
1: 네.
0: 했고 그 뭔가 워킹 홀리데이의 그 뭔가 이 두려움을 맞서 싸워라 플러스 이 두근거림을 참지 마라. 네, 이걸 끝까지 1년 동안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오님의 시작을 골라봤습니다.
1: 저는 한국으로
0: 네,
1: 워킹 홀리데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1: 왠지 한국말을 다시 배우실 것 같습니다.
0: 오,
1: 네,
0: 그렇죠.
1: 천천히 배우실 것 같아서 양준일의
0: 네.
1: 가나다라 마바사.
0: 와, 다르다.
1: 제가 이 장항동 정산소를
0: 그쵸.
1: 네, 꽤 오래 했습니다.
0: 선배잖아요. 제 선배,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완전 지금 새내기거든요?
1: 네, 아니
0: 이야.
1: 이렇게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오만한 얘기를 할지는 진짜 몰랐어요. 맨날 지거든요. 아, 캔디 막대가 워낙 잘해가지고.
0: 그니깐요.
1: 네,
0: 와.
1: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겸손하게 나오겠습니다.
0: 야, 가나다라 마바사. 이분 한국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1: 네,
0: 장난입니다.
1: 잘하신다면 또 죄송합니다. 네.
0: 야, 자, 오늘의 장항동 정산소 우리 아로아라이스님의 사연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저와 대화님의 추천곡이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대화님 오늘 취향의 발견과 장항동 정산소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 케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처음 그 연말 결산할 때
0: 맞아요.
1: 만났었는데
0: 맞아요.
1: 그때도 되게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아, 진짜 잘 맞는 것
0: 왜 자신 없어 하세요? 잘 맞는 거죠.
1: 네.
0: 네.
1: 앞으로 4주 동안도 되게 재밌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앞으로도 4주 잘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곡으로 최유리님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0: 안녕!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0: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튀는 영어의 이현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만큼 반가운 선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Being present,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메시지나 전화 말고 함께 하는 거. 그런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연락 주기적으로 또 드리고요. 자,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ohn Bowden, How Long Will I Love You?

TGIF, good evening everyone. 5월 8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 용돈 드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직접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는 우리 또 얼굴이 뭐 10만

0: 10만 원, 10만 원이 뭐예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예 정해드릴게요. 하루 1회. 수도권일 경우에는 월 1회 찾아뵙고요. 그리고 지방일 경우에는 6개월에 2회. 이 정도는 꼭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한분 모셔야 될것 같아요. 왠지. 어머님께 너무 자주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얘야 좀 적당히 해라 할것 같은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 제오 선생님.
1: Hello, everyone. Good evening. You know, she lives with me.
0: I know.
1: So, yeah, I do always. Hello, mom.
0: 근데 좀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내 방에 좀 그만 와 이런 거 하지
1: Oh, that is
0: 않으세요?
1: true. Mom, I'm so tired. I'm very tired right now.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굉장히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1: Well, if you're an only child,
0: Right.
1: you have no choice. Yeah.
0: 얼굴이. 알겠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 보고요. 그리고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 볼까요?
1: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older adults are surging to record levels. Experts urge preemptive action. Lock 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 and get essentials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 squared away in advance.
0: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비밀번호와 긴급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 The iconic children's song Baby Shark has stayed a smash hit for a decade with its extremely catchy hook. Baby Shark Dance became the first YouTube video to hit 10 billion views and has since blown past 16.8 billion, still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0: 대표적인 어린이 노래 상어 가족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10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은 유튜브 최초 100억 뷰를 달성한 데 이어 현재 168억 뷰를 넘기며 전체 영상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입니다.
1: A German man has crushed a world record by solving a Rubik's Cube mid-air while free-falling from the sky. Plunging at around 160 kilometers per hour, he cracked the puzzle in just 23 seconds.
0: 독일의 한 남성이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루빅 큐브를 맞추는 익스트림 도전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시속 160km로 낙하하는 상황에서 단 23초 만에 퍼즐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A new study finds that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during a workout can give your endurance a real boost. At the same intensity, it helps you push through longer without feeling the extra burn.
0: 운동 중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강도에서도 체감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older adults are surging to record levels. Experts urge preemptive action. Lock 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 and get essentials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 squared away in advance.
0: 네,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비밀번호와 긴급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담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보이스피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죠. 부모님 찾아뵐 때 미리 좀 챙겨야 할 점검 사항이 좀 있다라고 제시됐다고요.
1: Yeah. So you really need to check your parents' smartphone because they do target these elderly people.
0: Right.
1: And to be honest, even myself, sometimes I get these texts and I'm like, I don't think I should open that.
0: Right.
1: Right? So then I did open it, mm-hmm. and then it seemed even stranger.
0: Right.
1: So this is very important for elderly people because they don't really quite understand what's going on.
0: Mm-hmm.
1: And so innocently, they'll open it up, they'll put the information, and then, you know, one thing leads to another.
0: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은 게 진짜처럼 온단 말이에요. 글이 너무나 진지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뭐 우리 세대에서도 사실 보면은 이거 아차하면 링크를 누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밀번호하고 계정 정보를 꼭 적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mm-hmm.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이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또 설정도 해주고 불필요한 앱 같은 거 정리 좀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remotely control 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1: There you go.
0: 모든 어머니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 yeah.
0: 한동안 그 스마트폰 쓰시는 거 안 보면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보면은 앱이 한 만 개 깔려 있습니다. 그게
1: really?
0: 일부러 그럴 걸 까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계속 클릭하게끔 뜨는 거예요. 바로 앞에.
1: Oh really? 네. I did not know that.
0: 그래서 계속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듣고 계시죠? 제가 또 주말에 정리하러 갈게요.
1: I had no idea. I've not had this experience.
0: Because
1: my mom was
0: 돼요.
1: in America.
0: Mm-hmm.
1: She didn't have that. But that's a very good point. And
0: right.
1: that's why there is this article.
0: Mm-hmm.
1: Okay.
0: Al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older adults are surging to record levels.
0: 네,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Voice phishing scams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1: mm-hmm.
0: 얼핏 이게 이건가 보다라는 느낌은 올 것 같긴 해요.
1: Yeah, and it's important that it is P-H-I-S-H.
0: Right.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그게 혹시 진짜 phishing 한다는 거 있잖아요. 낚는다라고 하는
1: yes.
0: 거. 거기서 온 게 아닐까.
1: Oh, that's right. So phishing comes from the actual phishing.
0: Ooh.
1: Right, like fish, you know, mm-hmm. trying to catch fish.
0: Okay.
1: So it's kind of like throwing out the bait,
0: mm-hmm.
1: putting that phishing pole
0: right.
1: into the water and waiting for the fish to bite.
0: Mm-hmm.
1: So the fish in this case would be the victims.
0: Ah.
1: That is why they call it fishing.
0: 진짜 너무 최근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한국에서도 낚는다고 하거든요. 누구를 속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Yeah.
0: 그래서 정말 거기서 나오는 fish. 그게 이제 변형돼서 P-H-I-S-H. 발음은 어차피 P-H-N-F F처럼 fish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F-I-S-H를 안 쓰고 그것도 뭔가 fake처럼 P-H를 쓴 게 아닐까요?
1: Well, I mean, because right? if we said fishing...
0: Uh-huh.
1: Like F-I-S-H, it would be like, wait, is it phishing? Like real phishing?
0: 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Yes, that's right.
0: Okay, so voice phishing scams라고 얘기를 하면은 scam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기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voice phishing 사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older adults들을 targeting하는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target한다는 게 노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겨냥한이 되겠으니까요. 자, 이어가 볼게요.
1: Experts urge preemptive action. Lock 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 and get essentials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 squared away in advance.
0: 부모님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비밀번호와 긴급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전문가들이 urge,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다 preemptive acti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What is it?
1: Well, sometimes you might have heard in the news about there were preemptive strikes.
0: Yes, okay? 공격하는 것 중에.
1: Yes, it comes from the military. Mm-hmm. So it means to do something, strike first before the enemy attacks. Okay? So the idea of doing something preemptively means to do something before the problem happens.
0: You do something about it before something bad happens.
1: Yes.
0: 그래서 선제적인이라는 뜻이 preemptive가 되겠네요. 와, 근데 말이 엄청 어렵네요, 이 단어는.
1: It's a hard word,
0: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뭐 password를 뭐 잊어버리기 전에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scams 같은데 방하기 전에 right.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preemptive action은 선제 조치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 lock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라고 나와요. Lockdown 하는 것과 어떻게 된 걸까요?
1: Okay, if you lock something down, it means that you're securing it really tightly. So mm-hmm. like it's the access, you're blocking the access
0: okay.
1: or a change.
0: Okay.
1: Okay. So it's kind of like you're locking the door.
0: Mm-hmm.
1: You can't access it.
0: Okay.
1: Yeah.
0: 그 완전히 잠가버리는 그런 느낌인
1: yeah,
0: 건가요?
1: That's right.
0: 아, 오케이. So, 근데 여기서 security settings를 lockdown 한다는 거는 그거를 잠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다. 내 거로 만든다. 이런 느낌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1: Sure.
0: Right? So, lockdown 한다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단단하게 고정을 하거나 잠그거나 혹은 뭔가를 확실히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 secure 하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lock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를 완전히 확보를 해주고요. And get essentials, 기본적인 거,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를 squared away 되게 만드는 거, in advance.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in advance는 미리라는 뜻이 있죠. 근데 미리 squared away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this is actually, again, a military or a nautical term.
0: Okay.
1: A long time ago. When on ships, square meant to arrange the sails at right angles.
0: Mm-hmm.
1: So if it's squared away, it's where it should be mm-hmm. in its position. So if you get things squared away, it is organized, it is under control, and it is taken care of properly.
0: 아, 그러니까 문제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everything is set, and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0: Okay. So 우리는 square 하면 정사각형만 생각을 하잖아요. Shapes만 생각하게 되는데 각이 딱 맞잖아요, 여러분들. 정사각형은.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older adults are surging to record levels. Experts urge preemptive action, lock 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 and get essentials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 squared away in advance.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Coldplay with Viva La Vida.

0: $1.8 billion, still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1: 대표적인 어린이 노래 상어 가족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10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은 유튜브 최초 100억 뷰를 달성한 데 이어 현재 168억 뷰를 넘기며 전체 영상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도 이걸 하게 되잖아요.
0: Even we know, baby.
1: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그렇죠? 이 후렴구로 굉장히 유명해요, 상어 가족. 근데 무려 10년째 킷송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0: Well, I think it's just something really addictive. There's something very addictive and also very catchy, easy to sing along melody. And it's surprising. It's already been 10 years. It was released in 2016. And this is, wow, it has hit 10 billion views. And now it's at 16.8 billion. And it ranks number one overall.
1: 와, 이게 아무래도 누구나 따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뭐 엄청난 뭐 스킬스가 필요한 거는 아닐 거고.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아무래도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0: Sure.
1: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저는 168억 뷰면 도대체 몇 명이 몇 번을 본 걸까요?
0: I don't know. I'm sure there are a lot of repeated views because kids want to see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Mommy, I want to see it again. Yeah, you can just hear those children asking their parents.
1: 이렇게 된 김에 우리도 하나 is evening special 뭐 뭔가 만들까요?
0: I don't think any kids will watch it, Mayu Sam. I'm sorry.
1: 지금 쌤이 표정이 굉장히 저 이렇게 concerned 돼 있는 표정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이웃집 삼촌 같은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로 마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크리스틴 쌤 함께 꾸준히 가보도록 할게요.
0: Yes, we will.
1: 네,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The iconic children's song Baby Shark has stayed a smash hit for a decade with its extremely catchy hook.
1: 대표적인 어린이 노래 상어 가족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10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iconic 하다는 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런 children's song Baby Shark가 smash hit에 머물러 있어 왔대요.
0: Okay. And we've talked about this word. It's a hit.
1: Yes.
0: But if it's a smash hit, it means unbelievably successful.
1: 오, 근데 쌤, smash도 히트하는 거, 때리는 거, 부수는 거
0: That's
1: 이거고
0: right.
1: 히트도 부수는 건데 그게 합쳐져서 더 대박인 건가요?
0: That's right. Yeah. It is with that much force that it is that popular.
1: 쌤, 어떤 데에서는 smashing hit이라고도 하는데 의미 차이는 없는
0: Not
1: 거죠?
0: Not really. Yeah. Oh, okay. Not really. Mm-hmm.
1: So a smash hit or a smashing hit.
0: Yes.
1: 둘 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박 성공한 작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지고 있는 게 extremely catchy한 hook이 있다고 합니다.
0: Catchy hook. That's probably why. If something is catchy, it means that it's easy to remember. It sticks in your head. And the reason why it's as catchy is that it catches your attention
1: right?
0: and it sticks.
1: Mm-hmm.
0: And it's like you hear it once and it doesn't leave.
1: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한번 흠흠흠 하면은 저녁까지 계속 맴도는 거.
0: All day.
1: You There just can't songs. get it out of your head, right?
0: Right. That song is probably very catchy.
1: Catchy. 그러니까 귀나 머리로 뭔가 캐치한다는 느낌.
0: Yeah.
1: 그리고 후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1: 와, 둘 다 썼네요.
0: Well, in the music world, hook is that short sort of melodic, there's like a phrase, right? It's a lyric that repeats. So here, that is the hook. Okay? Or we have like, you know, we are the champion. Again, we are the champion. Everybody knows we are the champion. That's the hook.
1: 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후렴. Right?
0: Yeah.
1: 우리가 계속 따라 부르게 되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 훅 부분만 지나가면 또 이렇게 되죠, 그렇죠?
0: Like, yeah, Gangnam Style. Everybody knows Gangnam Style.
1: 나머지는 Okay. So catchy하다는 게 굉장히 따라 부르기도 쉽고 귀에 꽂.

0: 치고 이런 정도의 형용사라고 한다면은 뒤에 hook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나 후렴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1: Baby Shark Dance became the first YouTube video to hit 10 billion views and has since blown past 16.8 billion, still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0: Baby Shark 댄스 영상은 유튜브 최초 100억 뷰를 달성한 데 이어 현재 168억 뷰를 넘기며 전체 영상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와, 대단한 숫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댄스 비디오가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So imagine if you're sitting firmly, are you going to get up? Probably not. Okay. Because the idea of sitting firmly is you're holding on to that position.
0: Okay.
1: It's like, sitting down.
0: Firm 하면 계속 firm, 뭔가 firm tough가 생각이 나는데, 그 firmly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느낌이
1: completely,
0: 주네요.
1: Completely.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their number one position.
0: Okay.
1: is very strong. Mm-hmm. It is not going to change. Probably they're very comfortable.
0: Uh-huh. 아무도 끌어내릴 수는 없다. 이런 느낌.
1: Yeah, that's right. There's no competitor that will say, "Come on, I need to sit in that chair."
0: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1: Nope.
0: 그리고 이게 사람이 sitting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뭐 비디오라든가 어떤 노래라든가 그런 게 어떤 자리에 뭐 at number one에 sit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iconic children's song Baby Shark has stayed a smash hit for a decade with its extremely catchy hook. Baby Shark Dance became the first YouTube video to hit 10 billion views and has since blown past 16.8 billion, still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Cody Simpson with La Da Dee.

0: think of you.
1: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2: 네, 다음 뉴스 계속해서 만나보죠.
3: A German man has crushed a world record by solving a Rubik's Cube mid-air while free-falling from the sky. Plunging at around 160 kilometers per hour, he cracked the puzzle in just 23 seconds.
2: 독일의 한 남성이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루빅 큐브를 맞추는 익스트림 도전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시속 160km로 낙하하는 상황에서 단 23초 만에 퍼즐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대단한 뉴스입니다.
3: Yeah.
2: 아니, Sam, are you good at solving the cube?
3: The cube? I can only do one side.
2: Still, that's pretty good.
3: Actually, two sides.
2: Oh, two sides.
3: I think I've done, when I was younger, two sides, maximum.
2: 저는 아예 못해요. 저 그 평지에서도 못하고요.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떨어지면서 그걸 그냥 just, you know, keeping it in his hands. 그거 자체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들고 있지?
3: I agree. I agree.
2: 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나는 왜 저걸 못할까?
3: Oh, you don't need to, Sam. He did it for you.
2: Okay, thank you.
3: Yeah.
2: 자, 근데 심지어 23초 만에 해냈다고요?
3: Yeah, that's right. He did it in 23.333 seconds. And he's a 23-year-old German YouTuber, and he happens to be a medical student. And he's not the only one who's done this. I mean, they've done it before. Okay. There's another record, but he was able to do it 5 seconds earlier than the previous record.
2: 5초면은 그 공중에서 엄청 긴 시간일 수 있는데
3: yes.
2: 그거를 확 줄였고 근데 이거는 노린 게 아닐까요? 나이도 23살 근데 기록도 23.333.
3: You see, I tell you, you always have a way of thinking.
2: 전 좀 이상하죠?
3: No, 네. that's a really good point.
2: 와,
3: What a coincidence.
2: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뭐라 그럴까, 아치 자세라는 게 있는데 또 그걸 backflying 자세로 바꿔가지고 바람 저항을 또 줄인 점이 또 기록 단축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도 하네요. 자, 아무튼 극한 상황에서도 집중력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자, 한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3: A German man has crushed a world record by solving a Rubik's cube mid-air while free-falling from the sky.
2: 네, 독일의 한 남성이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루빅 큐브를 맞추는 익스트림 도전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표현들의 사실은 앞서서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보통은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Solving the cube, right? 근데 Rubik's cube라고 하는 게 원래 기본 이름이네요. 그렇죠?
3: Yeah, right. That's right. That is the name of that cube.
2: Rubik's cube.
3: Rubik's cube.
2: 근데 보통인데 뭐 대화 중에서 하면은 어차피 어떤 큐브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뭐 solve the cub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심지어 mid-air에서 solving 하는 걸로 기록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mid-air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3: It's in the air.
2: In the air.
3: In the air. It's while in the air. So obviously not on the ground.
2: Right.
3: And it is mid hyphen air, M-I-D, in the middle of the air.
2: 그 굉장히 간단하게 쓰네요. In mid-air. The middle of the air.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mid-air.
3: That's right.
2: Oh, okay. So mid-air에서 서빙하는 거로서 뭐 이거를 했다, 기록을 깼다. 아, 그나저나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은 crush the world record라고 하는데요. crush 한다는 게 진짜 제대로 깬 거예요. 기록을 제대로 깬 거죠. 그렇죠? While free falling from the sky 했는데 이 free fall 얘기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지금.
3: Okay, so 네. when I saw this word, I thought of Magic Mountain, famous amusement park.
2: Oh my goodness. You know what? 저도 그 생각했어요.
3: Oh, you did. And there is a ride, free fall.
2: Yeah. Oh my.
3: Oh my god.
2: 그게 세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무서운 라이드입니다.
3: It's really
2: 무슨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거 귀여워요. 네. Free fall은 그냥 탁 놓는 거죠.
3: Yeah, that's right. Wow. And so that is the idea. And I believe in Korea they have rides similar.
2: Yes.
3: They just they take you to the top and they just let you go.
2: Right.
3: So the idea of free falling is just to like fall in the sky. without anything.
2: 어, 무서워. 그냥 gravity에
3: It's pulling you down.
2: 맡기는 거네요.
3: Yeah.
2: 자유낙하 하는 것이 free fall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while free falling 하며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오, 무서워요.
3: Oh, so scary. And one quick thing too is that this is really great. Not literally, but in a figurative sense, oftentimes prices can free fall. Like the stock market can free fall. Which is very dangerous.
2: 아, 뭔가 발음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3: It just
2: 거.
3: keeps going down, down, down.
2: Stock market에서는 보지 않는 게 좋겠네요.
3: Yes. 네.
2: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3: Plunging at around 160 kilometers per hour, he cracked the puzzle in just 23 seconds.
2: 시속 160km로 낙하하는 상황에서 단 23초 만에 퍼즐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시속 160km 정도의 속도에서 plunging 하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plunge 하는 게 뭘까요?
3: Well, we do hear this word a lot. In the news,
2: yes,
3: don't we?
2: Especially like, these days, right?
3: Right, plunging prices or plunging supply.
2: 좋은 건 아니잖아요.
3: No, it is not. So basically, it is to drop very quickly and very sharply.
2: Okay.
3: Not as severely as a free fall, but it is like as if you're plunging into the water.
2: 이거 그러면 천천히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훅 하는 느낌인가요?
3: That's right.
2: Okay. So 그러면은 와, 이 정도 속도로 plunging 하면서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he cracked the puzzle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뭔가 뭐 crush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록을 깨는 거고요. 여기서 crack the puzzle. Crack은 뭐 이렇게 깨는 거 아닌가요? 쪼개는 거 아닌가요?
3: Okay. So you could say you can solve the puzzle and it was meant it, the earlier portion says solve the puzzle.
2: Right.
3: But the idea of you cracking something is that there was something very difficult and you figured it out. So much like you crack open a nut or something, it's kind of hard and you just bang it and you crack it open. You've solved it. You found the solution.
2: 뭔가를 풀어버리는 거네요.
3: You do. So here we hear this like you crack a code or you
2: 영화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 You hear that a lot, right? To crack a code. There's a code and then you figure out what the code is. Right.
2: 보통 이렇게 컴퓨터 꽂아 가지고
3: You crack the code. Yeah. That's right.
2: Right.
3: Also in the court you can crack a case. Meaning a case is like this murder case.
2: 사건.
3: Yes,
2: okay.
3: we don't know who did it and then you crack the case, you figured out who the murderer is.
2: 와, 그러면은 지금 계속 들으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나쁜 걸로 쓰이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한다라는 뜻으로 쓸 때가 많겠네요.
3: Yes, exactly.
2: Okay. So 여기서는 crack the puzzle. 이러면 원래는 이제 solve the puzzle인데 조금 더 구어체로 바꿔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뭐 암호를 풀거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3: A German man has crushed a world record by solving a Rubik's Cube mid-air while free-falling from the sky. Plunging at around 160 kilometers per hour, he cracked the puzzle in just 23 seconds.
2: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3: Let's go ahead and listen to Gloria Gaynor with I Will Surviv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new study finds that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during your workout can give your endurance a real boost. At the same intensity, it helps you push through longer without feeling the extra burn.
0: 운동 중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강도에서도 체감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운동할 때 아무것도 이렇게 노래 안 듣고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구력을 이제 높여준다. 한마디로 이제 오래 걸을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1: Mm-hmm. And it's important that it is self-selected music. Music that you like. This is important because at the gym, they play music, but if you're listening to your favorite music, your favorite tunes, then you can extend your workout by 20% at the same intensity.
0: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Self-selected music, huh? 그래서 우리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가다가 쌤이 신청하거나 제가 신청한 노래 들으면 더 신나잖아요. 이상하게.
1: Absolutely.
0: 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뭐 If you were to go for a walk or a jog, then, I mean, what's your favorite song?
1: Oh, for a walk?
0: For exercising.
1: Well, for
0: stuff.
1: Walking, I listen to podcasts.
0: 아, 그건 또 달라요?
1: Yeah, it's different. You know, for every genre, it's different.
0: 알겠습니다.
1: But for running and like really intense sort of workouts, I listen to like house music.
0: 아,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트한 분이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well, What's your go-to song? 이 정도였는데 알겠습니다.
1: Well, did I get too deep?
0: Okay. 아닙니다.
1: Alright. So basically, yes, you can extend your workouts and you feel less fatigue.
0: That's 피곤함을 오히려 덜 느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노래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노래여야 한다.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 new study finds that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during a workout can give your endurance a real boost.
0: 운동 중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during a workout. So, 운동 중에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뭔가를 폭발시키는 건가요?
1: Yeah, it's almost. You turn it on so loud that it is like 폭발. Usually when you're in the car, sometimes if we really like a song, we increase volume up, right?
0: That's what I do.
1: That's right. And you step on that accelerator and you're like, woo, right? So that is the whole idea of blasting tunes.
0: Okay. 음악을 blast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는 그 volume 같은 것을
1: loud.
0: 굉장히 turn up 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거를 굉장히 informal하게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that's right. Blasting your tunes is an informal expression.
0: Okay.
1: Yeah. Right. You would say increase the volume, but we don't want to speak like that when we're listening to our favorite music.
0: 뭔가 느낌이 별로예요. Yeah. Hey, increase the music.
1: Yeah, turn
0: increase
1: up the
0: volume.
1: Okay. We could say maybe turn up the volume.
0: Yeah, turn up sounds okay.
1: But blasting is like really loud.
0: It's like bam.
1: Boom, boom, boom, boom.
0: Boom. Yeah. Right. So blast your favorite tunes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틀다도 아니라 크게 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1: At the same intensity, it helps you push through longer without feeling the extra burn.
0: 같은 강도에서도 체감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Intensity라는 게 이렇게 운동 강도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같은 강도에서도 it helps you push through longer 이라고 했네요.
1: That's right. If you push through something, you keep going despite the fact that you're tired, despite the fact that it's like, you can't breathe, right? That's what happens,
0: right?
1: So you push through, you continue, even if it's uncomfortable.
0: 아, 그러니까 힘든데도 push through 하는 건 정말 밀어붙이는 거네요. 끝까지.
1: And it is true because, like, if you have a trainer, sometimes they will push you because they say that you can build muscle if you are pushed. Like, you got to push through to build that muscle.
0: 남한테 압박을 받아야만 이제 근육이 길러진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압박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push through longer 하게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Right.

0: wondering why burn? Did someone, was there a fire and you got burned? This burn is actually basically has to do with the muscles. And it is a bit kind of slang, okay? Feel the burn, as we say, means like when you are pushing yourself, your muscles feel like they're on fire.
1: 실제로 불타는 것
0: It
1: 같잖아요.
0: does. It really does. So that's why they call it the burn. It's like that burning sensation in the muscles.
1: 그러면 이게 근육에서 느껴지는 뭔가 운동을 강력하게 했을 때 그런 자극을 얘기라는 걸 정말 타는 것처럼 burn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burning 하는 뭔가 sensation 같은 것을 느끼지 않고도 더 오래 갈 수가
0: So,
1: 있다.
0: yeah, you feel a little burn, but you don't feel the extra burn.
1: 그러니까 충분히 자극은 가는데 괜히 막 오버스러운 자극은
0: That's
1: 아니다.
0: it.
1: 이 burn이라는 거확 들어왔습니다.
0: Feel the burn.
1: 네, 저도 예전에는 운동할 떨 때가 있었어요.
0: Yeah.
1: 근데 퍼스널 트레이너가 너무 푸시를 해가지고 정말 다리를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근데 불이 났나 이랬는데 그 burn이 burn이군요.
0: That's the
1: Okay, so
0: burn.
1: feel the extra burn. 그러면 추가 자극을 느끼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new study finds that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during a workout can give your endurance a real boost. At the same intensity, it helps you push through longer without feeling the extra burn.
1: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rack the puzzle 한다는 거, 이거는 깬다 이거라기보다는 문제를 풀다라는 뜻이었죠.
0: Scientists are trying to crack the puzzle of climate change.
1: 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합니다. So solve 대신에 crack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자, feel the extra burn 방금 나왔었죠. 저 정사각형 생각하시면서요.
0: Don't worry, everything is squared away for tomorrow's event.
1: 걱정하지 마. 내일 행사 준비는 squared away가 돼 있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됐어. 다 완료가 됐어. 끝났어. 이 정도로 해석이 될수 있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0: Okay.
1: 할게요. 바로 sitting firmly at 어떤 위치 이렇게 쓰게 되면요. 확고히 위치한 정도가 되겠죠.
0: The brand is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in the market.
1: 그 브랜드는 시장 1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umber one이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완전히 단단하게, firm하게, 확고하게 앉아있다. 사람이 아니지만.
0: Sam, do you think Evening Special can sit firmly at number one one day?
1: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0: Yeah.
1: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저희는
0: Please.
1: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0: Let's do it.
1: Alright, 자, 표현 리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one.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0: We'll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Hoobastank. It's The Reason.
1: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안경 이야기입니다. 교정 안경 아니고요. 패셔너블 안경 아니고요. 무려 AI 기술이 장착된 안경입니다. 쌤, 예전에 그런 뭐 사이파이 무비스 같은 거 보면은 꼭 누가 안경을 딱 쓰면 앞에 삐리삐리삐리삐리 뭐 나오면서 막 계산하면서
2: It's so true.
1: 난리가 나잖아요. Mm-hmm. 근데 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런 glasses에 이런 features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상상한 거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통역하고 번역하는 거는 여행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별로였고 상상한 게 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딱 쓰고 있으면 알아서 멀리 있는 거 잘 보였다가 또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였다가 이렇게 시력을 왔다 갔다 해주게 해주는
2: right.
1: 그런 뭔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2: I tell you, you are just like a box of ideas constantly. What a great
1: 합니다.
2: idea.
1: 쌤도 뭐 혹시 뭐 이런 아이디어나?
2: I don't think about those things. I think about, you know.
1: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막 보이는 그런 거? 동물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 순수하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Sure, sure.
1: All right.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 With AI glasses, Korea's theaters hope for a K-pop moment.
1: K-공연, K-pop처럼 세계로. AI 자막 안경이 그 길을 연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공연 업계에서 꽤 흥미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자막 안경 기술이 도입되면서 언어 장벽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글로벌 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특히 반가운 기술이 될 것 같고요. 한국 공연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이 내용 기사 일부 발췌해서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자막 안경 어떤 방식으로 번역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부터 만나볼게요.
2: The setup includes a pair of thick black-framed glasses that connect to an app on a smartphone. You choose from Korean, English, Japanese, or Chinese. Set the font size and decide where on the lenses you want to see the text. When the lights go down and the actors start speaking, an AI-powered program listens for keywords and matches a translation to the dialogue, allowing you to follow the action on stage seamlessly.
1: 이 장치는 두꺼운 검은테 안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폰 앱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관객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글씨 크기와 자막이 보일 위치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AI 프로그램이 배우들의 대사를 듣고 핵심 단어를 인식해서 번역을 맞춰주기 때문에 무대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진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 지인 중에서 이제 연극 관련돼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더 계시면서 저도 관심이 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K-POP은 막 뻗어나가는데 K-연극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뭔가 더딜까 스피드가 이걸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2: 했는데, This is your answer.
1: 와, 이게 실제로 이제는 나온다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2: I think this is really revolutionary.
1: 쌤도 액팅 같은 거 그리고 뭐랄까 그런 theater work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 많지 않으세요? 그쪽 전공이시잖아요.
2: No, that's not my...
1: 아니었나?
2: No, no. but I had dreams
1: 아, okay.
2: of becoming a musical...
1: 큰일 날 뻔했네요.
2: Yeah, musical theater. 네. Majoring and studying musical theater.
1: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연기 실력도 그렇고.
2: Well, and you know, the thing is, it's really interesting is that I really enjoy operas.
1: Right.
2: One of the things that's really annoying is the subtitles. Because you have to go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1: Right.
2: And we'll talk about that
1: 그쵸.
2: later. 아. But I think this is a fact.

0: Fabulous idea.
1: 오늘 들으시면 굉장히 뭐또 재밌는 내용도 그렇지만 영어도 그렇고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0: Yes.
1: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0: The setup includes a pair of thick black framed glasses that connect to an app on a smartphone.
1: 설정은 두꺼운 검은테의 안경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결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The setup includes a pair of thick black framed glasses. 일단은 the set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0: Okay, so basically they are starting to describe

0: The lights go down and the actors start speaking. An AI-powered program listens for cue words and matches a translation to the dialogue, allowing you to follow the action on stage seamlessly.
1: 네, 조명이 어두워지고 배우들이 말을 시작하면 AI 기반 프로그램이 신호, 그러니까 큐죠. 신호 단어를 인식하고 대사에 맞는 번역을 연결해 무대 위에 진행을 끊김없이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I-powered program이 이제 keywords를 listen for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Keywords가 뭔가요?
0: Okay, so cue is basically kind of a signal, mm-hmm. okay, to start an action. Like okay. our PD says cue, mm-hmm. and we start talking.
1: Yes.
0: Okay. These cue words are very specific words that give a signal mm-hmm. to the AI and tells them, okay, you can translate now.
1: 아, 자, 이런 말이야. 자, 해봐. Mm-hmm. 해서 뭔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단어, 신호 단어를 cue words라고 얘기를
0: yes.
1: 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원래 listen to 아니에요? 왜 여기는 listens for이라고 돼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listen to는 그냥 듣는 거고요. listen for는 뭔가 잘 기다리고 있다가 얘를 해석하려고 잘 기다리다가 딱 드러내는 것을 얘기할 때 listen for가 조금 더 active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AI가 이제 어떻게 들어보자. keywords 뭐가 나오냐 이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 follow seamlessly 하게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0: Yeah, so a seam just quickly mm-hmm. is when you wear your clothes, you'll see seams mm-hmm. where two things are kind of stitched together,
1: right.
0: like two pieces mm-hmm. of fabric. That is called a seam. So if something is seamless, it's like one smooth transaction.
1: 아, mm-hmm. 그러면 옷이 이렇게 원래 이음선이 있잖아요.
0: Yes.
1: 근데 그게 없이 하 yeah.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0: That's right. So if you follow seamlessly, 아. there is no distraction, no breaks. It's a very smooth.
1: 아, 뭔가 끊김없이 정도의 느낌이 될까요?
0: Yes.
1: 그러니까 계속 딴 데 봤다, 이거 봤다가 해석 헷갈렸다 이럴 필요가 없다.
0: No interruptions.
1: 오, okay. So follow seamlessly.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 따라가다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Okay, part one 다시 듣겠습니다.
0: The setup includes a pair of thick black framed glasses that connect to an app on a smartphone. You choose from Korean, English, Japanese, or Chinese. Set the font size and decide where on the lenses you want to see the text. When the lights go down and the actors start speaking, an AI-powered program listens for cue words and matches a translation to the dialogue, allowing you to follow the action on stage seamlessly.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Two Door Cinema Club with Changing of the Seasons.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With AI Glasses, Korea's Theaters Hope for a K-pop Moment. K-공연, K-pop처럼 세계로 AI 자막 안경이 그 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AI 자막 안경은 정부에서도 뮤지컬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해외 진출을 돕는 흐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투자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실제로 대학로 소극장에서는 이 AI 안경 도입 이후에 외국인 관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이 기술은요,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만들었는데 원래는 청각 보조용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 공연용으로 발전하면서 안경의 번역 시스템이 적용된 그런 구조라고 하네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Unlike on-stage supertitles and some other subtitle glasses, which require a human operator to match the text with the action, OWL uses AI to listen for word cues and keep everything in sync. The current system has some glitches and still sometimes requires human intervention to resolve those. But Brian Kim, Expert Inc.'s director, said the ultimate goal was to translate dialogue into any language in real time.
0: 기존 자막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타이밍을 맞춰야 했지만 이 기술은 AI가 키워드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타이밍을 맞춰줍니다. 다만 아직은 일부 오류가 있어서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언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실제로 아직은 그냥 실험 단계일 뿐이지 안 쓰는 거 아닐까 했는데 진짜 소극장이나 이런 데서도 벌써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전 놀라웠어요.
1: Incredible.
0: 네, 이제는 그런 것도 아 제가 상상하던 게 진짜 이루어지네요.
1: It is coming
0: true.
1: It is happening, Sam.
0: 아, 뭔가 빨리 이제 뭔가 그걸 써야 될 것 같아요.
1: Okay, you
0: 글
1: wanna,
0: 같은 거.
1: Oh, you want to write a theater, a play?
0: Oh, yes, I
1: yeah.
0: do.
1: Okay. 오,
0: okay.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Unlike on-stage supertitles and some other subtitle glasses, which require a human operator to match the text with the action, OWL uses AI to listen for word cues and keep everything in sync.
0: 무대 위 자막이나 일부 다른 자막 안경처럼 사람이 텍스트를 공연 흐름에 맞춰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 기술은 AI가 키워드, 단어, 신호를 듣고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subtitle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Subtitle은 뭐 영화 보면 아래 이렇게 쭉 깔려있는 자막이잖아요.

0: Yes.
1: 그런데 그 전에 super titles, on stage super titles라는 게 나옵니다.
0: Right. So for a play, whether it's a
1: Right.
0: play or an opera,
1: Right.
0: you actually have the actors moving around.
1: Yes.
0: It's not a movie, obviously. So there are subtitles either at the top or on the side.
1: Okay.
0: And that's what we call super titles. They're
1: Oh.
0: not below, because sub means below.
1: Right.
0: They are above.
1: 와, 이건 또 굉장히 또 충격적이네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 영화 보러 가면은 subtitles, I mean,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SUV가 진짜 subway처럼 아래 깔려 있는 건데
0: Yes.
1: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뭐 뮤지컬이나 뭐 그런 것들
0: Operas.
1: 뭐 위에 있거나 사이드 쪽인데도 위로 쳐다보면서 볼수 있게 돼 있는
0: Yes.
1: 거. 아, 그런 거를 super titles.
0: Super titles.
1: Very, very nice.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OWL이라고 하는 이그 시스템이 AI를 사용을 하는데 word cues를 듣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keep everything in sync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0: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you want to watch this and know in real time, understand what's going on.
1: Right.
0: So if something is in sync, and sync, SYNC, is short for synchronized, which
1: Right.
0: means happen at the exact same time. So if you keep things in sync, they are all happening at the same time.
1: 아, 동기화가 된 거네요.
0: Yeah.
1: Right?
0: Okay.
1: 그러면 이런 건요. 내가 말을 했는데 해석이 한 2시간 있다가 나오거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2시간은 좀 오버하지만,
0: Yeah.
1: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사람들이 아, 불편해 느낄
0: Sure.
1: 거예요.
0: Right. Like, you know, if you have an interpreter, I mean, they do a good job, but typically you have
1: Right?
0: to wait and then
1: 기다려야죠.
0: you listen to the
1: 맞아요,
0: interpreter.
1: 맞아요.
0: But in this case, it is happening in real time because it is keeping in sync with what is going on.
1: Okay, so some 뭔가가 in sync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동기화인 상태다. 근데 그 앞부분에 keep을 썼기 때문에 동기화를 유지하다가 되겠네요. Okay, 자,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0: The current system has some glitches and still sometimes requires human intervention to resolve those. But Brian Kim, Expert Inc.'s director, said the ultimate goal was to translate dialogue into any language in real time.
1: 네. 현재 시스템에는 아직 일부 오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대사를 어떤 언어로든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좀 글리치스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리치스는 뭘까요?
0: It's spelled G, talking about technology and AI.
1: Okay.
0: And so human intervention is when you need a person to come in and fix something. So it's like something that the AI cannot do. So the human, it needs a human helping hand. They need to intervene.
1: 사람이 개입을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거. 그죠? intervene 한다는 게 개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0: Yes.
1: 그래서 여기서 intervention이라고 하니까 개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뭔가 AI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human intervention이
0: Of
1: 필요하다.
0: course.
1: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표현인데 아까 전에 쌤이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라는 표현이 숨어 있거든요.
0: In real
1: In
0: time.
1: real
0: That's right. It's
1: time.
0: happening right without any delay. It is happening as it's happening on stage. It is happening with the AI.
1: 아, 동시에 진짜 실시간으로 거의
0: Instantly.
1: 라이브네요.
0: Yes.
1: Okay, so in real time 덩어리로 가져가셔도 너무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 다시 들어볼게요.
0: Unlike on-stage supertitles and some other subtitle glasses, which require a human operator to match the text with the action, OWL uses AI to listen for word cues and keep everything in sync. The current system has some glitches and still sometimes requires human intervention to resolve those. But Brian Kim, Expert Inc.'s director, said the ultimate goal was to translate dialogue into any language in real time.
1: 네,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KT Tunstall with Suddenly I Se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오늘은 With AI Glasses, Korea's Theaters Hope for a K-pop Moment. K-공연, K-pop처럼 세계로 AI 자막 안경이 그 길을 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한국 공연이 해외에 나갈 때 현지 언어로 번역한 라이선스 방식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는 안경으로 실시간 자막을 보면서 한국어 그대로의 느낌을 살린 공연을 전 세계 관객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은 보완할 부분도 있죠. 안경을 더 쓰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애드리브 같은 거, 배우 애드리브 같은 건 인식이 또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런 일부 기술적인 한계는 뭐 아직 과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Most users of the glasses had fairly positive reviews, remarking on how much better they were than other alternatives. Unlike with supertitles or tablets, the audience members no longer had to move their eyes from a screen to the stage and back.
0: 안경을 사용한 관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자막이나 태블릿과는 달리 시선을 무대에서 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읽기 전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고개가 훅 돌아간다든가 yeah. 그 자막 있는 쪽으로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쌤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신 적 있죠 초반에.
1: Yeah.
0: Right? Mm-hmm.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다 웃는데 저 혼자 못 웃고
1: You're
0: 있어요.
1: Not laughing.
0: 무슨 말인지 알죠?
1: Yes.
0: 그래서 어떻게 해요? Fake laugh. 하하하하 하면서 근데

0: 근데 이제 너무 오버해서 웃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같으면 괜히 슬퍼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1: Yes.
0: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Most users of the glasses had fairly positive reviews, remarking on how much better they were than other alternatives.
0: 안경을 사용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존의 다른 방식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네요. 굉장히 반응이 기본적으로는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fairly positive reviews들을 대부분 뭐 사용자들이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Fairly positive reviews, right? 우리가 얼마 전에 mixed reviews는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섞인 평가 뭐 반응 얘기는 했는데요. 요거 좀 설명
1: yeah.
0: 부탁드릴게요.
1: In English, these are the words that can be sometimes very confusing
0: mm-hmm.
1: because you know positive reviews.
0: Right.
1: Okay, they're good. There was a good response. But how much of a good response?
0: Mm-hmm.
1: Fairly. What exactly is that?
0: 뭔가 애매한데요.
1: Yeah. So it's generally
0: right.
1: good,
0: mm-hmm.
1: but it's not perfect.
0: Mm.
1: That is the idea. So it was reasonably positive.
0: Mm.
1: Yeah. So when you say something is fairly good, it means not completely good,
0: okay.
1: but it's not bad.
0: 뭐 꽤나 그렇다.
1: Yes.
0: 아, 그러면 fairly positive reviews는 완전 좋아요까지는 아니지만
1: no.
0: 뭐 그렇다고 나쁘진 않다.
1: Mm-hmm.
0: 그래도 비교적 뭐 그렇다. 그래서 왜 그런 애매한 단어 있잖아요. relatively 이런 거.
1: Oh, those are words are really hard.
0: I know.
1: And we do often use them to describe many things.
0: Right.
1: Yeah.
0: 그래서 이런 relatively 비교적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fairly 뭐
1: yeah.
0: 꽤나 이런 거 나오면
1: yeah.
0: 그래서 정확히 어떻다는 거야?
1: Yeah, like,
0: 애매할 수는 있어요.
1: Yes.
0: 근데 아무튼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긍정적인 평가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remarking on how much better they were than other alternatives라고 했는데 그나저나 remark on something 한다는 건 뭔가에 대해서 mention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뭘 mention이냐면 how much better they were than other alternatives가 나왔어요.
1: Yeah, alternatives basically just means other options.
0: Mm-hmm.
1: So this is the main one, but there are, I'm sure, other similar glasses in the market.
0: Yes.
1: But they're saying, oh, no, this is much better.
0: Mm-hmm. 그러니까 대안들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뭐 다른 안경일 수도 있겠고,
1: mm-hmm.
0: 아니면 아예 방식 자체가 다른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Unlike with supertitles or tablets, the audience members no longer had to move their eyes from a screen to the stage and back.
0: 무대 자막이나 태블릿과 달리 관객들은 화면과 무대 사이를 번갈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So, no longer had to move their eyes from a screen to the stage and back.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의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No longer, I no longer had to do something. They no longer had to do something.
1: Yeah, this is a great expression. Mm-hmm. We do use it very often.
0: Right.
1: If you no longer have to do something, mm-hmm. it means that you don't have to do it anymore.
0: Mm-hmm.
1: So you can say, oh, they don't have to do it anymore, but it's just a tighter way to express something in written language.
0: 이게 그러니까 any longer 쓰는 것보다 이상하게 no longer 쓰면,
1: yeah.
0: 그렇죠? 물론 이제 any longer 앞에다 뭐 not을 붙여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no longer가 지금 너무 좋았던 게 tight한 방식이다 더.
1: Okay, so you could say, for example, like, oh, I no longer live in Seoul.
0: Okay.
1: Oh, I don't live in Seoul anymore. Right?
0: 의미는 같잖아요.
1: It's
0: 그렇죠?
1: the same meaning, but it just feels really tight.
0: 아하.
1: I used to do something, not anymore.
0: 나 더 이상 안 살아요. 더 이상 안 해요가 강하게 들어가네요. Mm-hmm. 느낌 자체가.
1: Mm-hmm.
0: Okay, so the audience members no longer had to move their eyes.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진짜 아예 안 해도 됐다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1: Mm-hmm.
0: Move eyes from A to B. 이런 표현도 많이 쓰나요?
1: Well, no, I mean, well, here in this specific case, yeah, it's like you got to move your eyes from the sub super titles
0: right?
1: to the stage, to the super titles, to the stage. It's really annoying.
0: 머리 아플 것 같아요.
1: It really, I really don't like it.
0: Right.
1: I mean, as much as I love watching, you know, theater and operas, I don't like going back and forth.
0: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느낌에 집중해야 되는데 해석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1: It's hard.
0: Okay.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Most users of the glasses had fairly positive reviews, remarking on how much better they were than other alternatives. adjectives. Unlike with supertitles or

0: Deep Dive Daily. With AI Glasses, Korea's Theaters Hope for a K-pop Moment.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기술은요, 언어 장벽을 넘어서 한국어 그대로의 컨텐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전 세계 팬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론토 대학교의 한 교수도 이 기술이 성공을 한다면 언어와 뭐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K-POP이나 K-영화에서 쌓아온 관심 그리고 신뢰가 K-공연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There are other hurdles to clear before Korean shows reach Broadway. Ji Jae-hyuk of AECOM, a producer of large-scale Korean musicals, said that while the company's show Arang, which is playing in Korea with AI glasses, is in talks about a New York run, union rules would most likely mean an English language performance. Experts overseas expressed cautious optimism about how the AI glasses could boost Korea's cultural exports.
0: 한국 공연이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AI 안경이 적용된 공연 작품 아랑의 뉴욕 진출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은 There are other hurdles to clear 이라고 나오게 될 텐데요. 실제로 허드를 넘는다라고 할 때 clear a hurdle or overcome a hurdle. 이런 yeah. overcome 쓰면 더 좀 figurative한 느낌 아닌가요?
1: Yeah, sure. Right? I mean, it's like because in the hurdle, when you're hurdling, you got to clear one hurdle, then you got to clear the next hurdle.
0: 끝내야죠.
1: Yeah, you just like a few and then finish.
0: Yes, yeah. yes, okay. 자,

0: 다음 문장 이어갈게요.
1: Ji Jae-hyuk of AECOM, a producer of large-scale Korean musicals, said that while the company's show Arang, which is playing in Korea with AI glasses, is in talks about a New York run, union rules would most likely mean an English language performance.
0: 대형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는 AI 안경이 적용된 작품 아랑이 뉴욕 진출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현지 노조 규정 때문에 영어 공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뉴스 중에서요. In talks with, right?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논의 중이다, 뭐 대화 중이다라고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That's right.
0: 이게 덩어리로도 자주 쓰이나 봐요. In talks?
1: Well, I mean, they are just...
0: 에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actors가 될 수도 있고 singers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1: Yeah.
0: 이런 얘기가 나오 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어를 또 잘하지를 못하니까 아예 이걸 영어로 바꿔서 해버린다.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 Yes, yes, 그러니까
0: 현실적인
1: right.
0: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겠다라고
1: that's right.
0: 하는 게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union rules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English language performance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Right. 자 다음 문장 이어갈게요.
1: Experts overseas expressed cautious optimism about how the AI glasses could boost Korea's cultural exports.
0: 해외 전문가들도 AI 안경이 한국 문화 수출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optimism이 아니라 cautious optimism. 약간 아까 fairly positive 한 느낌인데요.
1: Okay, so this is,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before, but this is such a great expression. I really would like everyone to remember.
0: Okay.
1: So it is an optimism. You are hopeful. You are positive. But if it's cautious, you're kind of like, you're a little careful because you're uncertain.
0: Okay.
1: You're not sure if this is going to work.
0: Right.
1: But you are hopeful. So you are careful and hopeful at the same time.
0: Okay. So, 와, 이거 대박이래요. 이러면 좋겠지만,
1: yeah.
0: 물론 뭔가 obstacles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그런 신중한 낙관론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겠네요.
1: That's it.
0: Cautious optimism. That's 좋아는 right. 하지만 좀 조심하자.
1: That's right.
0: All right. Very nice. Okay,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There are other hurdles to clear before Korean shows reach Broadway. Ji Jae-hyuk of AECOM, a producer of large-scale Korean musicals, said that while the company's show Arang, which is playing in Korea with AI glasses, is in talks about a New York run, union rules would most likely mean an English language performance. Experts overseas expressed cautious optimism about how the AI glasses could boost Korea's cultural exports.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Yael Naim with New Soul.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하고 있는 거 혼자 get lost 되는 거 아니야. fall behind 하는 게 아니라 잘 따라오고 있어 할 때 follow along.
1: Yeah. Okay. And I can imagine maybe a physics professor.
0: Right.
1: Right. Physics is very hard.
0: Oh, yes.
1: Okay. Mm-hmm. So you kind of worry about your students following along.
0: Mm-hmm.
1: Are they understanding what I'm saying?
0: Right, right, right.
1: Because it could be English, but you look at your students' faces and they look like...
0: they look lost.
1: They look so lost. They are not right. following along.
0: Right. 아, okay. So follow along 한다는 거는 길을 따라서 뭐 간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누군가 설명을 했을 때 뭔가 중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말 이해를 하면서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1: Yes,
0: 좀 figurative한 센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 뒤를 좀 물리적으로 진짜 쫓아간다는 느낌, 따라간다는 느낌은요. Follow along이라고 쓰는 게 아닌 그냥 follow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That's right.
0: Right. 자, 그리고 표현 몇 개 더 보입니다. 크쌤이 한국 공연도 글로벌로 뜰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글로벌하게 만드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Now, in this case, we said take something global.
0: Mm-hmm.
1: Okay. I mean, we have heard the expression go global.
0: Yes, yes.
1: But if you say take something global, it's like you're taking that Korean play and just like introducing it to the global stage.
0: 오, 지금 go global이랑 섞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된 게, 그러니까 go global은 내가 가는 거고요.
1: Yeah, go global means becoming popular around the world.
0: 뭔가가 가는 거고.
1: Right.
0: 근데 take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거네요.
1: That's it. Yeah, take something global. It's just like expand beyond your country.
0: 그러면은 그 can someone take this show, this evening special, right? Global.
1: We can.
0: You can, right?
1: Absolutely.
0: You and I.
1: Why not?
0: okay. So 뭔가를 글로벌하게 만들다. Take something global.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가짜로 웃는 사람은 없겠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짜로 웃는 게 동사로 가능할까요?
1: Yes.
0: Yeah?
1: You can fake laugh.
0: Fake laugh.
1: Yeah, so fake hyphen laugh.
0: All right.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겠지만 이거를 섞어서 만든 verb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fake laugh 하는 사람은 없겠다. 이런 사람 없겠다.
1: Yeah.
0: All right.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외국인들도 따라갈 수 있대. So foreigners can follow along 하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Did you hear about those AI glasses used in Korean theaters?
2: Yeah, they translate the dialogue in real time so foreigners can follow along.
1: Wow, that could really take Korean shows global like K-pop did.
2: Guess no one will be fake laughing anymore. I used to do that when I first moved to the States and I couldn't understand English.
1: Oh. I'm sorry.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알라이,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guys for being with us this week. Kristen, Sam, thank you so much for today too.
1: Oh, thanks to everyone.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wrap up this week with our final song. It is Stevie Wonder with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0: Have a wonderful weekend.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Have a great weekend. Bye-bye.
0: Bye.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뭔가를 여러분이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 이야기. 쭉 한번 눈으로 검토한다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밖에도 누군가한테 어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런 말 가끔 하고 싶을 때 있죠. 자, 영어로는요. 같은 구동사 go over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go over, go. 어디 가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뿌리 동사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파생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구동사의 세계인데, go over something. 자, 예문을 보면 금방 뭐 파악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팅 전에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그쵸? 미팅 전에 한 번은 쭉 한번 봐야 되잖아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So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그러면 go over, 검토, review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발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메모한 것을 봤다. 뭐 시험 직전에 막 필기해놓은 거 한번 쭉 또 보잖아요. 그럴 때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메모한 것을 봤다.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So went over 이렇게 뒤에다 힘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어떤 뜻이 또 있습니다. 이 go over가 누구한테 어떤 반응을 얻다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Go over가 여기선 검토의 뜻은 아니겠죠? 주어가 joke이었었잖아요. 그녀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청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go over가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요? 반응을 얻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주로 어떤 말들이 오냐면 go over well, go over better 이런 단어와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한테는 또 전치사를 with로 연결합니다. 제가 교환에 밑줄 다 쳐드렸어요.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하면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약간 무리수를 두는 그런 농담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안을 한번 주어로 잡아볼게요.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요, 저쪽에서. 그러면 이 문장을 쓸 수 있겠네요.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는 그래도 저쪽 반응이 좋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럴 때도 쓴다는 거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강세를 어디에 줘야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것도 구동사니까 go over, go over 뒤쪽에 힘을 많이 줘야겠죠.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한번 해보세요. Let's go over the slides, go over the slide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I went over my notes, I went over my notes, over 힘주고 one last time.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이렇게 강세 잘 주고 읽어야만 원어민이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이 명작 연습해 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팅 전에 슬라이드를 검토해 보자.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마지막으로 나는 메모한 것을 다시 한번 보았다.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그녀의 농담은 청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마지막으로, 나의 제안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go over라고 하는 구동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어떤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 창문 밖을 내다보다. 풍경을 바라보다. 자, 이게 구동사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보다란 말이 있기 때문에 look 정도를 예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look out이라고 합니다. Look out. 조심하다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Look out. 이걸 이제 어떤 상황에 쓰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연습을 해두면 실전 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두 개의 문장입니다. 차가 막 오고 있으니까 조심해, 차 와, 이런 말. 영어로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There's a car coming. 차가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Watch out이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Watch out, look out. 자, 오늘은 이제 look out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뒤쪽에 힘주고 look out. Look out이 아니에요. Look out.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Okay. 자, 그냥 이렇게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로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주의해라라는 식으로 붙였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전치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최종본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보고서든 뭐든 간에. 그럴 때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이건 뭐예요? 최종본을 뽑을 거면 최소한 오탈자 검사는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So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Look out for 연결 for typos, 오타, typos in the final draft. 이건 최종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다, 주의하다. 자, 그 다음에 look out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설적으로 밖을 내다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써볼게요. 가장 쉬운 예가 창문이겠죠. I looked out. 다음에 창문을 어떻게 붙여요? of를 붙여야 됩니다. I looked out of the window. I looked out of the window. 그러면 뭐 호텔에 가서 밖에 전망을 내다보기 위해서 창문 밖을 내다봤다. I looked out of the window. Okay? of를 붙이죠. 이럴 때는 앞에서는 조심하다 해서 for를 붙였고요. 자,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밖을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발코니 쪽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 어디 숙소나 풍경이 좋은 그런 호텔에 묵었을 경우 그런 그 그림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발코니로 나가보니까 바다가 쭉 내려다보인 거예요. 그때 주어를 발코니로 줍니다.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이런 것도 over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내려다보는 광경을 이야기할 때 over 전치사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바다 쪽을 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이 내려다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건이나 장소를 의인화해서 주어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이 문장도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을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뒤에 힘 잘 주세요.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Mm-hmm.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I looked out of the window. I looked out of the window. I looked out of the window. Mm-hmm.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네, 그래서 look out, looks out, looked out 이런 식으로 시제 변화, 그다음에 S 붙였을 때의 발음 연습 잘 해보시고 강세 연습 잘 해보세요. 자, 이병작 연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야, 조심해. 차 온다. 영어로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나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I looked out of the window. 외부 발코니가 바다를 내려다본다.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look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차량이 지나가다가 뭘 밟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 혹은 불행하게도 차가 사람을 치인 그런 상황. 한편으로 뭔가 한도를 초과했다는 그런 말, 일상적으로 가끔 하게 되는 그런 말들인데요. 자, 영어에서는요, 구동사 하나로 모든 것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run over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뛰다라는 말이니까 사실 이런 의미가 전혀 들어있진 않죠. 근데 over가 붙어서 이 구동사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run over, run over, run over. 뭐 치다, 밟고 지나가다, 시간이 초과되다, 한도를 초과하다. 전부 다이 구동사로 표현을 하는데 예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바로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가 차에 치였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He was run over by a car. He was run over by a car. 뭐, he was hit by a car. hit 동사를 쓸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런 상황에 run over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 표현을 익혀 쓰는 게 좋아요. 자, run은 과거 분사가 run, ran, run. 다시 돌아오죠. 이런 경우는 수동태니까 was run. 과거 분사형 run입니다. 이 동사는. So he was run over by a car 하면 차에 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밟고 지나가다. 장난감들이 막 바닥에 있어요. 야, 그 밟고 지나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럴 때도 be careful not to run over the toys. run over the toys. 차를 몰고 있는 건 아닌데 밟고 지나갔다의 의미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난감 밟지 않게 조심해 이럴 때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be careful not to run over the toys. 이럴 때 활용이 가능하다면 확장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꼭좀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제한을 초과했다라는 말을 할때 써요. 시간이 초과할 수도 있고, 뭔가 한도가 초과될 수도 있고, 이럴 때 씁니다. 시간 초과 먼저 해볼게요. 회의가 1시까지로 하기로 돼 있는데, 1시 반까지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초과됐죠. The meeting ran over by 30 minutes. 이럴 때 씁니다. 의미는 대충 오시죠? run over. 이제 넘어갔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30분 정도 더 길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The meeting ran over.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어떻게 연결해요? by 30 minutes 하면 그만큼 오바가 됐다는 얘기죠. The meeting ran over by 30 minutes.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한도 초과에도 씁니다. 물론 max out이라고 하는 특수 구동사가 있긴 있어요. 뭐, I maxed out my credit card. 그거가 이제 생각이 안날수 있으니까, 자, run over를 쓴다면, I ran over my maximum limit on my credit card. maximum limit이라고 하면 한도죠, 한도, 사용 한도. 그걸 넘어갔다란 얘기죠. I ran over my maximum limit on my credit card. 그럼 더 이상 결제가 안 되겠죠? 한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run over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과거형은 ran over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구동사기 때문에 강세는 뒤에다 over 해줘야 됩니다. run over, ran over.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He was run over by a car. He was run over by a car. run over, run over. 힘잘 주세요. 그 다음에 be careful not to run over the toys. be careful not to run over the toys. run over the toys. The meeting ran over by 30 minutes. The meeting ran over by 30 minutes. I ran over my maximum limit on my credit card. I ran over my maximum limit on my credit card. Maximum limi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run over, ran over, 뒤에 힘 주고 붙여서 읽는 연습 잘해보셨길 바라고요.
자, 이 명작 연습해 볼게요. 확실하게 입에 붙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제가 우리말로 드릴게요. 그는 차에 치였다. 영어로 He was run over by a car. 저기 장난감 밟지 않게 조심해라. Be careful not to run over the toys. 회의가 30분 넘게 초과됐다. The meeting ran over by 30 minutes. 신용카드 한도 초과를 했다. I ran over my maximum limit on my credit card.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run over라고 하는 정말 유용한 구동사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목소리)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평상시에 쓰고 있는 물건들 혹은 음식 섭취량, 비용, 사용하는 자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줄인다는 말 영어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줄이다의 동사들 뭐 reduce 이런 동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어에서는 동사 하나보다 구동사 이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구동사일까요? 바로 cut back 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cut back 뒤댐주겠죠. cut back 이것은 너무나 명료하게 딱 줄이다의 뜻으로 혹은 삭감하다의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뜻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을 줄인다를 바로 뒤에 전치사 on을 붙여서 쓰기 때문에 예문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여러분? 커피 드시는 분들. 뭐 한두 잔은 괜찮겠지만 세네 잔을 마시고 있다면 카페인 섭취가 좀 과다 섭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줄이겠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caffeine이라고 하죠. 카페인을 카페인이 아니라 caffeine. I need to cut back. 요 거기까지가 줄인다는 얘기고 무엇을 줄인다는 어떻게 연결해요? on을 붙이면 됩니다. on caffeine.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디카페인 같은 걸로 바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커피를 덜 마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어떤 대상, 음식물이나 음료를 바로 뒤에 붙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행위를 줄인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술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한테 술 좀 줄이라고 했다.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그 자리에는 alcohol보다 술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음주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인다는 얘기예요. drinking은 음주죠. 술을 마시는 행위를 drinking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서는 caffeine 같은 그 섭취하는 그 대상이 나왔지만 섭취하는 행동을 여기 뒤에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아, 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좀 덜 마시라고 얘기했어.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용 삭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 그렇죠? 지출을 좀 삭감해야 된다.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Expenses 자체는 뭐 지출이니까 써야 되는 돈인데 unnecessary 하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출을 말하는 거죠. 그걸 좀 줄여야 된다.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마찬가지로 연결어는 on이에요. Cut back on something. Unnecessary expenses를 붙여봤고요. 자, 회사가 직원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혹은 줄이고 있다. 규모를 줄일 때도 씁니다. 갈게요.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이게 직원 복지 혜택이죠. Employee benefits. 그걸 좀 줄여나가고 있다.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이럴 때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축소, 비용 삭감, 섭취량 절감 이럴 때 모두 쓰는 것이 cutback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따라 읽어보세요.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necessary expenses.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네, 이렇게 해서 강세 넣는 연습해봤습니다. Cut back on, cutting back on. 좋습니다. Cut 자체는 동사변형과 또 cut, cut, cut이기 때문에 과거형도 cut back이 되겠죠. 자, 이 명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카페인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어.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그 친구한테 술 좀 줄이라고 말했어.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회사가 직원 복지를 줄이고 있다.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네, 그래서 오늘은 cut back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ction English.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과연 무슨 뜻일까요? Nope 하면 no의 약간 슬랭 같은 표현이죠. Nope, nope, no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not a chance, 한 번도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Not a chance 하면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돼. 네, 어림도 없다, 말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이런 뜻이에요. Nope, not a chance. 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 좀 단호하게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no 해도 되지만 nope, not a chanc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Hey, boss, 우리 상사님 이렇게 아주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제발 해주세요 라는 약간 그런 말투가 있잖아요.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다음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쉬어도 될까요? 상사님, 보스님.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워크숍 있는 거 까먹었어? 잊었어? Did you forget our workshop?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조금 강하게 본인이 이제 보스라고 생각하세요. Nope, not a chance. Did you forget our workshop?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워크숍 있는 거 잊었어? 라는 질문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프하면 안 되겠네요. 네, 쉬면 안 되겠네요. 네, not a chance. Next situation.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내일 차를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좀 빌려줄 수 있어? 차를 빌리는 건 좀 위험해요. 아유, 꿈도 꾸지 마. 절대 안 돼.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I don't even let my family drive my car. 난 가족한테도 안 빌려주는데 설마 너한테 빌려준다고? 말도 안 되죠? 꿈도 꾸지 마. 어림도 없어. Nope, not a chance. 그냥 no 해도 되는데 굳이 not a chance, 절대 안 돼.

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no, never, 절대 안 된다라는 이, 그 이모션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서 slumber party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어때?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주말 내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slumber party 아시잖아요. Nope, not a chance. 아니, 절대 안 돼. 하고 싶지만 절대 안 돼. 왜냐하면 I have a family gathering. 가족 모임이 있어서. 허허허, you. I have a family gathering, family meeting. 그래서 slumber party는 안 된다. Nope, not a chance. 그리고 이제 I wish 점점점 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Nope, not a chance, but I wish,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Wednesday에 나 대신 회의에 참석해 줄수 있어? 나 어디 잠깐 어디 가야 되거든.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나 대신에. Instead of me on Wednesday.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on Wednesday? 나 대신 참석해 줄수 있니, 없니? 라는 질문에, 미안한데, 불가능해. Nope, not a chance. Sorry, not a chance. Sorry, not a chance. 왜냐하면, 나 시카고에 있을 거거든. 나 출장 가는데, 미안해. I'll be in Chicago. I'll be in Chicago. I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in Chicago.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Nope, n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니, 절대 안 돼. 어림도 없어. 말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Nope, n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it's time for acting. 연기할 준비 되셨나요? Reaction, action.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Nope, not a chance. Did you forget our workshop?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ope, not a chance. Next one.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Action. Nope, not a chance. I don't even let my family drive my car. 난 아빠도 엄마도 형 동생 아무도 가족한테도 안 빌려주는데요. 꿈도 꾸지 마. Nope, not a chance. All right, good one. Next one.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Action. Nope. Not a chance. Oh, I'm so sad. Not a chance. I have a family gathering. Good job. 마지막으로.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on Wednesday? Action. Nope, not a chance. I'll be in Chicago. Sorry, not a chance. I'll be in Chicago. Good job, everyone. Nope, not a chance. 안 돼. 절대 안 돼. 네, 어림도 없다. 말도 안 된다. 꿈도 꾸지 마세요. 거절할 때 사용하는 not a chance, nope, never 보다 좀더 강한 표현이긴 해요. Never, nope, not a chance.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Please remember that context is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but emotion is just as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Keep that in mind. Reaction English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ction English. I don't buy it. I don't buy it. I don't buy it. 무슨 뜻일까요? I don't buy it.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리액션 할 수 있을까요? I don't buy it. I don't buy it. 그것을 사지 않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I don't believe you. 똑같은 의미로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you. 나 그 말을 안 믿어,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똑같은 상황에서 I don't buy it. I don't buy it. I don't buy what you are saying. 이런 뜻이에요. 난 안 믿어. 그 말을 못 믿겠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이죠. I don't buy it. B-U-Y. 무엇을 살 때, 구매할 때 똑같은 buy 스펠링이에요.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you. 이런 뜻인데 프랭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프랭크는 자신의 투자 계획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막 설득하고 있어. 야, 여기 투자해. 여기 투자해.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데 Frank says his investment plan will make millions of dollars. Frank says his investment plan, 투자 계획이 will make you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거라고 하는데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겨지나요? 안 믿겨지나요? 아, 믿기 힘든데. 아, 그건 좀 엉터리인 것 같아.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him. 이런 뜻이죠. 그거 믿기 힘든데.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I don't buy it. I don't buy it. 그런데 I'll believe it when I see it.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부가 설명할 수 있겠죠. I don't buy it, but I'll believe it when I see it.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it. 죄송하지만 제 강아지가 제 숙제를 그냥 엄냥엄냥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좀 재밌게 웃기게 변명을 많이 하죠. I'm sorry, but my dog ate my homework. Oh, teacher, I'm sorry. I didn't do my homework 하면 혼나니까 My dog ate my homework. 내 강아지가 제 숙제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Ate my homework. Could you give me one more day? 하루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I don't buy it. 안 믿는다는 뜻이죠. I don't buy it. You made the same excuse last time. 지난번에도 똑같은 변명을 했잖아. 아, 그랬었나? 네. I don't buy it. You made the same excuse. 변명이 excuse죠. Last time. 지난번에 똑같은 변명을 했는데 어디서 그걸 말이라고 해. I don't buy it. Next. 그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라이언이 우리 같이 일하는 그 라이언 있잖아. 걔 정말 하버드 갔다고 생각해? 거기서 졸업했다고 생각해? 이력서에는 거기서 졸업했다고 하는데 Do you really think Ryan went to Harvard? Do you really think Ryan went to Harvard? 걔가 진짜 하버드 나왔나? 의심하는 상황이죠. 못 믿겠는데. No, I don't buy it. 왜 못 믿겠냐?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겠죠. He's a terrible writer and has no work ethic. 그는 형편없는 작가이고 라이팅을 너무 못해. 그리고 근무 윤리 또는 일에 대한 태도가 전혀 없어. 그 디스플린이 없다. 일에 대한 정말 이 그 태도와 그 애티튜드가 정말 없다. He has no work ethic. 일을 이렇게 못하는데 무슨 하버드 나와? 이렇게 의심하면서 못 믿겠다라는 표현을 I don't buy it. Nope, I don't buy i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크림은 새로 나온 크림이 있는데 Oh, nice. Feels nice. 20년 더 젊어 보이게 해준대. 그런 게 있나요? This new cream is supposed to make you look 20 years younger. This new cream is supposed to 원래 그렇게 해준다는데 믿겨지나요? Supposed to make you look 20 years younger. 이 새로운 크림이 20년 더 젊어 보이게 해준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I don't buy it.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it. 못 믿겠다. 네, 안 믿겨져. 말도 안 돼. There is no such thing.
There is no such thing 하면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20년이나 더 젊게 보여주나요? So it doesn't make sense. It's a lie. I don't believe it. 이런 뜻입니다. I don't buy it. 난안 믿어. 그 말을 못 믿겠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다. 네. I don't buy it. Now it is your turn to act.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Frank says his investment plan will make millions of dollars. Action. I don't buy it. I'll believe it when I see it. I don't buy it. Good job. Next. I'm sorry, but my dog ate my homework. Could you give me one more day? Action. I don't buy it. You made the same excuse last time. I don't buy it. 그걸 말이라고 해? Next. Do you really think Ryan went to Harvard? Harvard University? Action. No, I don't buy it. No, I don't buy it. He's a terrible writer and has no work ethic. Good job. Last one. This new cream is supposed to make you look 20 years younger. Action. I don't buy it. I don't buy it. There's no such thing. There's no such thing.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There's no such thing. I don't buy it. Good job, everyone. That was fantastic. Fantastic.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it. 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Remember that context and emotion are always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Reaction English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ction English. Oh, please. Oh, please. Oh, please. 무슨 뜻일까요? Oh, please. 우리 다 please 하면 제발 좀 공손하게 무엇을 요청할 때 please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please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oh please 하면 무슨 소리야? 아이 진짜, 아이 참나, 제발, 말도 안 돼. 아휴, 됐어, 그만해. 이런 상황에서 oh please.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억양이 중요해요. 그냥 oh please 하면 안 되고 oh please, oh please. 상대방의 말에 대해 뭐 회의적이거나 믿기 힘들거나 약간 짜증이 나거나 혹은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Oh, please. 그렇죠? 예를 들어서 I promise to pay you back next week. 돈을 좀 빌렸는데 뭐 다음 주에 갚을게 라는 표현이죠. I promise to pay you back next week. Oh, please. Oh, please. 아이, 진짜. 지난주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잖아. You said that last week. You said the same thing last week. Pay me back my money. I promise to pay you back next week. 네,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Oh, please. 아이, 참나. 또 저런다. 이런 상황이죠. Oh, please. Another example. This project is easy. I don't need any help. I can do it alone. 이 프로젝트 너무 쉬워. It's so easy. 아휴, 나 도움 필요 없어. 안 도와줘도 돼. I don't need any help. I can do it alone. 혼자 할 수 있다니까. Oh, please. Oh, please. 아이, 제발. 너 항상 막판에 도움 요청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도움 요청해, 그냥. 내가 지금 도와줄게. 이런 상황이죠. You always ask for help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막판에,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꼭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Oh, please. 그냥 지금 내가 도와줄게. 막판에 가서 도움 달라고 그러지 말고 You always ask for help at the last minute. I will help you now. Oh, please. Okay. Another example. Oh, I don't even like him. I don't like him. 나 걔 안 좋아한다니까. 왜 자꾸 좋아한다 그래. 나 안 좋아한다니까. I don't like him. I don't even like him. Oh, please. 아이, 말도 안 돼. 아이, 참나. 왜 자꾸 안 좋아한다 그래.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 이런 상황이죠. I don't even like him. 안 좋아한다니까. Oh, please. You talk about him all the time. You talk about him all the time. 너 걔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잖아. 맨날 걔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슨 소리야? 라는 맥락이죠. 무슨 소리야? Oh, please. 아이, 진짜. 답답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해요. Oh, please. Oh, please. 마지막으로, You can't beat me at chess. You cannot beat me at chess. I always beat you at chess. 넌 나한테 체스 못 이기잖아. 못 이겨. 내가 더 잘해. 여기서 beat, B-E-A-T 하면 이긴다. You beat someone. You win over someone. 너 나한테 체스 못 이겨. You can't beat me at chess.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Hello everyone, 이보영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물을 때 무엇, what, 무엇, what. 자, 이 what을 넣어서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문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너는 뭘 뭐뭐 하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 응용해서 참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도전 문장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뭔가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니, 조금 전에 너는 뭘 뭐뭐 하니?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직업을 묻는다니요?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What do you do?로 묻거든요. What do you do? 하면 무엇을 당신은 하나요? 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직업을 묻는 말이 됩니다. So, what do you do? 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뭘 하는 분인가요? 라는 식이 되는 거죠. What do you do?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What do you do? 즉, 무엇을 당신은 합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당신은 혹은 너는 무엇을

what 뭐뭐 합니까? 라고 할 때 what do you로 시작하게 되고요. 뒤에 상황에 따라서 각각 맞는 동사를 이어 말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뭘 좋아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What do you 다음에 like? What do you like? 하면은 넌 뭘 좋아하니? 라는 말이 되지만 여기 뒤에 to do를 또 더 이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뭘 하는 걸 좋아하나요? 라는 말이 됩니다. 즉, 혹시 취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to do? 자, 무엇을 당신은 좋아하나요? 하기를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되는 거죠. What do you like to do? 이렇게.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취미가 독서예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풀어서 저는 하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I like to read books. I like to read books.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 like reading book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영화 보는 게 취미예요. 라고 한다면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to watch movies.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What do you like to do? 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는 What do you do?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What do you do? 그 다음에 What do you like? 또는 What do you like to do? 를

Do you think? 라고요. 자,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Well, I think it's great. 전 그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무엇에 대해서 물을 때 What do you?로 시작하는 다양한 질문을 알아봤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What do you do? 뭘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뭘 하는 걸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또 뭘 먹고 싶나요? What do you want to have? 참 What do you?로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문장 만드는 거 시작해보세요. Have a great day!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언제인지를 물을 때입니다. 자, 언제가 생일이에요? 한다든지, 언제가 그 중요한 날이죠? 라고 한다든지, 물론 우리말로는 그 중요한 날이 언제죠? 생일이 언제죠? 보통 이런 순서로 묻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할 때에는 언제입니까? 라는 말부터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드립니다. 넌 생일이 언제야?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인가요?를 먼저 말하게 돼요. 이건 when, when, when. 이 when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인가요?에 해당하는 것이 is가 되는 거죠. When is, when is, when is.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입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은 말이 오게 됩니다. 너의 생일이 궁금해. 너 생일이 언제야? 라고 한다면 When is 다음에 너의 생일 Your birthday Your birthday를 이어서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When is your birthday? 넌 생일이 언제니?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이든 생일이든 어떤 중요한 행사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아주 간단한 The Big Da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날 The Big Day. 자, 이때 Bi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기가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중요한 아주 비중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날이 언제죠? 라고 한다면 When is the big day? When is the big day? 라고 물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 내 결혼을 묻는 거구나. 아, 내 출산 예정일을 묻는 거구나. 혹은 아, 내 발표날을 묻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어서 그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혹은 그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언제예요? 라고 물을 때는 when is로 시작하는데 언제 해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죠. 언제 이사해요? 한다든지 언제 이사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든지 자, 이것만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언제인지를 묻는 거니까 when으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이번엔 인가요가 아니라 하나요? 이잖아요. 하고 싶어 하나요? 혹은 뭐뭐를 하나요? 그래서 이때는 do you? do you? 로 묻게 됩니다.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묻는 말이 되는 거죠. When do you? 하면 언제 당신은 하나요? 라는 말이 일단은 만들어져요. 자, 언제 당신은 하고 싶어 하나요? 라고 해볼까요? When do you? When do you? 다음에 하고 싶어 하다 라는 뜻의 want to. Want to를 이어요. 그러면 when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이사하다 라는 말이 오는 거죠. 자, 이사를 들어오는 것은 move in, move in 이라고 하고요. 이사를 나가는 것은 move out, move out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이사를 들어오는 거 이런 순서로 When do you want to move in? When do you want to move in?

when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혹은 너 언제 저녁 먹고 싶니? 라고 한다면 when do you want to have dinner? When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중간중간 끊어서 뭉텅뭉텅 뭉치로 이해해두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제입니까? When is? 언제 합니까? When do you?를 알아봤습니다.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그 중요한 날이 언제죠? When is the big day? When is the big day? 너 생일은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언제 이사 들어오고 싶으신가요? When do you want to move in? When do you want to move in?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수행할수록 준비된 신랑 혹은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기준을 향해 쉼 없이 달린다. 이를 따르지 않은 배우자에게 혹은 스스로에게조차 너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며 채근한다.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포기해버린다. 포기의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실패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게으른 신부, 준비되지 않은 신부로 탓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제, 기준, 포기가 결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해서 육아를 거치며 스튜디오 촬영, 다이어트, 드레스 셀렉의 의무는 모유 수유, 수제 이유식, 학원 픽업과 같은 의무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돌봄은 그렇게 표준화된 수행 과제로 환원된다. 부족한 신부는 부족한 엄마, 이기적인 엄마로 변모한다. 이러한 서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매우 치명적이다. 이소연 작가의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입니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무진의 참고사항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하는 이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요. 오늘 문장카펫은 돌고래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소연 작가의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목요일 미미님이 소개해 주신 책이었죠. 몇주 전에. 저도 미미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은 항상 그 책을 이 방송을 함께 한 다음에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따라잡기 하듯이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방송 내용도 아마 기억하신다면 그때 엄청 사연들도 막 다양했고 그리고 각자 우리가 얘기 나눌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책을 읽으면서도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소연 작가가 가부장제,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 등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시스템이 또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분리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자그마한 반란을 꾀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모님을 이렇게 두지 않고 이제 그 보조해 주시는 이모님이 있잖아요. 결혼식 당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양가 어머님들이 이제 미리 그 이모님이 안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친인척들 도움을 받아서 한복 고름도 메고 드레스 자락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모든 그빈 시스템의 빈자리를 가족들이 채우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 또한 재미난 추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표준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이들 가족의 아주 고유한 그런 무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소사에 다 적용이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아, 카페인님들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박태현님이 지금 제주 감귤꽃 향기에 취해 있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위로는 파란색 그 하늘이 있고 그리고 초록초록한 그 감귤 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흰색인 것 같은데요. 그 꽃이 피어있는 그 모습이 색감이 너무 눈부셔서 모니터로 살짝 봤는데도 거기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아주 좋게 하네요. 우리 밭에 활짝 핀 감귤꽃 사진 보내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 잘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영은님. 토요일 5월 9일이 생일이에요 하셨어요. 땡겨서 오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퇴직이 잡혀 있어요. 인생 2막 잘 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반말 축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땡겨서 해주세요 하는 요 말, 너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은아. 생일 축하해. 5월 9일 토요일 이틀 남았네. 생일, 생일이, 이렇게 뭔가 특히 지금 상반기에 퇴직 계획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기점이 될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도 하거든. 생일이라는 게 아마 그 생일부터 영혼이 더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건강하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 계획한 인생 2막도 차차 잘 해내리라 믿고. 아, 음악 두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 리얼 그룹의 곡 Substitute for Life 그리고 렌카의 럭키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핸드폰 벨소리로 쓴다면 더 기분 좋은 말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심을 담아서 반말 추가했지만 더 예를 들면 영은아 사랑해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은아 기분 좋은 일이다. 무슨 소식일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다급히 몇개더 보태봤습니다. 이걸로 사용하시죠. 0808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금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사진 한참 봤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외손자 육아하느라 방송에 참여 못했는데 드디어 육아 졸업했어요. 힘든 점도 많았지만 매일 일상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제 북카페에 마음 편하게 함께하려고 합니다. 우리 외손자들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면 좋겠어요. 김이안, 김이든 하면서 이 손자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이안이와 이든이 이안이가 형일까요? 지금 이안이와 이든이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요. 둘 다. 둘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 형은 형이다 싶긴 한 게, 이 자세부터가 형이 정말 이렇게 너른 품에 동생을 딱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주 안정감 있게 동생을 호의하듯이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생은 또 그런 형에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뿌듯한 느낌으로 사진을 음악 나가는 내내 봤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것이 분명합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도 지난번처럼 불안감을 느끼며 아이 엄마 운전 교육 중이에요. 불안감을 느끼며 운전 교육 하고 계시고요. 조금 멀리 나왔다가 집 근처 맛있는 중화요리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중화요리집, 또 우리 몇주전 목요일에 우리 또 광풍처럼 불어닥쳤던 그 탕수육 관련 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카페인들이 점심 혹은 저녁에 탕수육을 드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긴 역사가 또이8745 쓰시는 카페님 사연 보면서 또 떠올랐습니다. 아, 운전 교육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또그 배우는 그 아내분 얼마나 또 마음이 긴장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이렇게 회복을 많이 기력 회복을 꼭 하셔서 돌아가시는 길도 또 네, 운전 잘 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강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나라는 우주죠. 우리 몸에 공존하는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사람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군집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미생물체라고 하는데요. 그 수가 40조에서 100조 개나 되고 무게는 1에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대 생물학은 우리 몸이 인간 세포와 각가지 미생물 세포로 이루어진 기능 공동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신기한 건 이 두 부류의 세포가 서로 차원이 다른 유전자라는 겁니다. 인간 세포 입장에서 보면 미생물은 분명 외부의 침입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와 자기가 아닌 존재를 철저하게 구별해 내 몸을 보호하는 우리의 면역계가 인간 미생물체는 그냥 둔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전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말이죠. 인공존, 미생물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 우리 몸이 알려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띄워드렸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참 절묘한 이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미생물체에 관한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미생물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게 면역계의 임무인데 어떤 미생물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그 미생물은 자기 터전을 지키려고 면역계랑 싸워주는 거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공존, 공생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 삶을, 인간의 몸을 더 지켜주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카의 끝에서 이것을 우리 삶의 태도로 이 사회 구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태도로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켰는데 이 또한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옥현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지구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 속에 세포가 살고 그 세포 안에 더 작은 세포가 살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가장 작은 세포가 전보다도 무지무지 무지 작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나의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아무리 그 내부로 작게, 마치 마트로슈카 인형처럼 계속 하나 뚜껑 열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작은 최소 단위에 놔도 결국 우주와 그 구성 성분이 똑같다는 걸 생각하면, 아, 이게 쉽게 볼 세계가 아니다. 너무 놀라운 설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특히 5월, 네, 주변을 많이 아우르면서 공존하는 생활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안아줄게요. 그리고 엔플라잉의 행복해 버리기 두곡 띄워드릴게요.

그랜트의 책 메일맨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도시의 지식인이었던 이 주인공이 이제 몸을 쓰는 우편 배달의 흐름을 배워나가는 얘기 살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눈물겨운 생존기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게 시골 마을에서 우편 배달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평화롭고 약간 무료하기까지 할 것 같고 한적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막 피 흘리고요. 심지어 맹견, 총기 이런 변수에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 야생의 서바이벌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었고요. 배낭 속에 나침반도 넣어야 하고 지혈대까지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왜 이 작가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다니는지 그 마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교육원에 있을 때 우리는 우정국에서 지급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교육받았다. 하지만 막상 시골 배달부가 되고 보니 지급받는 물건이란 게 사실상 하나도 없었고 이 일을 끝낼 무렵엔 트럭이나 배낭 속에 10kg쯤 되는 장비를 들고 다녔다. 가장 먼저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파란색 일지였다. 거기에 일한 날짜와 다닌 구역, 주행거리, 우체국 차량에 주유한 일시 등을 기록했다. 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 영수증을 받으면 그것도 기록했다. 내가 맡은 우편물을 전부 제대로 배달했다는 내 나름의 동시 기록이 필요할 듯 해서였다. 등기 우편을 취급하는 방식, 이를테면 자물쇠가 있는 가방

통에 담아 배달하고 은행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고 배달을 나가기 전에 서명을 하고 기밀 문서라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등을 보면 마치 내가 우리나라의 핵무기 발사 비밀번호라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블렉스버그 중앙 우체국에 도착한 시간, 우편물 분류를 시작한 시간, 배달을 위해 출발한 시간, 구역 전체를 도는데 걸린 시간도 기록했는데, 이는 내 작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였다. 날씨가 너무 궂을 땐 그것도 기록했지만, 맑고 따뜻한 날엔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또 하나의 소지품인 휴대전화로 가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을 베었을 땐 구급상자를 들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급상자 챙겨올 것이라고 기록했다. 개한테 공격당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것도 기록했다. 감정도 기록했다. 완전 지옥, 최악이다.

바버레치의 미스터 샌드맨 띄워드렸습니다. 스티븐 스타인 그랜트의 책 메일맨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등기우편 하나 품에 안고 진짜 엄청난 국가 기밀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비장해진 초보 우체부의 모습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너무 그려지죠? 박준영님, 제가 느끼는 감정이네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제 가방은 늘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최선을 대한 이것저것이 채워져 있답니다. 정작 저보다 제 주변인을 위해 활용되곤 하죠. 맞아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가능성도 다 대비한 이의 그 배낭, 그 가방 안의 물품은 그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그 주변인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소문난 사람들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 근데 또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요. 614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맥시멀리스트 보부상. 으로서 공감되는 글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작가가 정말 안전한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할 때랑은 전혀 다른 지금 산길을 걷고 손에 피가 나고 온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동화 같은 사랑스러운 에피소드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우편 배달부로 일하는 동안 투표 용지를 빼면 책은 가장 중요한 우편물이었다. 언젠가 발신 주소가 프랑스인 책을 배달한 기억이 난다. 우표에 프랑스 우정국 라 포스트 소인이 찍혀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제1종 우편물은 하루 만에, 제2종 우편물은 이틀 만에 전국 어디든 배달된다고 한다. 나폴레옹 치하 파리에선 하루에 두 번까지 배달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서신 왕래 속도부터 빨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포병 장교이자 공학자였던 나폴레옹은 원조 기술 관료였고 정보의 흐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미터법을 나폴레옹 법전에 박아 넣은 것도 그였다. 책의 주소지는 3번 구역이었다. 링런 계곡 입구를 지나 갯 마운틴 남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그 집까지 올라가는 내내 프랑스어를 연습했다. Bonjour, c'est le courrier américain. Ça, une livre arrive. 안녕하세요. 미국 우편 배달부입니다. 책 배달 왔습니다. 산길은 처음엔 포장도로였다가 자갈길이 되더니 마지막엔 좁은 흙길로 바뀌었다. 하지만 길끝에 나타난 그 집은 전혀 뜻밖의 외양을 하고 있었다. 2층짜리 빅토리아 양식으로 외벽 전체가 동화 속 집처럼 장식용 나무 조각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보라, 노랑, 흰색으로 밝게 칠해져 있었다. 그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니 마디그라, 한때 프랑스령이었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리는 사순절 축제로 이 기간엔 집이나 의상을 보라, 녹색,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가 떠올랐다. 깔끔한 흰색 울타리에 둘러싸인 마당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고 꽃 화분도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창문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집 주변엔 오직 나무들밖에 없었다. 마치 영화 지옥의 묵시록 감독

0: 아발론 재즈 밴드 타티아나 에바 마리가 함께한 곡 파리즈댐 듣고 왔습니다. 스티븐 스타링 그랜트의 책 메일맨 이렇게 오늘까지 이틀간 나눠봤습니다. 이 우편 배달부의 어설픈 프랑스어 인사 그것이 또이 깊은 산골 저택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책한권 전해주기 위해서 운전대 잡고 혼자 웅얼웅얼 하면서 연습했을 그 마음 참 예쁘죠. 그리고 이게 발송지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프랑스어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도 너무 순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받아주셨던 것 같고요. 이 고객이. 아,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 모든 택배와 우편물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끔 이런 책들이 또 역할을 하죠. 그 노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뚫고 나에게 오는 것인지를 또이책 통해서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최현서님, 멋진 장면이네요. 유창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건네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였고, 그것을 딱잘 받아준 거고요. 그쵸? 아, 홍은식님, 저도 그런 친구 있어요. 1박 2일 모임에 가도 한 가방 싸들고 와요. 그 덕에 필요한 거 물어보면 척 꺼내줘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박 2일 여행을 간다, 모임을 간다면 딱그 필요한 개수만큼만, 나쓸 것만큼만 딱 이렇게 챙겨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 이렇게 1박 2일에 이렇게까지 많이? 혹시 몰라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챙겨오시는 분들이 있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없다 한다면, 본인이 한번 그런 분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 필요한 틈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세목 사라 강이 함께한 곡 One of a Kind 듣고 가시죠.
1: You know, I think that you are dope. Like really dope.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아,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마주쳐서 얘기 나누는 거랑 또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등산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마주침이 조금은 긴 대화,
0: 아,
1: 서로 눈도 마주치고.
0: 그렇죠.
1: 근데 바이크는 타고 가다 보면 서로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거알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반가워하는 거죠.
0: 아, 멋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그렇게 바람을 쐬고 오신 박혜림 편집자가 또 재미난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연사박물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그렇죠. 특히 런던에 여행 가시면 자연사박물관이 필수 코스죠. 거기
0: 네.
1: 입구에 딱 들어가서 마주하게 되는 엄청나게 큰 공룡 뼈 조각.
0: 아, 맞아요.
1: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요. 또 미국에도 워싱턴에 가시면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필수로 다 들르시거든요.
0: 오.
1: 요런 이제 자연사박물관이 랜드마크처럼 돼 있는 곳들도
0: 네.
1: 있는데, 이 자연사박물관이란 곳이 결국 지구의 생명의 역사? 이런 걸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또 우리도 인류도 생명이잖아요. 이런 지구 생명체의 보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1: 이런 책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가져왔는데, 저자 잭 애슈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물학 박물관 부관장을 지내고 있고요. 이 책의 제목은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0: 네.
1: 재미난 게 한국어판 제목은 이렇게 세계를 구하는 법이란 의미를 붙여뒀는데, 원제는 자연의 기억, 즉 Nature's Memory,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한국어 제목도 흥미로운데요.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
1: 그렇죠.
0: 진짜 뭐지? 궁금해지잖아요.
1: 그러니까 원제에 있는 메모리, 기억이라고 하면
0: 네.
1: 이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아마 고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역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0: 네.
1: 이러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0: 아, 맞아요.
1: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굉장히 길잖아요. 뭐
0: 그쵸.
1: 길게는 뭐 수억 년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짧은 인간의 기록이 없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자연에게 있어서는 사실 기록보다는 기억이란 말이 어울리는 것이고, 한국어판
0: 네.
1: 제목에서 여기에 세계를 구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요즘 기후위기, 또 많은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에 이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면 그런 생명들이 지구에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마지막 비밀창고 같은 곳이 바로 자연사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거죠.
0: 이 한국에도 있어요. 자연사
1: 그렇죠.
0: 박물관.
1: 맞습니다. 이 저자가 워낙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0: 네.
1: 보니까 한국어판 서문에 한국에
0: 오.
1: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0: 센스 있네요.
1: 그렇죠. 이 정도로 자세하게 소개했을까 싶은데,
0: 네.
1: 본인이 찾아보니까 한국 최초의 자연사 박물관은 1969년에 개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연사 박물관이다.
0: 네.
1: 그리고 공립 박물관 중에서는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이 1994년에 개관을 했다.
0: 와.
1: 그리고 아주 본격적인 모든 생물을 포괄하는 한국 최초의 공립 자연사박물관은
0: 네.
1: 우리에게도 익숙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2003년 개관이래요.
0: 지금 20년 조금 지난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아 이렇게 짧은 역사라면 우리가 좀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자는 그거 아니고 근래 들어서 자연사 박물관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200년 이렇게 된그 서구의 자연사
0: 네.
1: 박물관은 식민지에서 그런 거 표본을 가져온다든지
0: 아.
1: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한국의 자연사 박물관은 21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 기후에 대한 이야기,
0: 네.
1: 종 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런 오랜 세월의 무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0: 네.
1: 본인도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0: 와, 진짜 멋지게 이렇게 소개를 해준 셈인데, 이 책의 추천사 이정모 관장님이 쓰셨는데,
1: 네.
0: 예, 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1: 그렇습니다.
0: 관장이셨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 저도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찾아갔을 때,
0: 네.
1: 그냥 관장님이 그 홀에 나와서 막 아이들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0: 네.
1: 그 턱수염
0: 수염.
1: 같은 것들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사람인지 캐릭터인지 굉장히 헷갈릴
0: 네.
1: 정도였는데, 이정호 관장께서 이런 추천의 말을 남기셨어요.

0: 있더라고요. 관람객에게 박물관은 보는 공간이지만 내부에서 즉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1: 네.
0: 기억을 다루는 공간이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늘 중요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어떤 거를 많이 남겨서 보여줄까? 이게 아니라 어떤 걸 빼놓을까?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은 정말 미술관 박물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본의 수가 많습니다.
1: 네.
0: 전 세계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표본의 수가 한 6억 개, 7억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술관 같은 데는 많아봐야 뭐 100만 점,
1: 그렇죠.
0: 200만 점, 이것도
1: 인간이
0: 많은데,
1: 만든 거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걸 남겨야 될까를 판단하고, 어떤 걸 빼놔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 와, 이 또한 진짜 어렵겠네요.
0: 그렇죠.
1: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0: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술관하고 자연사 박물관 또 비교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1: 네.
0: 대목이 미술관은 어떤 시대를 다룬다든지 어떤 지역에 그 미술관이 있다든지 뭐 특정 작가를 다루기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1: 네.
0: 볼수 있는 것, 즉 큐레이션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은 짧게도 뭐 수천만 년, 길게는 수억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1: 아.
0: 말해서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가든
1: 네.
0: 서울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가든 큰 틀에서 달라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1: 아, 공통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0: 네, 내가
1: 공간.
0: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느 나라의 자연사 박물관을 가깝게 경험을 하든
1: 네.
0: 여기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의 경험과 공감이 크게
1: 그쵸.
0: 다르지 않다는 거죠.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사 박물관을 바라본 적은 없었는데, 멋진 공간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아, 너무 흥미롭네요. 이
0: 그렇죠.
1: 작가의 관점이.
0: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면 커다란 홀이 있습니다.
1: 네.
0: 그 홀에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룡 또는 고래.
1: 아, 공룡 또는 고래.
0: 큰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요.
1: 네.
0: 야, 다들 그거 가서 재밌게 보고 왔지. 근데 그 공룡 뼈 화석 진짜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 네.
0: 한 번도 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1: 왜요? 진짜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0: 그렇죠.
1: 아니면은, 아, 당연히
0: 예,
1: 진짜니까?
0: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1: 네.
0: 공룡은 그렇게 한 개체에 모든 뼈가 완벽하게 발굴된 적이 단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1: 아.
0: 대체로는 그냥 몇 개만 나오고,
1: 네.
0: 예를 들어 머리뼈도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그걸 걸어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 표본이 있어도 거기에는 본뜬, 즉 플라스틱 표본으로 가지고 전시를 한다라는 거죠.
1: 아, 그리고 또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0: 그렇죠.
1: 막 지나다니고 이러니까.
0: 연구하고 또
1: 네.
0: 탐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1: 아.
0: 워낙 귀해서 이제 한 군데에서 진짜가 있으면
1: 네.
0: 그걸 표본을 떠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갖다 둔다는
1: 아,
0: 거예요.
1: 플라스틱으로.
0: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 가든 비슷한 걸볼수
1: 아,
0: 있다라는 거.
1: 그렇군요.
0: 우리
1: 네.
0: 어떤 생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공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 흥미롭습니다. 오수미님, 자연사는 아니지만 가까이에 고성 공룡 박물관이 있는데요. 동네 들어서면 죄다 공룡으로 시작해요. 애들 어리면 좋아합니다.
0: 그러게요. 왜 그런 그래프 있잖아요.
1: 네.
0: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공룡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커졌다가 줄어드느냐.
1: 아.
0: 보통 10살 전후 때 거의 박사급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1: 맞아요. 진짜 신기하게 다 외우고
0: 그러니까요.
1: 이러더라고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후에는 영원히 회복되질 않죠.
1: 네,
0: 그런데
1: 정말.
0: 몇몇 이제 연구자들은 다시 20, 30대 올라갈 거잖아요.
1: 그쵸?
0: 그게 10살 전후 어린이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1: 아, 와, 10살 전후 어린이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 그런 어린이 있을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함께 듣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놀라게 하는 어린이들이 또 있잖아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네, 제가 이 노래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전기 뱀장어가 부른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1: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지? 제목이, 네. 어떤 음악이 흐를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카페인 분들 이 음악 들으시면서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거기서 본것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사연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감도 좋고요.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잭 애쉬비의 책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영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미미님이 이책 골라오시면서 첫 번째 곡으로 지금 전기뱀장의 자연사 박물관 틀어주셨는데 네, 막 가사에 삼엽충 나오고 이러니까
1: 네, 지하 밑바닥에 있는
0: 반가웠어요.
1: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0: 네, 예상도 못했는데 좀 감미롭기도 하고요.
1: 네, 결국
0: 선율은.
1: 사랑 얘기니까.
0: 네. 어떻게 이런 곡을 찾았느냐.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이 우리가 다루는 책마다 너무 적재적소인 곡들이 꼭 같이 따라오니까요.
1: 네, 다행히 요즘엔 검색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0: 네. 아이, 그래도.
1: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사연들을 좀 볼까요?
1: 네, 1867님, 공룡 사랑하는 저는 공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가 반짝반짝. 오늘도 흥미로운 한 시간 될것 같아요. 쥬라기 시리즈 영화도 완전 정복했어요.
0: 와, 공룡 어떤 면 때문에 좋아하시는 걸까 궁금해요. 커서? 단지? 이런.
1: 일단 큰게 중요하고,
0: 단지라고 붙였는데
1: 두
0: 그게 그런 게
1: 번째,
0: 아닌 거군요.
1: 지금 없다.
0: 아,
1: 이게 크죠? 네,
0: 미지의
1: 예를 들면,
0: 세계군요.
1: 그 공룡만큼 오래 산 생명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명체다.
0: 맞아요.
1: 바퀴벌레. 뭐 나무들도 그렇죠?
0: 그렇죠. 오래된.
1: 예. 네, 근데 지금도 볼수 있는 거는 확실히 좀 관심도가 낮은 것 같고 지금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0: 아, 공룡은
1: 네. 그리고
0: 그래서
1: 크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크기가 큰 것이요.
1: 네.
0: 아, 그렇군요. 5690 쓰신 카페님, 11살 아들은 아직 공룡 종류들 살았던 시기 줄줄 읊어줘요.
1: 와.
0: 덕분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물론 다른 공룡 박물관도 섭렵했답니다.
1: 아, 이런 자녀 덕분에
0: 덩달아.
1: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6998 쓰시는 카페이님, 인상적인 자연사 박물관으로 오스트리아 빈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자연사 박물관 두 곳을 꼽아주셨습니다. 두 곳이 아주 비슷했던 이유를 오늘 알았네요.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독일어권이나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겠네요.
0: 문화권. 근데 이제 서울하고도
1: 네.
0: 비슷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사실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고요.
0: 네.
1: 큰 틀에서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 책에서도 계속 그런 걸 강조해요.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물은
0: 네.
1: 전체 표본 가운데 진짜 1%도 되지 않는다.
0: 아.
1: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표본의 특징은 뭐냐면, 애초에 전시를 목적으로 수집한 게 아닌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0: 네.
1: 어떤 보존, 연구, 이걸
0: 그렇죠.
1: 겸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수집한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자꾸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0: 네.
1: 과연 지금 이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 생명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그럴까?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본인도 자기에게 물음을 던져요. 나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주로 서구의 자연사 박물관 밖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쪽의 자연사 박물관은 본인도 이제 그냥 찾아본 거죠.
0: 네.
1: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계속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0: 그런데 너무 우리가 비중을 그 서구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1: 그렇죠. 아무래도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형식 자체가
0: 네.
1: 서구에서 생겨났기 때문이긴 할 텐데요. 그 하나하나의 표본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런 물음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이 표본이 그 생명을 가장 비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0: 아, 이 저자가 기본적으로 호기심과 의심이 많네요.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이 책을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당연시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의심해 보는 거.
1: 맞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본인이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하고 되게 많이 대화를 나눠서 그런
0: 네.
1: 답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거래요. 자연사 박물관의 표본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과 어떻게 다른가? 마치 1학년 중간고사 과제 같은
0: 그렇죠.
1: 물음인데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0: 네.
1: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건 대부분 사람이 만든 것이다.
0: 아,
1: 인공품이다.
0: 그렇죠.
1: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것은 생명 자체다. 이렇게 답을 할 거잖아요.
0: 네.
1: 괜찮은 답이죠.
0: 정답 아니에요?
1: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0: 아.
1: 그렇다면 네가 말한, 학생이 말한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0: 아, 전 이런 제일 항상 그 자연 무엇이 자연적인 것인가 정의를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1: 그렇죠.
0: 그러게요. 이게 또 뭐가 자연적인 걸까?
1: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이걸 보존하려면
0: 네.
1: 어떤 방식이 맞느냐고 또 묻는 거예요.
0: 아.
1: 왜냐면 표본을 그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전체를 그냥 박제해서 모형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0: 네.
1: 어떤 경우는 가죽만 분리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뼈대만 남겨서 골격 표본으로 남길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아니면 무슨 보존액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장까지 온전하게 보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런 것까지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몸에서 나온 기생충 같은 것들은 분리해서 보존해야 되느냐, 같이 넣어야
0: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경우가 이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지만
0: 네.
1: 그 생명이 어쨌든 죽은 다음의 얘기잖아요.
0: 그쵸.
1: 이게 또 다른 건데, 보통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자연사 박물관은 대부분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기
0: 네.
1: 때문에 어떤 게 자연 그대로,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존재의 양태를 보존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물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0: 와, 이거 일처리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이게 뭔가.
1: 왜냐하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번 박제로 만든 걸 다시 골격 표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아니,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1: 그렇죠. 그래서 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0: 네.
1: 자, 크게 표본은 세 가지야. 첫째, 골격 표본이 있고요.
0: 네.
1: 뼈만 남기는 거. 우리가 보는 공룡이나 고래의 표본이 그렇죠.
0: 그렇죠.
1: 그리고 박제 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서울 종로 이런 데 돌아다니면
0: 네.
1: 표구하는 데 옆에 박제 만드는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요.
0: 네.
1: 세 번째가 보존액에 담궈서 만드는 액침 표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박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0: 왜 그렇게 하죠? 네.
1: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과는 제일 비슷하잖아요. 예. 왜냐면 액침 동물이 더 비슷한데,
0: 네.
1: 액침 동물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너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0: 아이
1: 보여주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1: 그걸 좀 기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0: 가장 자연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근데
0: 심리가.
1: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을 보여주려면
0: 네.
1: 여기서 이제 박물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나 큐레이터의 연출이 들어가는데,
0: 아.
1: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시면 요즘에 뭐 디오라마라고 해가지고 막
0: 오, 네.
1: 그 생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처럼 이렇게 배치를
0: 그쵸.
1: 해두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어떤 그 젠켄베르크 연구소, 가장 규모가 큰 자연사 박물관이래요. 여기
0: 네.
1: 가면 카피바라가 아나콘다한테 반쯤 삼켜져가지고요, 몸의 뒷부분만 보이는 인상적인 디오라마가 있대요.
0: 네.
1: 그래서 이거
0: 인상적인 디오라마로 정리하니까 또 너무. 네.
1: 이렇게까지 그런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물음표를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카피바라의 그 우리가 표본,
0: 네.
1: 이거를 수집했을 때, 입수했을 때, 앞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잭 애슈비의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는 어린이 도슨트 분들이 있죠. 어찌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인 듯합니다.
1: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 기획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직접 내가 설명할 때 정말 또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정희남님께서 예전에 사슴박제를 봤어요. 무섭고 끔찍했어요. 탐욕스런 부자의 과시용 같았어요.
0: 아.
1: 예전에 그 일종의 그 머리 사냥 트로피?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이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0: 맞아요.
1: 벽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0: 네.
1: 표본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을 과거에는 그런 트로피들이 자연사 박물관에도 많이 전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정인남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소장품을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노골적인 폭력성
0: 그렇죠.
1: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또 버릴 수는 없으니까.
0: 박물관의 수장고, 자연사 박물관의 수장고 규모가 뭐 엄청날 것 같은데요.
1: 이 저자가 일하는 데는 무슨 냉동고 같은 게 막 6개, 7개씩 있어서
0: 네.
1: 거기에 뭐 이렇게 수십만 점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0: 와. 698 쓰시는 카페이님,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이 지혜를 위해 한쪽 눈을 희생한 셈이 미미누 셈인데 샘물 같은 미미님 생각이 나요. 샘물 같은.
1: 고맙습니다.
0: 네.
1: 이제 신화의 영역까지 제가 진출을 하게 되었네요.
0: 그리고 우리 하늘곰 에디션 이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지금 보라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미미님도 감탄하셨습니다. 꽃길을.
1: 네.
0: 네, 바이크로 이렇게 막 다니시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동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야기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정말 자연사 박물관 이 큐레이션 하는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관점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1: 그렇죠. 그 각자 각자의 판단도 중요한데,
0: 네.
1: 그 사람들의 판단 혹은 역량 역시 어떤 당대의 사회적인 문화, 과학 기술의 역량,
0: 그렇죠.
1: 이런 거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중에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표본입니다.
0: 네.
1: 우리에게 티라노사우루스 모습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처럼 고추 서서
0: 맞아요.
1: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0: 그쵸.
1: 이런 모습을 떠올리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0: 네.
1: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고요. 등뼈가 땅하고 수평이에요. 즉 서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앞에 있고
0: 네.
1: 등이 일자로 땅하고 수평으로 되어 네. 있는 거죠. 이런 게 근데 밝혀졌잖아요.
0: 그쵸.
1: 그럼에도 여전히 이전 방식으로 자연사 박물관에 남아있는 표본이 꽤 있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진짜뼈가 아니고
0: 네.
1: 그거를 만드는 데 비용이 들고 옮기는 것도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을 하지 못하고
0: 네.
1: 그냥 두면서 설명을 붙여두는 거죠.
0: 아.
1: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이해해서
0: 네.
1: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사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자는 어느 시점에 우리의 지금 봤을 때 오류 같은 것들이
0: 네.
1: 잘못이라고 비난받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해 역시 커다란 자연사의 일부다.
0: 그렇죠.
1: 이렇게 설명합니다.
0: 맞아요. 우리가 알아갔던 그 과정들. 이게 또 어린이들이 보면서 얼마나 또 흥미롭겠어요. 과거에는
1: 그렇죠.
0: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했대. 이런 것들. 얼마나 얘기거리가 돼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0: 네.
1: 조금 더 주의하고 유의해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도 스스로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물음을 던져요. 자연사 박물관이 소장한 동물 표본 중에
0: 네.
1: 암수 비율은 비슷할까?
0: 와, 이런 질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 일단 우리는 그 표본 보고 암수를 구분을 못하죠.
0: 뭐 진짜냐 가짜냐 요 정도만 그냥 만약 네. 호기심에 품는다면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아, 이게 암수까지.
1: 이 작가가 그래서 가능한 곳들의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 다섯 곳을 정해서
0: 네.
1: 실제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류의 경우는 암컷 비중이 40%, 포유동물의 경우는 48%.
0: 네.
1: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전체 그 모집단이 200만 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0: 네.
1: 물론 이 차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컷이 더 잘 잡힌다는 거예요.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위장술이 덜 발달한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그리고 아무래도 암컷보다 돌아다니는 범위가 넓어서
0: 네.
1: 총에 맞거나 미끼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0: 더 잘 노출되는 거고요. 네,
1: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면
0: 네.
1: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연 상태는 그렇지 않으니까.
0: 아, 그렇죠.
1: 네.
0: 네. 아니, 재밌습니다. 이 인간의 편이나 취향에 의한 이유들, 네,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래도.
1: 앞서는 이제 자연 상태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0: 네.
1: 인간의 어떤 그 의도 같은 것들이 반영된 이제 수컷 우위의 상황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수컷이 대체로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깃털색이 화려하죠. 그러면 사냥하는 사람들은
0: 네.
1: 그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이 더 덩치가 큰 동물을 내가 잡아서 자랑하고 싶고 깃털 같은 것들이 화려한 동물들을 잡아서 더 자랑하고
0: 그렇죠.
1: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지금 자연사 박물관의 성별 편차인데 이게 뭐 큰 문제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어떤 생명이 어떤 상태에서 잘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자연사 박물관의 표본인데
0: 그렇죠.
1: 그 표본에서 이런 성별 격차가 난다면 우리가 잘못된 일반적인 기준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네.
1: 왜 이건 인간 문화에서도 똑같잖아요. 몇 년 전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왜 자동차 그 충돌 실험할 때 덤이라고 하죠.
0: 네.
1: 그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든 거.
0: 그것의
1: 규격이 지금까지는 다 남성 기준이었다고 얘기되면서
0: 맞아요.
1: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을 경우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더 치명적인 위험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서 화제였거든요.
0: 네.
1: 이게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0: 와, 진짜 질문 던지기 전 이런 책을 만나기 전에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지점이어서
1: 그렇죠.
0: 지금 놀랍습니다.
1: 성별에서 하나 더 나가면요.
0: 네.
1: 아, 이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불균형인데 곤충입니다.
0: 곤충.
1: 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학명을 붙인 종이 150만 종 정도 돼요.
0: 네.
1: 그중에 한 60%가 곤충이거든요.
0: 어...
1: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 가서 곤충 본 기억이 나세요?
0: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1: 작기도 한데.
0: 그래서 마음도 바쁘고.
1: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기도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니까
0: 네.
1: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조사를 해보면 포유동물이 사실 전체 150만 종 중에 1%도 안 되는데
0: 네.
1: 어느 자연사 박물관 가도 호랑이, 곰, 기린, 캥거루 같은 포유동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곤충이 전체 생명 중에 한 60% 종을 차지하고
0: 네.
1: 그 생물량이라고도 하는데 지구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생명들의 이제 부피 같은 걸 재면 포유동물은 곤충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0: 그렇겠죠.
1: 압도적으로 저도 방학 때 탐구 생활로
0: 그러니까
1: 뭐 잠자리,
0: 뭐 매미, 뭐 잠자리,
1: 방학개비
0: 맞아요.
1: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그 옷핀 같은 걸로
0: 그렇죠.
1: 꼽기만 하면 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저자도 그걸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곤충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채집하기도 가장 쉽고
0: 그렇죠.
1: 일반인들도 접근성이 높은데
0: 네.
1: 아, 곤충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계속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그런 관심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0: 이런 재미난 기획이 또 힘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 네. 전 지구에 대해 노래하는 곡이고요. 방탄소년단이 부른 더 플래닛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소개하는 책은 김영사에서 출간된 잭 애쉬비의 책,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아, 우리 곤충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요. 필라님이 곤충만큼 다채로운 생물이 있을까요? 하시고, 다들 들어보면 지금, 아, 그래, 우리 곤충을 너무 홀대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1: 다채로운 생물, 이걸로 따지면 곤충이 1위입니다. 아까도
0: 그렇죠.
1: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종 중에 무려 90만 종이 곤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학명을 붙이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생명이 되게 많은데, 비율상 포유동물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건 별로 없죠.
0: 그렇죠.
1: 그런데 뭐 깊은 동굴 속에 사는 곤충,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0: 알아차리지 못한 생물이 많다. 이걸 자꾸 잊고 있어요.
1: 그렇죠. 마치
0: 잊어버리게
1: 지구를
0: 돼요.
1: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
0: 그렇죠.
1: 최승용님께서도 지구는 벌레와 식물이 지배한다. 제가
0: 인정합니다.
1: 이제 바이크를 타고, 시골에 지방도들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아, 정말 인간이 사라지면 식물이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고속도로보다는 관리가 덜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을 달리다 보면, 한여름에는 도로 한 절반까지 잎사귀들이 이미 날려와 있어요.
0: 막 치죠?
1: 네,
0: 그
1: 그걸 막을
0: 정도로.
1: 수가 없는
0: 네,
1: 거예요.
0: 맞아요. 아, 진짜 그런 곳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자연을 그 자체로 좀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것이 묘하게 공존하는 곳이 자연사 박물관 같다는
1: 그렇죠.
0: 생각도 들고,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개입하는 거긴 하니까요. 정은숙님, 제가 사는 경기 화성 특례시에는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가 있음을 홍보합니다.
1: 오.
0: 세계적으로 공룡알 화석이 대부분 중국과 몽고 지역이었으나 시화호처럼 많은 공룡알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래요. 라고
1: 와.
0: 하셨습니다. 진짜 이 우리 자연사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가장 앞에 있는 그두

0: 존재 공룡과 고래. 사실 고래도 한반도 고래 뼈 유적들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정말
1: 네, 그 고래 표본 관련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0: 네.
1: 그 재미난 장면이 지금 떠올랐는데, 공룡은 우리가 발견했을 때 대부분 뼈만 남아있죠.
0: 그렇죠.
1: 그런데 고래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래의 표본이 지금도 수집이 되는 거예요.
0: 네.
1: 또뭐 사고로 죽은 고래의 표본 같은 것들이 올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고래 너무 크니까 애침 표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비용도
0: 네.
1: 많이 들고. 그러면 결국 골격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골격 표본을 만들 때 뼈만 남겨야 되잖아요.
0: 네.
1: 그걸 만드는데도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 그땅 같은데 묻어두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자연적으로 살들이 썩어 나가는 거죠. 미생물들이 그걸 없애고, 나중에 뼈만 남는데,
0: 네.
1: 그 뼈에서요, 기름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그 표본을 위에다 걸어놨는데,
0: 네.
1: 아직도 기름이 떨어져서 밑에다가 종이를 깔아놨대요.
0: 고래 기름이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과거에도 계속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군요. 자, 얘기를 계속 좀 나눠볼까요? 이 자연사 박물관 요즘 비판도 많이 받고, 이게 사회가 변하면서,
1: 그렇죠.
0: 이제 신경 쓸게 한둘이 아닌데,
1: 네.
0: 과거에는 그러려니 했으나, 이제는 또 그렇지 않은, 방치할 수 없는 것도 많고.
1: 특히 자연사 박물관이 크게 발전했던 시기가
0: 네.
1: 결국 서구가 식민지 사업을 크게 벌일 때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와서 여러 가지 생명 표본들을 채집하고
0: 네.
1: 그걸 본국에 보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거고요. 또 전쟁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가까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게 되는데 그중에 그런 자연사 박물관 큐레이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복무 중에 표본 수집하는 게 일이었대요. 네.
0: 그랬겠네요.
1: 그리고 또한 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에는
0: 네.
1: 미국의 CIA가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그런 목적을 몰랐대요.
0: 네.
1: 그 목적을 모르고 연구 과제가 새들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0: 네.
1: 당시에 막 수십만 마리의 새에다가 그런 GPS 같은 걸 달아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0: 네.
1: 근데 나중에 이게 밝혀졌는데, 그럼 미국 정보국에서 그런 새들의 이동 경로와 거리를 알게 되면 그 새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땐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니까. 이런 목적으로 그런 연구과제를 주기도 했다니까.
0: 와,
1: 이게 그
0: 진짜.
1: 역사, 문화, 사회랑 진짜 긴밀하게
0: 네.
1: 연결돼서 작동하는 건 거죠.
0: 저 지금 이 책에서 너무 흥미로운 이 부분의
1: 네.
0: 박물관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중립적인 곳이 아니다라는
1: 네.
0: 말? 이거가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이
1: 우리가
0: 말이?
1: 과학도 과거에는 뭐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0: 네.
1: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뭐 핵폭탄을 만든다든지
0: 그렇죠.
1: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0: 네.
1: 거니까 박물관에서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중립적인 곳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북미의 새라는 책을 쓴 이런 조류학의 아버지처럼 불리는 미국의 오듀본이란 학자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혼자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당시 노예처럼 썼던 흑인들, 또그 현장에 있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표본 수집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는데,
0: 네.
1: 지금 우리에게는 오듀본이란 이름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중립적인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0: 네.
1: 있는 겁니다.
0: 와, 우리 돌아봐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냥 그러려니 관례로 여겼던 것들 중에 사실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이 학명, 사람 이름, 발견한 사람의 이름, 연구자 이름 붙이고 이런 것도
1: 저자는 단언합니다.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 자신은
0: 적절하지
1: 생각한다.
0: 않다고요.
1: 특히 자연에 인간의 소유권을

0: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야기들도 나온다고 해요.
1: 아, 그런 거다 고려해서 조금 더
0: 네,
1: 세심하게.
0: 여기도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1: 네.
0: 이 발전의 극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인간 표본이에요. 과거에는 인간도 표본처럼 수집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생학이 있었던
1: 맞아요.
0: 시절에는 그런 어떤 원주민 같은 경우는 동물처럼 봤기 때문에
1: 그쵸.
0: 그 사람들을 표본처럼 죽고 나면 그걸 자연사박물관에 가져가서 보존하고 연구한 거예요.
1: 네.
0: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서 영국에서 호주에 반환한 인체 표본만 1209건이라고 해요.
1: 우리 시장은 야만의 시대가 있었네요, 진짜.
0: 그렇죠. 이게 불과 150년, 200년 전 얘기입니다. 수천 년전 얘기가 아닙니다.
1: 그러네요. 정말. 현생 인류가 한 짓입니다. 네. 1867 쓰신 카페님, 맞습니다. 동물의 자기 이름이나 지역 이름 붙이는 거 별로 같아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또 흥미롭게 읽었었던, 깃털도둑, 요런
0: 아, 책이요.
1: 예, 굉장히 소설적인 재미를 주는 논픽션이었었는데, 그런 거 보면 막 광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사 박물관에 막
0: 그렇죠.
1: 훔치고,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 붙이고, 수집하고, 새 깃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모든 걸다 뒤집고 이러는 과정들 보면, 그러네. 이게 참,
0: 그렇죠.
1: 인간 중심의.
0: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여도 있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1: 그렇죠.
0: 그런 정말 광기 어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 지구 반대편까지 가고
1: 맞아요.
0: 막 열대 우림에 들어가서
1: 맞아요.
0: 새로운 생명들을 확인하고 알게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게 늘 양가적인 것 같아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1: 그쵸.
0: 현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공통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1: 네.
0: 자연의 생명종들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선 이런 사례를 얘기해요. 2000년, 한 25, 6년 전이죠.
1: 네.
0: 인도 고원에서 뱀눈 도마뱀 표본이 하나 발견됐대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새로운 종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1: 네.
0: 한 20년 동안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아, 이것은 기존에 없던 거야. 완전히 다른 종이야. 이게 밝혀졌대요. 그러면 아, 이 종을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가봐야 될 거잖아요.
1: 그렇죠.
0: 한 20년 후에 그 처음 수집된 고원에 연구자들이 여러 번 방문을 했거든요. 대규모로.
1: 네.
0: 찾지 못했어요.
1: 아.
0: 그 20년 사이에 멸종한 겁니다.
1: 와.
0: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벌어지고 있는데,
1: 네.
0: 그렇다면 그 뱀눈 도마뱀의 표본은 이 자연사박물관에 하나 있는 거예요. 전 지구를
1: 그러네요,
0: 통틀어서.
1: 진짜.
0: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자연사박물관의 역할이
1: 네.
0: 정말 중요하다.
1: 와, 시간과도 싸워야 되고.
0: 네.
1: 그렇죠. 오늘 덕분에 자연사박물관 정말 즐겁게 관람만 했었다면 이제 조금 더 알고 그리고 더 고민을 같이 많이 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끝곡 민디 글래드힐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Whole Wide World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키우고 이래 때 쉬고도 쉬테이마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업무에 막 쫓기고요. 뭐 회의 갔다가 외근 갔다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내 페이스대로 일을 진행시킬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말에 나와서 자기 페이스에 맞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주말까지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대화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징검다리.
1: 독스르
0: 덕스르. 이득을 보다? 벌다.
1: 페이스
0: 페이스. 이거는 페이스. 속도라든가 보조를 말하죠.

0: 休みだと思ってたよ。쉬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여기 나왔네. 이런 뜻이죠.
1: 仕事を進めたくて。
0: 進める、진행하다 또는 진행시키다라는 뜻으로 일을 좀 해두고 싶어서요.
1: そういう高橋さんこそ出勤されたんですね。
0: 아, 그런 다카하시 씨야말로 출근하셨네요.
1: 休む人が多い日に出勤するとさ、なんか得した気持ちになるんだよね。
0: 休む人が多い日に出勤する。아, 쉬는 사람이 많은 날에 출근하면 이렇게 직역이 되잖아요. 즉, 사람들이 많이 쉬는 날에 출근하면 말이지. 난가 왠지 도쿠시타 키모치니 나른다요네. 그 득을 본 기분이 들거든. 내가 좀 뭔가 이득을 본것 같거든.
1: 私は今回が初めてですけど、なんかわかる気がします。
0: 아, 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난가 와카루 기가 시마스. 왠지 그 기분 알것 같아요.
1: 会議とかないから自分のペースで進められるしね。
0: 会議とかないから、회의 같은 것도 없어서 自分のペースで、내ペース대로 進められるしね。일을진행할수있으니까。
1: 定期的にそういう日があればいいですね。
0: 定期的に、정기적으로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1: ね、この2日の間に普段聞けてないこととかあれば、じゃんじゃん聞いてね。
0: ね。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この2日の間に이 이틀 동안에 普段 聞けてないこととかあれば 聞けていないこととかあれば 이런 뜻이죠. 평소에 물어보지 못한 게 있으면은 잔잔 聞いてね, 잔잔 마구 쉴새 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어봐.
1: 아이,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쉬는 날, 뭐 어쩌면 7일, 8일 뭐 여기를 휴가를 내서 더 길게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쉴 거라 생각했는데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날에 일을 하면 도쿠시타 키모치니 나를 내가 좀 왠지 득을 본 느낌이 든다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미요 강가에 나가라. 뭐 있어?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高橋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3: あれ？てっきり竹下さんは今週いっぱい休みだと思ってたよ。
2: 仕事を進めたくて、そういう高橋さんこそ出勤されたんですね。
3: 休む人が多い日に出勤するとさ、なんか得した気持ちになるんだよね。
2: 私は今回が初めてですけど、なんかわかる気がします。
3: 会議とかないから自分のペースで進められるしね。
2: 定期的にそういう日があればいいですね。
3: ね。この二日の間に普段聞けてないこととかあれば、じゃんじゃん聞いてね。
2: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1: 27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데끼리 토 오모.
1: 아, 가방 の中にあった。てっきりなくしたと思ったのに。
0: 자, 아, 가방 の中にあった。 가방 안에 있었네. 데끼리 나쿠시다 토 오모타노니. 영락 없이, 틀림없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1: 에, 入院したの? てっきりいつもの仮病だと思ってた。
0: 꾀병은 개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원했다고? 데끼리 이츠모노 개병이라고 생각했다. 데끼리 영락 없이, 틀림없이 이츠모노 평소의. 즉, 평소처럼 개병이라고 생각했다. 꾀병인 줄 알았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아우, 난또 평소처럼 꾀병인 줄 알았어.
1: てっきり兄弟だと思ってたのに、ただの会社の同僚でしたか。
0: てっきり 兄弟だと 思ってた. 즉, 당연히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마 성이 같고, 뭐, 겉모습 좀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아, 저들은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てっきり 兄弟だと 思ってたのに, 당연히 형제인 줄 알았는데, ただの 会社の 동료でしたか. 아, 그냥 회사 동료였군요. 자, 이렇게 てっきり 何々 또 思う라는 것은 그럴 거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빗나간,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이어진다.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문장 완성하기. 당연히 다케시타 씨는 이번 주까지는 쉬는 줄 알았는데, 쉬다?
1: 休みだ。てっきり、竹下さんは今週いっぱい休みだと思ってた。
0: てっきり何々と思う。てっ

0: 28페이지 今日の漢字
1: 오늘의 한자는 사이간 간접
0: 간접 간접的な要因が事故につながった可能性があります
1: 간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이 事故につながる 사고로 이어지다. 事故につながった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드는 품 또는 수고, 시간 등을 말할 때
0: 대마 直すのに思ったより手間がかかってしまいました.
1: 자, 이렇게요. 품, 수고, 시간 등을 테마라고 해서 테마가 かかる 하면은요. 품이 들다, 뭐 손이 많이 든다,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나오스노니 고치는 데에 오모타요리 생각보다 테마가 かかってしまいました. 품이 많이 들어버렸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라든가 관계라고 할 때
0: 아이다가라 親しい間柄でも話せないことがあったりするよね.
1: 親しい는 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親しい間柄でも 아주 친한 사이라도 친한 관계라도 話せないことがあったりするよね. 말할 수 없는 거 뭐 그런 게 있기도 하지. 아따 쌤이 있을 거야. 우라가 아르요 라고 했더니 무야미니 무턱대고 히토오 우타가오노와 요쿠나이요. 남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 자,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絶対何か裏があるよ. 無闇に人を疑うのは良くないよ.
1: 자, 두 번째로는요.
0: 肩を持つ.
1: 직역을 하면 어깨를 持つ, 잡다 이런 뜻인데 편들다, 두둔하다 또는 지지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肩を持つ.
0: 親ってどうしても子供の肩を持つものだよね.
1: 親 때 부모는 どうしても 아무래도 고도모노 카다오 모츠 자식 편을 들다 모츠 모노다요네 나니나니 스르 모노다 이렇게 끝났을 때는 모모이기 마련이다 모모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어감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편을 들게 마련이지.
0: 마,それが親心ってやつだろうね.
1: 뭐 그게 親心, 부모 마음이란 거겠지. 親心って 야츠다로네.
0: 分かるけど時々困るんだよね.
1: 이해는 하지만 도기도기 困るんだよね. 困る, 난처하다, 난감하다. 아, 그렇지만 때로는 참 난감해. 너무 자기 자식만 편을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참 난감하다. 자, 이랬을 때 편을 들다, 두둔하다, 지지하다라고 할 때는 어깨를 잡다 해서
0: 肩を持つ.
1: 肩を持つ라고 합니다.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親ってどうしても子供の肩を持つものだよね. まあ、それが親心ってやつだろうね. わかるけど、時々困るんだよね.
1: 자, 오늘은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또는 이유도 없이 분별 없이

0: 행동하거나 무턱대고 함부로 마구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1: 무야미니.
0: 무야미니라는 어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을 들거나 두둔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1: 가타오 모츠.
0: 카타오 모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남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 하면은
1: 무야미니 히토 오타가우 노와 요쿠 나이요.
0: 부모는 아무래도 자식 편을 들게 마련이지 자식의 편을 들다 두둔하다 이런 뜻으로
1: 肩を持つ。親ってどうしても子供の肩を持つものだよね。
0: 자 이렇게 무야미니 카타오 모츠 두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번째는 그릴 묘. 묘사?
1: 描写,
0: 묘사.
1: 今度の作品は登場人物の心情描写が細かいですね。
0: 今度の 作品は, 이번 작품은 登場人物, 등장인물의 心情描写가 細かいですね. 心情描写 하면 이거는 심리 묘사. 이 심조라고 하는 것은요, 심정이라든가 마음,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변화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심리 묘사가 고마까이 데스네, 세세하다, 세밀하다, 아주 세밀하네요. 그림의 떡이라고 할 때는
1: 絵に描いた餅。魅力的な提案だけど、実現性が低くて、絵に描いた餅のようなものだったよ。
0: 매력적인 대안다 께도 제안이지만 実現性が 低くて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애니카이다 모치노요나 모노다떠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어. 그런 것이나 다름없었어. 라는 뜻이고요. 그리다, 묘사하다, 표현하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마음속에 그리다, 뭐 이럴 때는
1: 描く。心に描いていた景色が目の前に広がりました。
0: 마음속에 에가이데이 있다. 그려왔던 景色, 풍경이 目の前に 広がりました. 눈앞에 펼쳐졌어요. 묘라고 하는 글자, 이거를요, 에가쿠 대신에 카쿠라고 읽으면은 실제로 그림 등을 그리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0: 학습과 기술을 지닌 사람을 사스바이가 오이데스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 스승사자 선비사가 붙는 단어 또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이거, 이럴 땐 이거라고 구별해서 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수거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라고 할 때는 스승사자를 쓴다. 의사라고 할 때도 스승사자를 쓴다. 이런 식으로요.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어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5:20
1: 홍상욱과
0: 왕도와함께
1: 중국중국어를통해중국을
0: 만나보세요
2: 지금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3: 皆さんこんにちは。5月9日土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ウォンミルンです。
4: セラクトールです。
3: 今日のタイトルは、
4: おしぼりとおもてなし文化。
3: 물수건과환대문화。先生、日本といえばおもてなしというイメージありますよね。
4: あ、そうですね。以前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のスピーチでもこのおもてなしというキーワードが使わ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はい、それが一つのきっかけとなってこのおもてなしっていう言葉ですとかコンセプトが広まったみたいですね。
3: あ、そうなんですか。はい、今日はですね、日本独自の文化とも言われているおしぼりの文化がありますよね。はい、そのおしぼり、それからおもてなし文化のお話を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はい。はい、それでは、じゃあ、그럼토요진검다리부터함께보시죠。
4: おもてなし。
3: おもてなし라고하는단어많이들들어보셨을겁니다。이거는환대라는뜻입니다。
4: おもてなしの基本は、なんといっても笑顔ですよ。
3: 이おもてなし、환대의기본은なんといっても뭐니뭐니해도笑顔ですよ。미소예요。
4: ぬぐ。
3: ぬぐ。닦다、치우다、없애다。
4: 卒業式で涙をぬぐう生徒たちの姿に思わず胸が熱くなりました。
3: じゃあ卒業式で졸업식에서涙を拭う生徒たち、눈물을훔치는학생들의모습에思わず나도모르게胸が熱くなりました。가슴이뭉클했습니다。胸が熱くなる감동이복받치다。가슴이뭉클해지다이런뜻입니다。자이렇게누구라는거는요눈물따위를닦다훔치다이런뜻으로쓰입니다。
4: 濡らす
3: 적시다。
4: このペーパータオルは水で濡らすだけで除菌効果があるらしいよ。
3: 이ペーパータオルは종이타올은水で濡らすだけで물에적시기만해도물에적시다水で濡らす물에적시기만해도조킨효과가아르라시요살균효과가있대자느라스가적시다반면에물같은것에젖다라고할때는
4: 느레르
3: 느레르라고합니다오늘의이야기함께살펴볼까요
4: 夏は冷たく冬は暖かく提供されるおしぼり
3: 여름에는차갑게冬は暖かく、겨울에는따뜻하게제공되는おしぼり、물수건。
4: お店でおしぼりをサービスするのは日本独自のおもてなし文化と言われており。
3: 가게에서おしぼりをサービスする、물수건을제공하는것은日本独自のおもてなし文化、일본고유의おもてなし、즉、환대문화라고하는데。
4: その始まりは手だけではなく足を拭く目的も含まれていました
3: その始まり、그시작은手だけではなく손뿐만아니라足を拭く目的발을닦는목적도含まれていました含まれる포함되다내포되다
4: 日本におけるおしぼりの歴史については諸説ありますが
3: 何々におけるはめの、어디어디에서의란뜻으로、日本における일본에서의、즉、일본의おしぼり、물수건역사에관해서는、역사에대해서는、諸説ありますが、諸説、여러설을말합니다。그래서、여러설이있지만、
4: 現在のようなお客へのおもてなしとして利用され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るのは、江戸時代の頃です。
3: 오늘날과같이お客への오모테나시손님을환대하는 용도로 이용された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残っているのは 남아있는 것은 에도시대 무렵입니다.
4: 당시와 모멘의 테누구이가 普及しており 하타고 나도의 야도야의 玄関では
3: 모멘 하면은 이거는 면을 말하고요. 테누구이 하면은 수건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당시에는 모멘의 테누구이가 普及しており 면으로 된 수건이 普及する 널리 보급돼 있었고 하타고, 하타고라고 하는 것은요. 에도 시대의 여관, 여인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관과 같은 야도야노 겐칸데와 숙박업소의 현관에는
4: 다비비토노 타메니 미즈오 핫타 오케토 테누구이가 요이사레타토 이마스.
3: 다비비토 여행객이죠. 미즈오 하루라고 하면은요. 물을 채우다, 물을 담다는 뜻이고 오케 하면은 통 그리고 요이 사례를 하면 준비되다. 그래서 다비비토노 타메니 여행객을 위해서 미즈오 핫다 오케 물을 담은 통과 수건 테누구이가 요이 사례다 또 이마스 준비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위해서 그 현관 입구에다가 이거를 준비해 둔 거죠.
4: 다비비토와 테누구이요 오케노 미즈니 히타시테 시보리.
3: 자, 여행객들은요. 이 수건을 오케노 미즈니 히타시테 시보리. 히타스라고 하면은 담다, 적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을 통에 담긴 물에 적셔서 시보르, 짜다, 짠디.
4: 다비데 요고레타 테야 시오 누그테 旅の疲れを癒していました.
3: 旅の疲れ 하면 여독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으로 요고레타 테야 아시 더러워진 손이나 발을 누그때 닦으면서 旅の疲れを癒していました. 여독을 풀었습니다.
4: そのため 테누구이와 다비비토니 가까세나이 존재となっていきました.
3: 그래서 이 테누구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비비토니 카카세나이 존재, 카카세나이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즉 꼭 필요하다. 수건은 여행객에게 카카세나이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4: 고노 테누구이가 현대의 오시보리의 루츠도 されています.
3: 이 테누구이 수건이 현대의 오시보리의 루츠, 오늘날의 물수건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4: また 오시보리という 名前は 濡らした 테누구이의 시보리.
3: 또한 이 오시보리 물수건을 오시보리라고 하잖아요. 이 오시보리라고 하는 이름은 濡らした 테누구이 물에 적신 이 수건을 시보리 짜서
4: 요고레타 테야 아시오 누그타 시보르 という 고의니 유라이스루 토 이와레테이마스.
3: 요고레타 테야 아시오 누그 더러워진 손이나 발을 닦았던 이 시보르, 그 아까 왜 수건을 물에 적셨다가 짠다 그랬잖아요. 시보르.

0: 어렵네.
1: 最近は生分解性のおしぼりも増えてきてるらしいよ。
0: 아, 요즘은 생분해성 물수건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1: 생분해성?
0: 생분해성?
1: 미생물によって分解されるってことだよ。
0: 생분해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거야. 즉, 분해되는 성질을 생분해성이라고 합니다.
1: そっか。そういう商品がもっと普及するといいね。
0: 아, 그렇구나. そういう商品が、그런 제품이 もっと普及するといいね。더 널리 보급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회용 뭐 물수건이라도 이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그러면 환경에 뭐 친환경적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もっと 普及 するといいね.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의미を 考えながら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使い捨てのおしぼりって環境に良くないんじゃないかな。
3: 確かに、プラスチック包装も多いしね。
2: 布おしぼりだと繰り返し使えるからもっとエコだよね。それに手触りもいいし。
3: でもさ、布のおしぼりって使用期限があるんだよ。だから衛生面を考えると使い捨ての方がいいかも。
2: 環境と衛生のバランスを取るのって難しいね。
3: 最近は生分解性のおしぼりも増えてきてるらしいよ。
2: 生分解性？
3: 微生物によって分解されるってことだよ。
2: そっか、そういう商品がもっと普及するといいね。
1: 44ページ、らくらく言葉相談所。
0: 2월호 34쪽. 가산 너 기겐가 와르 이토끼니. 엄마 기분 안 좋을 때, 자, 여기에서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때, 기분가 와르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기분가 와르이, 기모찌 와르이,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1: はい、これよく出る質問ですよね。順にお答えしますと、機嫌が悪いというのは、まあ、怒っている。気分が悪い、これは体調が悪い。気持ち悪いというのは不快だ、気味が悪いというふうに理解されるといいかと思います。
0: 우선 뜻을 구별하면은요, 기분가 와르이 하는 것은 怒っ ている, 화가 났다. 기분가 와르이 하면은 体調가 悪い, 컨디션이 좋지 않다. 기모찌 와르이 하면은 不快だ, 불쾌하다, 또는 기미가 悪い, 징그럽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1: で、特に気をつけていただきたいのは、気分が悪いというと、これ韓国語の気分にナップダーの意味としても使える場合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普通はその体調、コンディションが悪いという意味で使う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
0: 자, 이렇게 기분가 와르이 또는 기모찌 와르이, 기겐가 와르이 이세 표현이 전부 조금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기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표정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기분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겐가 와르이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니 화가 났다, 기분이 언짢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기분가 와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는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때는 기분가 와르이, 기분이 나쁘다 하는 거, 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모찌 와르이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불쾌하다거나 또는 아우 기분 나빠, 아우 징그러, 이렇게 느낄 때는 기모찌 와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1: 電車に酔ったみたいで気分が悪い。
0: 電車に 요 하면은 차 멀미, 전철을 탔을 때 멀미를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電車に 酔ったみたいで 차 멀미를 하는 것 같은데, 아, 기분가 와르이, 아, 좀 속이 안 좋은데, 미식거리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느낌이고요.
1: 와, 何これ、気持ち悪い。
0: 으아, 뭐야 이거, 아우 징그러, 순간적으로 뭔가를 보고 아우 징그럽다 하고 느낀 겁니다. 이럴 때는 기분가 와르이가 아니라 기모찌 와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겐가 와르이는 화가 난 상태, 기분이 언짢다라고 할때 사용을 합니다. それでは、おしぼりとおもてなし文化のお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3: 夏は冷たく、冬は暖かく提供されるおしぼり。お店でおしぼりをサービスするのは日本独自のおもてなし文化と言われており、その始まりは手だけではなく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数字的讲究.
1: 讲究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数字 그대로 숫자죠. 숫자의 의미가 되는데 이때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뜻 요거보다도 조금 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좀 확장되는 거죠.
2: 그러니까. 네.
1: 네. 뭔가 추구하는 의미. 에이, 뭐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2: 네, 이종 说实在话的一种 풍水.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장지오 의미 추구하는 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숨은 의미 도리 따져볼 만한 거 신경 쓰다 중요 여기다 소중히 하다.
2: 아, 怎么这么多呀?
1: 그러니까요.
2: 所以这个词很特别.
1: 对, 对.
2: 讲究.
1: 讲究. 그래서 이제 이런 讲究 같은 단어들은 한꺼번에 一次要搞定. 这个太累了.
2: 没错, 一点一点来.
1: 아,
2: 一个一个来.
1: 一个一个来. 那就今天学了数字的讲究.
2: 对.
1: 그러면 就学了数字的讲究.
2: 没错.
1: 不要考虑. 아, 讲究什么意思? 什么意思? 什么意思?
2: 对对对.
1: 太累了.
2: 太累了. 一个一个来.
1: 一个一个来. 마음에 두다, 신경을 쓰다.
2: 在意.
1: 在意. 의미하다, 상징하다.
2: 代表.
1: 代表. 시대를 상징하다.
2: 代表时代.
1: 네, 代表时代.

0: 我对手机电量特别在意，出门必须带充电宝。
1: 我对手机电量그휴대폰배터리의그잔량이제남아있는양特别在意，엄청신경써서出门외출하면必须반드시带充电宝，그대로보조배터리充电宝。보조 배터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0: 我对别人怎么评价我不太在意。
1: 羡慕啊.
0: 羡慕。
1: 对,我对别人怎么评价我?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我不太在意.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 羡慕, 羡慕. 우리 엄마는 식품 유통 기한을 매우 신경 쓰신다.
0: 我妈对食品的保质期非常在意。
1: 이제 당연한 거죠.
0: 这
1: 大家
0: 应
1: 都
0: 该
1: 应
0: 在
1: 该。
0: 意，这个大家都应该在意。
1: 而且是这是食品的啊，
0: 进到嘴里的东西
1: 对对
0: 更
1: 对，
0: 应该在意。
1: 对我妈，우리엄마는对食品的保质期그대로유통기한이되는거죠유통기한을非常在意，신경쓰신다。자두번째는요跟什么什么相近，뭐뭐와비슷하다，뭐뭐와가깝다。이가게의분위기는지난번에우리가 갔던 그 가게와 매우 비슷하다.
0: 这家店的风格跟咱们上次去的那家很相近。
1: 这家店的风格，风格가이때는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게의 风格, 风格가 사실은 사람한테도 쓰거든요.
0: 当然了，这个人是什么样的风格？
1: 什么样的风
0: 他
1: 格？
0: 做事的风格，
1: 对对对对对
0: 他的气质，
1: 스타일뭐이렇게얘기할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게도 风格라고 얘기합니다. 跟咱们上次去的우리가지난번에 갔던 나지아 그 집과 헌 샹진 비슷합니다. 그녀의 성격은 언니와 매우 비슷하다.
0: 他的性格跟他姐姐很相近。
1: 싱거 성격이죠. 跟她姐姐 그녀의 언니와 헌 샹진. 이두 옷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0: 这两件衣服看着相近，价格却差不少。
1: 对, 这两件衣服이옷두 벌이죠. 看着相近。 보기에는 샹진 비슷해 보이는데 칸저 샹진 가격 그런데 가격은 차러不少아 오,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7쪽의 신링지탕.
0: 有人懂你奇奇怪怪，有人陪你可可爱爱，太幸福了。太幸福了。有人懂你，又有人陪你。
1: 对对对对对。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最近发现，中国人好像对数字特别在意，是这样吗？
3: 确实挺讲究的，比如六代表顺利，八谐音发，九寓意长久，所以车牌号、手机号里带这些数字的都很受欢迎。
2: 原来是这样，那除了这些吉利数字，还有其他说法吗？
3: 还有二，叫好事成双，五也是，五代表五行，有多全的意思，所以是五谷丰登，五福临门。
2: 那有没有大家会避开的数字呢？
3: 最常见的是四，因为读音跟死相近。买房选楼层、选车牌号时。很多人会特意避开。
1: 怎么说이렇게말해요. 28쪽입니다. 숫자를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고 뜻대로 되길 바라요.
0: 挑数字的时候，很多人是图个顺心顺意。
1: 그렇습니다. 顺心顺意, 마음이 편하고 마음 또 뜻대로 되는 거 顺心顺意. 图 뭐뭐를 바라다. 어떤 숫자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0: 有些数字让人心里踏实，未必真有什么道理。
1: 그렇습니다. 未必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道理 그대로 요道理 그대로 어떠한 일리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별로 안 좋은 숫자는 사람들이 일부러 피해요.
0: 不太好的数字，大家会有意绕开。
1: 绕开는 사실은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피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0: 对对对，绕开就是避开的意思。
1: 앞에
0: 不经过它。
1: 不想遇到他，他就我就绕过去。绕过去或者绕路绕开都可以。 숫자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고 문화가 의미를 덧붙여 준 거예요.
0: 数字本身没什么意义。

0: 是文化给它添了意思。
1: 그렇습니다. 번션 그 숫자 자체죠. 没什么意义，特别的게없고요。文化给它添了意思，추가한 겁니다. 이런 숫자를 따지는 건 결국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거예요.
0: 讲究这些数字，说到底是想寻个心安。
1: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쉰거신안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다섯 가지 복이 집에 찾아오다. 온갖 복이 찾아오다.
0: 五福临门。
1: 우福临门. 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정말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니 冰箱门上贴的什么呀?
0: 啊，这个呀，是去旅游的时候买的冰箱贴，五福临门。五福
1: 是哪五福啊？
0: 让我来告诉你一下吧，原来是指长寿、富贵、康宁、好德、善终这五样，现在就是全部的福气，所有的福气都来的意思。
1: 哦，都来，都来，都来，五福给他，哇啦哇啦
0: 都
1: 哇
0: 来，
1: 啦哇啦，
0: 都来，
1: 都
0: 都
1: 来，都
0: 来。
1: 来，都来，좋습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냉장고,
0: 冰箱,
1: 붙이다.
0: 贴,
1: 냉장고, 자석.
0: 冰箱贴,
1: 복, 행운.
0: 福气.
1: 오늘 배운 내용은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3: Do you still do the work
4: with your hands? I do it
3: with my mouth. Listening to speaking.
4: All in one.
3: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不是滋味的胜利. 不是滋味就是很不舒服咯.
0: 不是滋味,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한. 말하기가 어떨 때는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좀 확장되면은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말하기 힘든.
1: 说得很好. 네, 解释得很清楚.
0: 그렇습니다. 말하기 불편한 어떤 그런 느낌. 아,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1: 对,对,对.
0: 뭐, 不是滋味的胜利, 胜利 승리죠.
1: 对.
0: 뭔가 찜찜한 승리를 얘기할 때 不是滋味的胜利. 胜利 本身就好事是好事应该开心才对对但是不是滋味的胜利这里面估计有故事就对没错有故事不一定很开心对吧对再来보겠습니다 기본 느낌
1: 滋味
0: 승리하다
1: 胜利
0: 소송
1: 官司
0: 이기다
1: 赢
0: 돈을 따다.
1: 잉钱.
0: 아, 이기다, 그러니까 잉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잉钱 하면 돈을 이기다가 아니라 이제 돈을 따다. 아, 잉钱, 경기에서 이기다.
1: 잉球.
0: 잉球, 그대로 경기에서 이기다. 허탈하다, 공허하다.
1: 콩라오라오.
0: 네, 콩라오라오. 콩루어루어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1: 字面上的发音是콩落落但是 一定要注意一个问题，就是这个词的本身是方言啊，方言。本来是从方言来的，对对对。所以它方言里的发音是空唠唠，空唠唠，空唠唠，还有人说空唠唠，空唠唠。所以这个本来的发音是唠唠，所以我们应该尊重它本来的发音。所以我觉得空落落也可以，但是空唠唠，可能更有味道。哦哦哦。
0: 원래 방언이었기 때문에 콩로로라고 하는 글자 원래 발음보다는 들어올 때 방언으로 들어올 때 발음이 콩라오라오에 가깝기 때문에 선생님은 콩라오라오가 훨씬 더 낫지 않겠나요?
1: 没错,而且是北方方言。北方方言嘛。
0: 그렇습니다. 아무튼 허탈하다, 공허하다, 콩라오라오, 콩로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
1: 说不上。
0: 이렇게 뭐뭐뭐뭐 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说不上. 소송하다, 소송을 걸다.
1: 打官司.
0: 그대로 이게 소송을 걸다. 나누다, 가르다.
1: 分.
0: 승부, 승패.
1: 输赢.
0: 输赢. 赢 이기다, 输 지다. 그래서 승패, 输赢. 견디기 힘들다, 괴롭다.
1: 不好受.
0: 에이, 不好受. 에너지, 기력.
1: 精力.
0: 精力. 인정, 개인적인 정.
1: 人情
0: 그대로 인정 인간미 인정 그대로 人情 시간 돈 물자 등을 쏟아붓다 들이다
1: 따진去
0: 후련하다 통쾌하다
1: 통快
0: 법정 法庭 그대로 법정 그대로 法庭 남다 남기다
1: 留下
0: 대다수 대부분
1: 多半
0: 고단하다 지치다
1: 疲惫
0: 아쉽다 유감이다
1: 遗憾
0: 고소하다
1: 起诉
0: 고소할 거야 起诉 괴롭다
1: 难受
0: 녹이다 사기다
1: 消化
0: 감정을 정리하다
1: 消化情绪
0: 스트레스를 사기다
1: 消化压力
0: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官司不是赢了吗？怎么看你一点都高兴不起来？是赢了，可我心里空落落的，说不上为什么，就是觉得不是滋味。我懂，打官司这种事，表面上分输赢。 其实两边谁都不好受。是啊，时间、精力、人情全都搭进去了，说是赢了，可是心里一点也不痛快。所以说，法庭上很少有真正的赢家，
3: 留下的多半是疲惫和遗憾。早知道是这样，我可能就不会起诉了。哎，这种难受只能自己慢慢消化。
0: 소송 이긴 거 아니야? 어째 하나도 기뻐 보이질 않네?
4: 官司不是赢了吗? 怎么看你一点都高兴不起来?
0: 그러니까요. 관스 그대로 이제 소송이 되는데요. 관스不是赢了吗? 어? 이기지 않았어? 그러면 인가요? 카신 카신?
4: 와, 我赢了!
0: 赢了怎么看你一点都高兴不起来呀? 高兴不起来, 기뻐할 수가 없 그러니까 기뻐 보이지 않는다. 怎么看你一点都조금도 高兴不起来呀? 조금도 기뻐하지 않네.

0: 표면적으로는 승패가 나뉘지만 사실 양쪽 다 편치가 않아요.
1: 我懂, 打官司这种事儿，表面上分输赢，其实两边谁都不好受。
0: 我懂。예, 다 관세 저종 시칭, 이러한 소송이죠. 이런 일들은 表面上 겉으로는 펀 输赢 나뉘어집니다. 펀 나뉘어지죠. 무엇을? 输赢 이기고 지는 승패가 확실하게 나눠지지만 其实两边 양쪽 다 谁都不好受. 견디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좀 뭔가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다 편치가 않아요. 맞아. 시간, 에너지, 인간관계까지 다 쏟아부었으니 이겼다고는 해도 전혀 후련하지가 않아.
1: 是啊，时间、精力、人情全都搭进去了，说是赢了，可是心里呀，一点儿也不痛快。
0: 그러니까요. 是啊，그래 맞아. 시간, 시간, 精力, 에너지, 人情, 인간관계죠. 그런 인정, 全都 따진출러 다 쏟아부었어요. 거기다 녹여낸 거죠. 따진출러 쇼시잉러 이겼다고는 하지만 可是心里 마음은 이디얼 예 부통快 조금 더 부통快 후련하지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진정한 승자는 드물고 남는 건 대부분 고달픔과 아쉬움뿐이야.
1: 所以说，法庭上很少有真正的赢家，留下的多半是疲惫和遗憾。
0: 그래서 말하는데 法庭上 법정에서는 很少 적습니다. 요 真正的 赢家 진정한 승리자죠. 진정한 승리자는 승자는 드뭅니다. 很少 드물어요. 留下的 남긴 것은 多半是 대부분 疲惫 고달픔 피로함 피로감 遗憾 아쉬움이야. 진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소송하지 않았을 거야.
1: 早知道是这样，我可能就不会起诉了。
0: 그러니까요. 早知道是这样,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알았다면, 我可能就不会 않았을 것이다. 起诉, 기소, 즉 그러니까 여기서 고소죠. 고소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괴로움은 혼자 천천히 삭히는 수밖에 없겠지?
1: 아, 这种难受啊，只能自己慢慢消化。
0: 时间, 过了一定的时间就会好一点。
1: 对，
0: 对吧？
1: 而且最后这句话说得很好，
0: 对，
1: 慢慢消化。
0: 慢慢消化，慢慢消化。这种难受啊，이런 괴로움이죠. 只能自己스스로 직접 혼자서 慢慢消化소화하다.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삭히는 방법밖에 없게. 친한 친구가 잘 지내지 못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가 않다.
1: 看到老朋友过得不好，我心里挺不是滋味的。
0: 看到 보니까. 누구를? 무엇을? 러朋友, 친한 친구가 过得不好,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 보통 이제 이렇게 러朋友 过得不好, 还是 经济上的问题. 对吧?
1: 大部分，
0: 大部分.
1: 或者是子女，
0: 子女, 对, 子女, 家里有事, 对吧? 我心里挺不是滋味的,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마음이 그렇다고 남의 일이라고 남의 일인데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습니다. 不是滋味. 모임 때마다 너희들이 내가 계산하지 못하게 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네.
1: 每次聚会，你们都不让我请客，我心里很不是滋味。
0: 我很高兴.
1: 哎，不会的，
0: 对，其
1: 太
0: 实
1: 多了也
0: 对
1: 不
0: 太多
1: 行
0: 了不行
1: 啊！
0: 啊，
1: 太，我们都是善良人嘛，是
0: 对。
1: 吧？
0: 每次聚会，매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你们都不让我请客，나한테 계산을 못하게 하니 我心里很不是滋味啊，마음이 편치 않네. 但是想开一点，其实 AA 制更舒服，
1: 其实 AA 制最舒服。
0: 最舒服。
1: 又不贵，对不对？钱又不多，然后大家玩的时候很自在，
0: 对不对？
1: 不会
0: 自
1: 觉
0: 在。
1: 得欠了谁。
0: 对，没错，没错。누구든 다른 사람이 뒤에서 자기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1: 谁听到别人背后议论自己，心里都不是滋味。
0: 没错，谁听到别人背后议论，이 표현도 자주 쓰여지는 표현인데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아, 저 친구 말이야. 이러면서 단점

0: 얘기할 때 "背后 이론 자기 심리도 不是 滋味." 아, 마음이 불편해요. 두 번째, 따진취 시간, 돈, 물자 등을 쏟아붓다 들이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시간이 전부 들어가 버렸다.
1: 为了这个项目，周末的时间全搭进去了。
0: 아, 为了这个项目, 이 프로젝트 때문에 위해서 周末时间 그대로 주말 시간이 全搭进去了, 다 녹여냈다. 그는 주식 투자에 노후자금까지 다 쏟아부었다.
1: 他炒股连养老钱都搭进去了。
0: 아, 위험. 위험.
1: 这个养老钱可不能搭进去呀。
0: 炒股, 주식 투자죠. 连 양老钱, 그 노후자금이죠. 또 따진취了. 원래는 간단히 반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오후 시간을 다 써버렸다.
1: 本来只想简单做点饭，结果把整个下午都搭进去了。
0: 원래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냥 이제 요리 조금 하려고 오후 시간 내내 또 다진취了. 다 써버렸다. 35쪽입니다. 心灵鸡汤.
1: 世界会向那些有目标和远见的人让路。哎呦，
0: 让路, 길을 내준다.
1: 真好，这句话说的，因为最近 AI 时代，知识没有以
0: 哦，
1: 前那么重要了，反而
0: 是，对，
1: 目标和远见更重要
0: 很重
1: 了。
0: 要，很重要。找到一个好的方向最重
1: 对
0: 要。
1: 对对
0: 对，没
1: 对对。对
0: 错。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官司不是赢了吗？怎么看你一点都高兴不起来？
3: 是赢了，可我心里空落落的，说不上为什么，就是觉得不是滋味。
2: 我懂，打官司这种事，表面上分输赢，其实两边谁都不好受。
3: 是啊，时间、精力、人情全都搭进去了，说是赢了，可是心里一点也不痛快。
2: 所以说，法庭上很少有真正的赢家，留下的多半是疲惫和遗憾。
3: 早知道是这样，我可能就不会起诉了。哎，这种难受只能自己慢慢消化。
0: 怎么说，이렇게 말해요. 36쪽입니다.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 기쁘지가 않아.
1: 结果是达成了，但高兴不起来。
0: 다成了,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던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도달한 겁니다. 다成了,但是高兴不起来. 이제 흥이 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쏟아부으면 오히려 만족감이 줄어들어.
1: 付出太多，满足感反而会变少。
0: 太累了,所以 만족감, 만족감이 会变少啊, 줄어듭니다. 이게 최선의 결과라는 건 알지만 어째서인지 도무지 기쁘지가 않아.
1: 明明知道这是最好的结果，却怎么也高兴不起来。
0: 뭔가 아쉬운 거죠. 不是滋味. 明明知道,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这是最好的结果, 최선의 결과죠. 怎么也高兴不起来. 어떤 감정들은 오직 시간만이 천천히 옅어지게 할수 있어.
1: 有些感受只能靠时间慢慢冲淡。
0: 그렇죠. 靠时间, 시간만이, 시간에 기대야 되죠. 만만, 冲淡. 소송은 이겼지만 기분을 망쳤으니 이것도 유감이라고 할수 있겠네.
1: 赢了官司，输了心情，这算不算也是一种遗憾？
0: 赢了 官司, 그대로 이제 소송은 이겼지만 输了 心情, 기분은 망쳤어요. 这算不算也是一种遗憾, 아쉬움이라고 할수 있겠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알아,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아?
1: 我懂。
0: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여지는.
1: 아, 特别特别常用，大家一定要学会哦。
0: 내가 알았다라는 거에서 더 넘어서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거.
1: 没错，所以这个懂不是简单的懂，是理解。
0: 내가 아는 건 당연한 거고 너의 마음까지 다 알아. 我懂。这个月压力真大呀。
1: 哎呀。 我懂，工资刚到账，咻，就没了。
0: 是啊。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아, 今天是学心理学吗? 别提前,活在明天.
0: 그러니까요.
1: 别提前.
0: 비에 하지 마세요. 提前 앞당기다. 그러니까 앞당기지 마세요. 活 살다. 언제? 活在明天. 내일 살 것을, 그러니까 즉 내일을 앞당겨 살지 말라는 얘기죠.
1: 不要担心未来的意思。对，没错，就今天好好过。今天更重要。今天更重要。对。哦，为了明天不要错过今天喽。对，按你说的对啊，错过今天了。对，那都是遗憾嘛。很遗憾。明天还没来，但是今天已经过去了。那明天怎么办？明天也是。明天也是今天。对，明天也是今天。所以这样的话一直没有好日子，一直错过啊。
0: 白活了，白活了，对。所以这个我们别提前活在明天了。세단어 보겠습니다. 앞당기다.
1: 提前.
0: 提前 살다.
1: 活.
0: 活. 평생 배우다.
1: 活到老学到老.
0: 아, 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活到老学到老. 힘겹게 산다.
1: 活得累.
0: 活得累. 活 살다고 레이 힘들다. 그래서 힘겹게 산다. 活다 레이 즐겁게 산다.
1: 活得开心。活得开心。
0: 요리 음식.
1: 菜.
0: 菜. 차갑다 서늘하다 식다.
1: 凉.
0: 凉. 이 凉도 차갑다도 되고요. 언뇌죠. 烦恼. 쓸데없이 괴롭히다 들볶다.
1: 折腾.
0: 折腾. 折腾. 谁折腾你啊? 折腾. 알아차리다 깨닫다.
1: 发现.
0: 发现. 어, 알아버렸어요. 스트레스.
1: 压力.
0: 压力. 낭비하다.
1: 浪费.
0: 浪费. 시간.
1: 时光.
0: 时光. 순조롭다.
1: 顺.
0: 顺. 어쩌면 아마도.
1: 说不定.
0: 说不定. 따라가다 쫓아가다.
1: 跟着.
0: 跟着.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菜都快凉了，你怎么一直走神？在想什么呢？哎，脑子里一直在转明天要处理的那一大堆事。转也得明天办，今天就放了它吧。你今天愁眉苦脸的，明天就能顺利了？好像也不能。 那就别用明天的烦恼来折腾今天的自己，该吃吃，该休息休息。你这么一说，我才发现，我一直在用明天的压力浪费今天的好时光。这就对了嘛。再说，今天过顺了，明天说不定也跟着顺了呢。
0: 음식 다 식어가는데 왜 계속 넋놓고 있어? 무슨 생각해?
1: 菜都快凉了，你怎么一直走神儿？在想什么呢？
0: 그러니까요. 菜都快凉了，快什么了？ 이것도 이제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중에 하나죠. 곧 뭐뭐가 된다. 량 여기서는 이제 식다죠. 그래서 차이 음식이
1: 快凉了。这个常用啊。对，在家里也是，叫家人来吃饭，快来快来，菜快凉了。
0: 그렇죠. 음식은 除非是那种一些凉菜之外，应该热一点，热菜才有味道，热菜好吃。그러니까 이제 차에 떠凉了 이런 말도 많이 쓰지만, 趁热吃。哦，大菜得猛，大菜得猛。啊，对对。啊，요거거의식당에서아니면집에서도没错，嗯，听起来很温暖的一句话。吃吃吃吃，趁热吃，嗯，凉了不好吃，嗯，그러니까菜都快凉了。 你怎么一直走神儿?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얼화로 走神儿. 에이, 왜 딴 생각하고 있어? 계속 딴 생각만 해. 走神儿. 在想什么呢? 무슨 생각해? 오. 에이, 내일 머릿속에 내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이 계속 맴돌아서.
1: 에이, 脑子里一直在转明

0: 天要处理的那一大堆事。
1: 그러니까 脑子里 머릿속에 뭐가 있죠? 一直 계속해서 在转 빙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在转 뭐? 明天要处理的 내일 처리해야 될 不是一件事情 一大堆事
0: 像山一样，一堆。
1: 내일 처리될 일이 많은 거예요.
0: 嗯，小
1: 그래서
0: 山，小山。
1: 要处理的那一大堆事，그 수많은 일들 생각나. 맴돌아도 내일 해야 하니까 오늘은 그냥 놔둬.
0: 转也得明天办，今天就放了他吧。
1: 그러니까요. 转막 빙빙빙 돌아요. 그 처리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맴돕니다. 转 예때 아무리 맴돌아도 때 해야 됩니다. 明天办. 내일 처리해야 될, 今天就放了他吧. 오늘은 그냥 놔줘. 그냥 편안하게, 放了他吧. 오늘 울상 짓고 있으면 내일 일이 잘 풀리니?
0: 你今天愁眉苦脸的。 明天就能顺利了。
1: 그러니까요. 이 愁眉苦脸, 에이, 우거지상하고 왜 그래? 이렇게 인상 쓴다고 되니? 今天愁眉苦脸的. 明天就能顺利了. 그렇다고 내일 순조롭게 일이 술술 잘 풀려? 아, 不一定, 어? 그쵸? 明天就能顺利了? 그럴 순 없겠지.
0: 好像也不能，
1: 好像也不能.
0: 根本就不能。
1: 그러니까요. 뭔가 일을 할 때, 에이, 不要 愁眉苦脸
0: 对。
1: 了. 明天的事,就明天要
0: 明天
1: 做。
0: 处理，
1: 哎，如果明天做不完，有后天呢。
0: 洪老师很乐观。
1: 有后天呢。以前我也不是这样，
0: 嗯，
1: 但是这几年，哎。不要，
0: 我们都想通了，
1: 不要太勉强自
0: 嗯，我们
1: 己。
0: 都活明白了，
1: 对对对，今天做不完就有明天，
0: 嗯，
1: 明天做不
0: 有
1: 完
0: 后天。
1: 有后天，后天做不完有周末。
0: 对，春天做不完，还有夏天，
1: 今年做不完还
0: 还有
1: 有明
0: 明年。
1: 年，所以不要着急哟。
0: 对，
1: 嗯，对。그럼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너를 괴롭히지 마. 먹을 땐 먹고 쉴땐 쉬어.
0: 那就别用明天的烦恼折腾今天的自己，该吃吃，该休息休息。
1: 그러니까요. 나就别用明天的烦恼，내일 고민해야 될 그러한 고민거리로 나의 折腾 괴롭히지 마. 누구를? 今天的自己. 오늘의 너를 괴롭히지 마. 该吃吃 먹을 땐 먹고. 该休息休息，쉴땐 쉬고. 그래서 该什么该什么죠？该吃吃，该休息休息，먹을땐 먹고, 쉴땐 쉬고. 그러네. 내가 계속 내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의 좋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네.
0: 你这么一说，我才发现，我一直在用明天的压力浪费今天的好时光。
1: 当然，今天更重要，
0: 哦，
1: 现在最重要，
0: 对对对，
1: 对，是吧？
0: 嗯。
1: 你这么一说，你가이렇게말을하니까그러네，我才发现，이제才알겠네。我一直在用明天的压力，나는계속해서用明天的压力，내일의그러한스트레스를써서그걸이용해서그거로인해서浪费今天的好时光，오늘의이런소중한시간들을낭비하고있었어요。浪费今天的好时光，바로그거야。게다가오늘 잘 보내면 내일 어쩌면 덩달아서 잘 풀지도 모르잖아?
0: 这就对了嘛！再说，今天过顺了，明天说不定也跟着顺了呢。
1: 当然，当然，当
0: 啊，这个
1: 然，当然，
0: 是心情的力量。
1: 没错，这就对了嘛。맞아，그런마음좋아，这就对了嘛。이 표현도 일반적인 회화에서 엄청 많이 쓰여지는 표현.
0: 特别常用，这就对了，这就对了。
1: 这就对了吗？
0: 嗯。
1: 맞아, 맞아. 그런 생각 좋아. 这就对了吗？맞아, 맞아, 맞아. 再说거기다가今天过顺了，오늘만약에잘 보내면 明天说不定，내일어쩌면说不定跟着顺了。
0: 对啊，自然就顺了。
1: 对对对，
0: 嗯，
1: 今天顺了，心情开心，那就
0: 嗯，
1: 明天更开心了。
0: 对，更有能量。
1: 对，我高兴才能够做得好，
0: 嗯，
1: 我不开心那就做得
0: 对，
1: 一般般，一般
0: 是，
1: 般
0: 本来
1: 啊。
0: 就觉得好像，哎呀，很难呐，很容易失败呀，那就更容易失败。
1: 对，没错，没错。자, 해설 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折腾, 쓸데없이 괴롭히다, 들볶다, 쓸데없이 일을 이리저리 버리거나 부산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만 번거롭게 하고 이렇게 하자.
0: 别折腾了，就这么定下来吧。
1: 그러니까 别折腾了。

0: 그렇게.
1: 对，一般的情况下用两个的也很多，就像我们课文里那样。
0: 그러니까요. 该吃吃，该休息休
1: 该
0: 息。
1: AA，该 BB。
0: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먹을 땐 먹고 잘땐 자, 일 생각하지 말고.
1: 周末该吃吃，该睡睡，别总想着工作。
0: 그러니까요. 该吃吃，먹을땐먹고，该睡睡，잘땐자고。别总想，계속생각하지마。别总想着工作。잘못된 게 있으면 꼭 짚어줘.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쉬워.
1: 有错误该说说，不然容易出问题。
0: 그러니까요. 요错误, 잘못된 게 있다면 该说说, 말을 해줘요. 不然, 아니면 容易出问题, 쉽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시험 전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복습할 건 복습하고 잘 때는 자면서 컨디션 조절 잘해야 돼.
1: 考前别太紧张，该复习复习，该睡睡，调整好状态。
0: 考前, 시험 보기 전이죠. 别太紧张, 너무 긴장하지 말고, 该复习就复习，该睡就睡. 그래서 복습할 건 복습하고, 复习, 잘 땐 자고, 睡，调整好状态, 状态 컨디션이죠.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해. 43쪽입니다. 신링지탕.
1: 人生的成功不过是在紧要处多一份坚持。
0: 오, 对, 没错. 人生的成功, 인생에서의 소위 말하는 그런 성공은 不过是 뭐뭐하는데 있습니다. 在紧要处, 결정적인 그런 순간, 중요한 순간에 또一份坚持, 그 순간에 조금 더 버티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菜都快凉了，你怎么一直走神？
3: 在想什么呢？哎，脑子里一直在转明天要处理的那一大堆事。转也得明天办，今天就放了它吧。你今天愁眉苦脸的，明天就能顺利了？好像也不能。那就别用明天的烦恼来折腾今天的自己，该吃吃，该休息休息。
2: 你这么一说，我才发现，我一直在用明天的压力浪费今天的好时光。这就对了嘛。再说，今天过顺了，明天说不定也跟着顺了呢。这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44쪽입니다. 걱정했던 많은 일들이 나중에 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던 것이었어.
1: 很多操心的事儿，后来发现。 根本没必要操那个心.
0: 그렇습니다.
1: 其实大多数的事都是这样.是是是，很多操心的事，操心
0: 걱정하다죠. 后来发现, 나중에 보면은 根本没必要, 전혀 뭐뭐할 필요가 없었어요. 操那个心,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괜히 스스로 겁먹을 필요 없어.
1: 事情还没发生，犯不上自己吓自己.
0: 이런 경우도 많죠. 事情 일이 하이메이파성,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펀부상, 그럴 필요 없어요. 쯔지샤, 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놀라게 해야 되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사람이 정말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야.
1: 人真正能把握住的只有当下这一刻.
0: 그러니까요. 真正, 진정으로 把握住的, 팍 잡을 수 있는 거, 붙잡을 수 있는 거, 只有当下, 지금 현재죠. 这一刻, 마음을 현재에 두어야 비로소 차분해져.
1: 把心思放在现在，心才能静下来。
0: 당연, 把心思, 마음이죠. 放在现在, 지금에 두어야지 心, 마음이 才能静下来, 차분해집니다. 오늘을 성실히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1: 今天过得踏实比什么都重要。
0: 过得踏实, 성실하게, 안정적으로, 今天过得踏实, 比什么都重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공연한 걱정을 하다.
1: 杞人忧天.
0: 杞人忧天. 옛날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면 걱정을 해야죠.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주말의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부모님을 위한 노래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노래인데요. 자, 일요일 첫 곡은 이탈리아 가수 디지아노 페로의 2022년 노래 La Prima Festa del Papa, 아빠의 첫 파티입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 아빠가 된 기쁨을 표현한 이 노래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시작하겠습니다.

0: 자녀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로 골랐습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클라보의 1956년 노래 비앙 발세 아벡 바빠, 아빠와 함께 왈츠를, 계속해서 클로드 프랑스와의 1974년 샹송 르 텔레폰 플레어, 전화가 울고 있다, 이 노래까지 두 곡 보내드립니다.
1: 비앙 mon poussin, bien valser avec papa.

이탈리아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디제노 페로우의 La Prima Festa del Papa, 아빠의 첫 파티.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 명 플레이리스트 아버지를 위한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른과 아이의 목소리가 나오는 두 곡이었죠. 옛날 샹송 특유의 대화가 포함된 노래였지만 굉장히 대비되는 두 곡이었습니다. 자, 먼저 들으셨던 앙드레 클라보의 Bien valse avec papa, 아빠와 함께 왈츠를. 아이의 웃음소리 때문에 더 놀라게 되는 그런 곡이었죠. 자, 이어진 노래는 마이 웨이의 원곡 꼼다비 뛰드로 유명한 클로드 프랑스와의 노래 Le téléphone flair, 전화가 울고 있다였습니다. 눈물의 전화라는 제목으로 많이 소개가 됐던 노래였죠.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 아이는 이 전화한 사람이 아버지인지 모르고 해맑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전화 끝에 Au revoir, monsieur. 안녕 아저씨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남자는 Au revoir, petit. 안녕 꼬마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슬픈 노래였습니다.

맨 플레이리스트 아버지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여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팝스타 린다 론스테드의 곡인데요. 린다라는 스페인어 이름에서 그녀가 멕시코 혈통이라는 게 드러나죠. 린다 론스테드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 1987년에 Canciones de mi padre, 내 아버지의 노래들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음악적으로 큰 성취를 이뤄냈고요. 그래미 베스트 멕시칸 아메리칸 앨범상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은 음반이었습니다. 이 앨범에서 1930년대 멕시코 노래를 재해석한 Por un amor, 사랑을 위해서 린다 론스테드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아버지 네킹 콜의 뒤를 이어서 특유의 따뜻한 음색으로 노래했던 나탈리 콜의 노래입니다. 아버지 네킹 콜처럼 나탈리 콜도 스페인어 노래로 지어진 앨범 콜 깐타 에스파뇰, 콜이 스페인어로 노래하다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에서 멕시코 노래 Cuando vuelva a tu lado, 당신 곁으로 돌아갈 때 준비했습니다. 스탠다드 넘버 What a difference a day made와 같은 멜로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보사노바의 신이죠. 조앙 질베르토의 딸 베벨 질베르토가 아버지 조앙 질베르토에게 헌정한 앨범 조앙에서 보세 에에우, 당신과 나, 이 노래까지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부른 노래 세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른 그런 노래들이었죠. 제일 먼저 들으신 곡 린다 론스테드의 Por un amor,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 곡 나탈리 콜의 Cuando vuelva a tu lado, 당신 곁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끝으로 들으신 곡 베벨 주베르토의 Bolse e eu, 당신과 나였습니다. 새음향 플레이리스트 아버지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캣 스티븐스의 1970년 곡 Father and Son입니다. 아들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제 자신의 운명을 찾아 떠나는 아들의 가슴 아픈 대화를 그린 노래인데요. 캣 스티븐스는 아버지 대사는 더 깊은 음역으로, 아들 부분은 더 높은 음역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 딸 룰루를 위해서 만든 2002년 곡 Father and Daughter입니다. 후렴구에는 룰루의 오빠, 에이드리언의 흥얼거리는 하모니까지 녹음했는데요. 이폴 사이먼의 자녀 사랑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두곡 들려드립니다.

캣 스티븐스의 Father and Son, 예진곡 폴 사이먼의 Father and Daughter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에 관한 팝송이네요. 세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에 자주 선곡되는 라디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죠. 먼저 포렌카의 1974년 노래 파파 들으시고요. 두 번째 곡은 R&B 싱어 루더 반드루스의 2003년 노래 Dance with my father. 끝으로 에릭 클랩턴의 1998년 곡 My Father's Eyes까지 세곡 전해드립니다.

아버지를 위한 노래 팝송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포렌카의 파파, 루서 반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에릭 클랩튼의 My Father's Eyes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아버지를 위한 노래는 아프리카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알제리 베르베르족의 민요인 이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린 이들의 노래인데요. 아바바 이노바, 나의 아버지. 이디르와 여가수 밀라가 함께 부른 듀엣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우간다 가수 제프리 오리에마의 Spirit of My Father까지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새 음악이 전한 노래는 베냉 출신의 안젤리키 조가 부르는 Les Enfants Perdus, 길 잃은 아이들입니다. 2002년 앨범 Black Ivory Soul 수록곡이죠. 아프리카 음악 전통을 복원하고 현대의 음악으로 계승하는 그녀답게 이 앨범에선 브라질 퍼커션 중심의 리듬을 도입하고 있죠. 공동체적인 리듬, 집단적인 호흡을 강조하는 사운드 위에 아프리카 어린이의 권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앨범 발표 같은 해 안젤리키 조 유니세프 친선대사로도 임명이 됐고요.

후 아프리카 전역을 방문하면서 어린이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나라 베냉에 또 바통과 재단을 설립해서 소외된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들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이 우리 등을 떠밀 때조차 그들은 그 자리에 있죠. 다른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볼 때 그들은 한결같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를 보고 있죠. 그들은 말에 서툴러요. 어딜 가도 누구나 넘쳐나게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그들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그 아이들은 언제나 추위에 시달립니다. 바깥 세상에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모질게 겁박하는데도요. 우리가 어쩌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스쳤을 뿐인데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누가 길 잃은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 가까이 다가갈까요? 누가 길 잃은 아이들의 하늘에 색을 입혀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줄까요? 누가 그 아이들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0: Cet enfant couvait dans sa tête un poète, un grand érudit.
1: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Yves Dudey가 부르는 L'enfant poète, 어린이 시인입니다. Yves Dudey의 1993년 앨범 Ligne de Vie, 생명선 수록곡이죠. 어린이를 위한 노래 가운데 한 곡입니다. 어른의 통제 때문에 어린이가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폐단을 진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상상력을 획일화 교육으로 희석하면서 사라지는 그 예술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짧은 곡 안에서 이 획일화된 대중주의, 상업주의가 예술을 억압하는 이후의 이야기까지 아우르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On avait perdu la scène et rompu le charme secret. Le chanteur bien longtemps encore chantera sans savoir. 그 아이의 머릿속엔 시인과 학자가 살았다. 그 아이는 몰래 시를 쓰다가 어느 날 그만두었다. 아이의 부모, 교회, 학교 선생들이 그 아이에게 야금야금 세상을 가르쳤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쳤으나 정작 자신을 이해하는 법, 자기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했다. 자신의 길을 정하려고 애쓸수록 아이는 더 헤맸다. 그 길은 그의 손바닥 안에 활짝 펼쳐져 있었는데 어쨌거나 아이는 자라났고 잘하면 아주 오래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예술가는 다정함을 소재로 진실한 노래들을 지었다. 모두가 줄곧 흥얼거렸으나 어느 날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섰고 TV 화면 속에서 그의 재능, 보헤미안적인 면모, 사랑과 자유까지 거짓으로 꾸며냈다. 그의 꿈마저 TV에 연결된 튜브에 밀어넣다가 그만 꿈이 터져버렸고 그 신비한 마력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노래하겠지만 사람들이 그의 옛 노래에 전처럼 크게 박수치지 않는 이유는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상상의 세계가 말을 걸어올 때 그 속삭임에는 우리의 미래도 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묵살하고 그 원천을 말려버린다면 분노가 싹트고 모든 희망이 시들 것이다. 긴 겨울 동안 꽃을 품고 기다리던 새싹들도 말라 죽을 것이다. 자유는 영혼과 정신 속에서 쉼 없이 자라난다. 그 열매를 따려면 수백 년의 다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린이가 시인이 된다면 그는 다 익은 열매,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바닥나지 않을 영원한 열매를 이미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다.

0: Pour les enfants du monde entier qui n'ont plus rien à espérer, je voudrais faire une prière.
1: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어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두데이가 부르는 Pour les enfants du monde entier,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입니다.
0: Vers la mort et le paradis que des adultes avaient promis.
1: 더는 아무 기대도 하지 못하게 된 내가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구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청합니다. 지금 세계는 집을 잃은 아이에게 우리 역시 속한 미래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나의 눈에 사라지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가벼운 마음으로 죽음을 향해, 천국을 향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약속했던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뢰밭 위를 뛰어다닌다면 미래의 모차르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 가능한 행복이라면 그건 어떤 지옥을 삼키고 일어난 세상인가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암흑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더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어떤 유언이, 어떤 복음이, 어떤 맹목적인 또는 어리석은 손길이 그 순수함을 짓밟을 수 있나요? 그 많은 눈물과 고통을 낳을 수 있나요? 두려움, 증오, 폭력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길에는 비참과 철조망으로 가득합니다. 아이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독재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때론 눈물을 흘릴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젠 울음소리만 낼 수 있게 된 목소리로 지구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청합니다. 수면제를 삼키고 두 눈 부릅뜬 채 잠든 동안만이라도 당신들 심장 속 아이의 영혼이 요술을 부리게 해 주십시오. 다만 몇 초라도 좋으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하느님과 크리스마스의 이름으로 휴전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참극을 멈추고 마음속 증오와 무자비를 영원히 가라앉히십시오. 나는 권세의 그림자조차 갖지 못했으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하니 지금 부르는 이 노래는 인생에 바치는 찬가입니다. 게토에서, 빈민굴에서, 유배된 한 세기의 중심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여러 목소리가 솟아오릅니다. 그 소리에 모두 하나 되어 일어섭니다. 당신들의 권세라면 국경도 능히 막겠죠. 항구와 강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래는 제 힘으로 걸어 다닙니다. 그 노래를 걸어 잠근 마음속에서 익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엄마들입니다. 그 노래를 아이들이 다시 세상에 불러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의 하늘 아래서 일제히 만개할 날이 올 겁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Yves Dutheil가 부릅니다. Pour l'amour d'un enfant,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입니다. Un goût de miel quand l'amour au point du jour. 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멈춰주세요. 무기를 써야 한다면 한 방울의 눈물만 허용해 주세요. 봐요. 그것만으로도 간밤에 슬픔이 가라앉았잖아요.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행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잖아요. 모험은 상처를 남겼지만 꿀맛이 나지 않나요? 동이 트면 사랑이 날개를 펼치자 천국에 한 귀퉁이가 우리 것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우리를 떠나 낙원으로 갔어요. 그들이 떠나고 남은 정막이 이 밤을 짙게 채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둥지를 틀었어요. 친구들이 우리를 떠나 다른 삶의 차원으로 갔어요.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겠죠? 하지만 우리의 희망 속 어딘가에 그들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 속에 둥지를 틀었으니까요. 우리의 꿈속 어딘가에도 그들이 있을 거예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레나토 제로가 부르는 안케 베르데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발표곡이자 리메이크인데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바티스티가 1971년에 발표한 곡을 레나토 제로가 재해석했죠. 노랫말은 모골이 썼고요.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세상의 모든 당신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바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여전히 밤이 깊은데 벌써 커피를 내리는 당신을 위해서 등 뒤에 거울을 볼 겨를 없이 옷을 입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후 교회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며 이젠 너무 멀어진 세상을 떠올리는 당신을 위해서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당신을 위해서 추위에 떨며 거리에서 잠든 사람 옆에 돈을 놓아준 후 비로소 집을 향하는 당신을 위해서 사랑의 쓸모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분의 사랑을 더 얹어주는 당신을 위해서 아침이 되면 아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학교에 데려다준 후 일터로 가는 당신을 위해서 한 번의 실수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당신을 위해서 한 남자를 바라본 것만으로 전율하며 후회 속에 사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죽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갖지 못한 것까지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런저런 많은 이유로 나는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제라면 바람에 맡겼을 생각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러면서도 바람 속에 흘린 내 생각을 듣는다면 그래요라고 답해줄 이름 없는 이들에게도 가닿고 싶습니다.

서유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레나토 제로가 부르는 L'impossibile vivere, 불가능한 삶입니다.

0: 말해.
1: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생에서 약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한순간 빛을 발할지라도 이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갈 거야. 이길 수 없는 게임 같은 삶에 묶여 있지만 난 아직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서 돌아간다. 살아야지, 살아야 해. 산다는 거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 살아야지, 살아야 해. 살기 힘든 발코니에서도 끝내 자라나는 나무를 보면 모든 게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승리는 언제나 약삭빠른 사람의 것이라 속단하지 마. 그런 어리석음이 널 삼켜버리게 놔두지 마. 역사가 지워버린 얼굴을, 이름을 떠올려봐. 살아야지, 살아야 해. 자신을 헤아리고 전과 다른 네가 되는 거야.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살아야지, 살아야 해. 나에게 약속하는 거야. 살겠다고, 살아내겠다고. 심장 같은 건 미치든 말든 내버려둬. 살다 보면은 마침내 강렬한 떨림을 너의 내면에서 발견할 거야. 살아야지, 살아야 해. 나에게 약속하는 거야. 살겠다고, 살아내겠다고.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내겠다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입니다. 앙리 살바도르가 1958년에 발표한 곡으로 이 세상의 어머니에게 바친 찬가입니다. 리메이크인데요. 이탈리아의 마리노 마리니가 1957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발표한 곡 La più bella del mondo,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원곡입니다. 프랑스어 가사로 옮기면서 앙리 살바도르는 여자를 마멍, 엄마로 바꿨네요. 낭독하겠습니다. De tes beaux cheveux blancs, tu es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누구도 당신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 당신이 날 가지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품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광경도 어머니, 당신의 희끗희끗한 머리만큼 아름다울 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Le voyage dans le bonheur, 행복으로 떠난 여행입니다. 살바도르의 2003년 앨범 Ma chère et tendre, 내 사랑스럽고 다정한 수록곡인데요.

싸면 내가 걸어온 길을 확인하길. 별들이 피어나는 꽃다발 같은 길, 일곱 빛깔 무지개 같은 길을 보며 행복으로 떠난 내 여행길의 증인이 되어주길.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아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알도 아우테가 부르는 De alguna manera, 어떻게든 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화가, 영화감독인 루이스 에두알도 아우테. 그가 1973년에 발표한 곡이죠. 사별한 연인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독백입니다. 함께 하시죠. 어떻게든 널 잊으려 한다. 잊을 수 없다. 너무 늦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밤은 널 내게 데려다 주지만 넌 나의 대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대쇼크가 야스쿠테 오이시이데스요.
0: 정식이 싸고 맛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맛있고 맛있어서와 같이 이 형용사가 문을 연결하는 형태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0: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키가 크다.
1: 세가 다카이, 세가 다카이.
0: 타카이라고 하면 높다, 비싸다란 뜻의 이 형용사였죠. 그런데 세가 다카이, 하나의 관용구처럼 사용되어 키가 크다라는 표현인데요. 키가 큽니다는요.
1: 세가 다카이 데스.
0: 세가 다카이 데스라고 하면 되겠죠. 타카이 이 형용사,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가 다카이, 키가 크다. 세가 다카이 데스, 키가 큽니다.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키가 크지 않다는요?
1: 세가 다카쿠 나이.
0: 세가 타카쿠 나이라고 하면 되겠죠? 타카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정형을 만들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타카쿠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해서 세가 타카쿠 나이라고 하면 되네요. 정중한 표현은요?
1: 세가 다카쿠 나이 데스.
0: 혹은
1: 세가 다카쿠 아리마센.
0: 세가 타카쿠 나이 데스 혹은 세가 타카쿠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단어 볼게요. 가볍다.
1: 가르이, 가르이.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가방이 가볍다.
1: 가방과 가르이,
0: 가방과 가르이. 가방이 가볍습니다.
1: 가방과 가르이 데스.
0: 가방과 가르이 데스. 가방이 가볍지 않아.
1: 가방과 가르크 나이.
0: 가방과 가르쿠 나이. 가방이 가볍지 않아요.
1: 가방과 가르크 나이 데스.
0: 혹은
1: 가르크 아리마센.
0: 다음 단어 볼게요. 날씨.
1: 텐키, 텐키.
0: 날씨가 좋다.
1: 텐키가 이.
0: 날씨가 좋습니다.
1: 텐키가 이 데스.
0: 날씨가 좋지 않아.
1: 텐키가 요크 나이.
0: 天気が 요크 나이. 여러분 왜 요크가 된지 아시죠? 일본어의 이 형용사 이 요이 좋다라는 뜻이죠. 활용을 할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요이를 활용해요. 그래서 텐키가 요크 나이라고 해야 합니다. 마음, 기분.
1: 기모치, 기모치,
0: 기분이 좋다.
1: 기모치가 이,
0: 기모찌가 이. 기분이 좋습니다.
1: 기모치가 이 데스.
0: 기모찌가 이 데스. 여러분, 문제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요? 선생님, 정답.
1: 기모치가 요크 나이.
0: 기모찌가 요크 나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종류.
1: 슈루이, 슈루이.
0: 가깝다.
1: 近い, 近い.
0: 치카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겠네요. 가깝습니다.
1: 近いです.
0: 가깝지 않다.
1: 近くない.
0: 가깝지 않습니다.
1: 近くないです. 近くありません.
0: 다음 단어 볼게요. 싸다, 저렴하다.
1: 安い, 安い.
0: 과일이 싸다.
1: 果物が安い.
0: 과일이 쌉니다.
1: 果物が安いです.
0: 과일이 싸지 않다.
1: 果物が安くない.
0: 과일이 싸지 않습니다.
1: 果物が安くないです.
0: 혹은
1: 安くありません.
0: 여러분, 이 형용사 활용 이미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셨을까요?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頑張ります. 頑張ります.
0: 오늘의 집중 코어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에는 태라고 하는 접속조사가 있어요. 이 태는 문과 문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조사인데요. 열거나 이유, 원인 등을 나타냅니다. 이 형용사도 문을 연결할 때는 이 접속조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꿔요. 그리고 접속조사 태를 붙이면 되죠. 즉, 이 형용사 어간에 그때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지난번에 이 형용사의 부정형을 만들 때도 어미 이를 크로 바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형용사는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활용할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서 활용을 한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키가 크다.
1: 세가 다카이,
0: 키가 크고 키가 커서.
1: 세가 다카쿠테, 세가 다카쿠테.
0: 키가 크다는 세가 다카이.

0: 키가 크고 키가 커서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조사는 바로 태인데요. 이형용사의 이 태를 연결할 때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꿔줘야 돼요. 새가 타깝구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뭐뭐고 뭐뭐서의 의미를 가진 접속조사 태를 연결하는 거죠. 새가 타깝구 때 키가 크고 키가 커서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가깝다가 아니고요. 가볍다.
1: 가르이
0: 가볍고 가벼워서
1: 가르크테
0: 가볍다는 가르이입니다. 그런데 가볍고 가벼워서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꿔요. 카르이를 카르크로 바꾸고요. 문을 연결하는 접속조사 테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르크테 가볍고 가벼워서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남자친구는 키가 크고 멋있어요.
1: 彼氏は背が高くてかっこいいです。彼氏は背が高くてかっこいいです。
0: 카레 씨와 남자친구는 새가 타카크테 키가 크고라는 표현이에요. 새가 타카이 키가 크다 키가 크고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접속조사 테를 연결해야겠네요. 그럴 때 이형용사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새가 타카이에서 이를 크로 바꾸니까 새가 타카크 그 뒤에 뭐뭐고 뭐뭐서의 의미를 나타낸 접속조사 테를 연결하죠. 그래서 새가 타카크테 키가 크고 가꼬이 데스 멋있어요. 가꼬이 멋있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으면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죠. 가꼬이 멋있다. 가꼬이 데스 멋있어요. 다음 문장 볼까요? 이 노트북은 가벼워서 좋아요.
1: このノートパソコンは軽くていいです。このノートパソコンは軽くていいです。
0: このノートパソコンはいいノートブック軽くていいです。軽い、가볍다、가벼워서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요. 軽い의 접속조사 태에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형용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꿔줘야 돼요. 軽く, 그 뒤에 태 연결해서 軽くって, 가벼워서 いいです, 좋아요. 좋다는 이, 정중하게 하고 싶을 때는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합니다. 이는 좋다, いいです, 좋아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태는요, 문맥에 따라서 뭐뭐 고와 같은 열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뭐뭐 서와 같은 이유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표현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 요이라고 하는 이형용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 요인은 좋다, 괜찮다는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도 요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 그때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1: 天気が良くて気持ちがいいです。
0: 天気がよくて気持ちがいいですわ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종류가 많다.
1: 種類が多い。
0: 種類が多い。맛있다.
1: 美味しい。
0: 美味しい. 이두 문장 연결해 볼게요. 종류가 많고 맛있다.
1: 種類が多くて美味しい。
0: 種類が多くて美味しい. 種類が 多い. 종류가 많다.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가 필요하네요. 이형용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오이가 오크가 됐고요. 뒤에 태 연결하죠. 그래서 오크 때 많고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일본의 컵라면은 종류가 많고 맛있다.
1: 日本のカップラーメンは種類が多くて美味しい。
0: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죠. あります。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明日バイトの面接があり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へえ、どこですか？
0: へえ、どこですか?와, 어디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へえ、どこ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松の家です。学校から近くて時給もいいです。
0: 松の家です。松の家예요. 学校から

0: 近くて, 学校 から 近い 하면은 학교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近い, 가깝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가 필요합니다. 이 형용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야 돼요. 近い, 가깝다. 이를 크로 바꿔서 近く, 뒤에 태 연결해서 近くて. 문맥에 따라서 가깝고가 될 수도 있고 가까워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문맥에서는 가깝고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지규모이 です. 지규모이 시급도 좋다. 이의 정중형은요. 이로 끝난 이형용사는 뒤에 des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는 좋다. 이이 です.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松野屋です。学校から近くて時給もいい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あ、松野屋。定食が安くて美味しいですよ。
0: 아, 마츠노야. 아, 마츠노야. 대쇼크가 야스크떼. 대쇼크가 야스이. 정식이 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야스이, 싸다, 저렴하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입니다. 뭐뭐고, 뭐뭐서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접속조사 태가 필요합니다. 이 형용사의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요, 어미 이를 크로 먼저 바꿔주세요. 야스이를 야스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문을 연결하는 테를 붙여서 야스크떼가 되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싸고 저렴하고 혹은 싸서 저렴해서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이 문맥에서는 싸고 정도가 더 자연스럽겠네요. 대쇼크가 야스크떼, 정식이 싸고 정식이 저렴하고 오이시이 데스요? 맛있어요. 오이시, 맛있다. 정중한 형태는요,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됩니다. 오이시이 데스, 맛있어요. 그런데 뒤에 종조사 요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래서 데이쇼크가 야스크떼, 오이시이 데스요. 정식이 싸고 맛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 松野屋。定食が安くて美味しいで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ですか。面接頑張ります。
0: そうですか。그래요? 면세츠 간바리마스. 면접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간바리마스.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니까요. 여러분 일본어도 열심히 하실 거죠? 대답하시면
1: 頑張ります。
0: 간바리마스. 그럼 대화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明日バイトの面接があります.
3: へえ、どこですか？
2: 松野屋です。学校から近くて時給もいいです。
3: ああ、松野屋。定食が安くて美味しいですよ。
2: そうですか。面接頑張ります。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카레 라이스.
0: 카레 라이스, 카레 라이스란 뜻이고요.
1: 오므라이스.
0: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란 뜻입니다.
1: 사라다.
0: 사라다, 샐러드란 뜻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카레 라이스. 네, 한국어와 일본어 발음이 비슷한데요. 일본어 쪽에는 자음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 뒤에 모음을 끌어서 읽으셔야 하고요. 샐러드는 사라다라고 하는데 모음 전체가 다르게 발음되니 주의해 주세요.
0: 카레라이스는요, 특히 일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카레라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 라이스는 생략하고, 카레라고 하기도 하죠.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카레 라이스, 오므라이스, 사라다.
0: 랜덤 박스 지식, 기차는? 일본은 같은 한자어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중 하나가 바로 기차인데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 알려주시겠어요?
1: 한국어에서 기차는 DJ 열차, 전철, 고속 열차, KTX 등을 모두 포함한 열차 전체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기차를 직역해서 기샤라고 하면 주로 증기기관차나 전기가 아닌 연료로 달리는 옛날 열차를 뜻합니다. 오늘날 일본의 도심을 달리는 대부분의 열차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덴샤라고 합니다.
0: 넨샤를 직역하면 전차인데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넨샤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차나 전기가 아닌 연료로 다니는 옛날 기차는요?
1: 기샤,
0: 전기로 움직이는 현대식 열차는요?
1: 덴샤.
0: 여러분, 구분되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2: 나 예전에 불어 배운 적 있어, 프랑스어 배운 적 있어. 여러분 같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왕 선생님과 28쪽 복습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3: 我以前学过法语.
2: 동사 뒤에 꾸어 기억나십니까? 해본 적 있다. 이런 조사. 엄청 외우셔야 됩니다. 나 오늘 처음 온 거예요. 나 뺄게요. 오늘 처음 왔어요.
3: 今天第一次来.
2: 第一次 요 단어 기억나십니까? 지금 두 문장이 복습이 잘 돼야 오늘 문장, 오늘 단어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가 카드키를 안 챙겼니?
3: 他没带房卡.
2: 사실 제가 유학할 때는요. 이걸 많이 썼어요. 열쇠. 선생님 열쇠가 원래 중국어로 뭐죠?
3: 야오시.
2: 그렇죠. 야오시. 사실은 요새는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 맞죠.
2: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카드, 카 이 단어를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시라이 칸이샤. 32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들.
3: 아즈.
2: 딸은 그럼 뭘까요? 딸?
3: 女儿.
2: 아이고. 아아 하신 거 보니까 삼성이성 아아 女儿 기억하시고요.
3: 我们这里坐着一个女儿奴.
2: 아, 딸바보.
3: 네.
2: 지금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선생님.
3: 女儿奴.
2: 그 누라는 글자가 여러분 N유인데요. 누. 아, 노예 할 때.
3: 맞죠.
2: 재밌죠. 우린 바보를 쓰는데 중국은 노예를 씁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好像 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3: 好像.
2: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오늘 하이라이트 단어 중 하나입니다. 어, 제 안절부절하는 거 보니까 러시 타 하오샹 시환니.
3: 是吗?
2: 이렇게 저 사람이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추측, 영어 좀 할게요. guess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1: 没错.
0: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누군가.
1: 有人.
0: 제가 중국 유학할 때이 단어를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널 찾아와 두드리는 것 같아. 추측.
1: 好像有人敲门.
0: 그렇죠. 누군데? 누구야?
1: 谁呀?
0: 아, 빼도 되는데. 이런 어기조사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谁야? 따라하고 계시죠? 아마. 영어 좀 할게요. Perhaps, maybe. 맞나요?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1: 没错,嗯哼.
0: 아마 형이 돌아왔나 봐요.
1: 可能是哥回来了.
0: 와, 한번 더.
1: 可能是哥回来了.
0: 삼성 이상. 可能. 요거 들려야 됩니다. 부사니까 뒤에 是 선생님 있어야 되겠죠?
1: 没错.
0: 네, 맞습니다. 걔, 형이 카드키를 안 챙겼니?
1: 他没带房卡.
0: 왜 무따이가 아니고 메이따이예요? 완료의 부정은 메이입니다. 안 먹었다가 뿌츠가 아니라 메이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챙겼다. 완료 부정이니까 메이따이를 쓴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챙겼어요.
1: 没带.
0: 내가 가서 열어줄게요.
1: 我去开一下.
0: 가서 열어줄게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동사가 연이어 있죠? 어려운 말로 연동문입니다. 그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아,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할 때도 먼저 가야죠. 먹으려면 취취饭 그 문장을 생각하시면 我去开一下 요걸 충분히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법 포인트에서도 강조를 해드릴 건데 지금 두 번째 줄 可能是哥回来了 대신에 可能 대신에 여기서 好像 추측의 好像을 써도
1: 可以的.
0: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이두 단어를 구분해야지 이거보다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오늘 우리 목표를 그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
2: 儿子, 好像有人敲门. 谁呀?
3: 可能是哥回来了.
2: 他没带房卡啊.
3: 没带. 我去开一下.
2: 儿子, 好像有人敲门，谁呀？
3: 可能是哥回来了。他没带房卡啊。没带，我去开一下。EBS
0: 초급 중국어. 34페이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잔소리. 이 하오샹, 可能의 완벽한 구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표 설정은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훑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왕 선생님께서 하오샹, 可能 차이점을 무려 중국어로 설명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好的. 好像和可能都可以表示推测。但是呢,好像比较偏主观。 可能比较偏客观.
0: 둘다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걸 때가 됐습니다. 하오샹은 뭔가 주관적인 느낌이 좀더 강하고요. 그냥은 바로 선생님 뭐죠? 한국어로
1: 객관적.
0: 객관적. 그렇죠. 조금 더 여기 써 있죠. 하오샹보다 좀더 논리적인 추측인 느낌이 있다. 예, 요런 차이를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불편하다. 맨날 뿌하오 하지 마시고 요런 단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 他好像不舒服.
0: 추측이죠. 그죠?
1: 没错.
0: 상태를 보니까 이거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1: 他好像不太高兴.
0: 그렇죠. 너희들 마치 아는 사이 같아.
1: 你们好像认识.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好像의 위치에 可能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장 성분상 그렇죠 선생님?
1: 没错.
0: 네, 좋아요. 걔 아마 잊어버렸을 거야.
1: 他可能忘了.
0: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여기서 이게 하오샹이 됩니까? 돼요. 他好像忘了. 됩니다, 선생님.
1: 可以的.
0: 그렇습니다. 내일 아마 아주 바쁠 거야.
1: 明天可能很忙.
0: 자, 발음에 집중할게요. 可能 很忙. 연속 삼성 이성 왔어요. 같이 해 보실까요? 明天부터 시작.
1: 明天可能很忙.
0: 따라하셔야죠. 그렇죠. 초급 중국어 청취자분들은 이제 삼성이성 잘하실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 회의 중일 거야.
1: 他们可能在开会.
0: 후이, 후이 하지 마세요.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우리 왕 선생님처럼 开会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회의하다 중국어로
1: 开会.
0: 그럼 짜이는 뭘까요? 1번 어디 어디에서, 2번 어디 어디에, 3번 진행형.
1: 3번?
0: 진행형이죠. 동사 앞에 있으면 이 자에는 진행형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아마도 perhaps.

0: perhaps, maybe 타는 그가 되고요. 그래요. 이제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더 재밌는, 더 많이 쓰이는 우리 따위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위 가져왔습니다. 아까 단어 설명 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우산 챙겼니?
1: 你带伞了吗?
0: 우산을
1: 伞.
0: 사실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산 두 글자로.
1: 雨伞.
0: 그 비오다 할 때, YU 발음이요. 예, 위 아니고, 유. 근데 여기는 뺐네요. 그죠? 우산 챙겼니? 나돈안 가져왔어.
1: 我没带钱.
0: 한번 더.
1: 我没带钱.
0: 삼성이성. 我没 출발하세요. 我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我没带钱.
1: 선생님,
0: 네.
1: 今天请客吧.
0: 아, 不好意思. 没有钱.
1: 不是没带钱，干脆没有钱。
0: 그렇죠. 여러분, 지금 차이점 느끼셨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한턱 쏘라니까 제가 돈안 가져왔어가 아니라 제가 没有钱 했어요. 그럼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1: 아예 없어요.
0: 没带钱은 뭐예요? 집에 있는 거죠.
1: 그죠?
0: 근데 안 가져온 거죠. 선생님, 10억만 빌려주세요. 10억.
1: 你让我怎么回答? 10억?
0: 10억. 네. 아, 저는 메이따이를 원했어요.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메이따이면 이제 안 가져오신 거고, 메이오는 10억이 없는 거죠. 확실히 이해하셨죠? 좋아요. 너 휴대폰 안 가, 아, 나 휴대폰 안 가져왔어.
1: 我没带手机.
0: 제가 선생님, 근데 제가 삼성이성 강조하는 게
1: 嗯哼.
0: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1: 对呀，所以很多听友都在说太好了.
0: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고 해주셨네요. 네, 아, 정말로. 왜냐면은 초급자분들은 워 올려요. 워
1: 아하.
0: 메이 따 이렇게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워 메이. 자, 들어볼게요.
1: 我没.
0: 워 메이 따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셔,
1: 手机.
0: 그렇죠. 셔우지 생각하시면서 쇼지 요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친구 데리고 와.
1: 你带朋友来吧.
0: 이제는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오면은 데리고의 뜻입니다. 너 친구 데리고 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带朋友来吧.
0: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지금 필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따위 뒤에 사람이 오면은 뒤에 보통 라이나 취가 많이 오죠?
1: 嗯哼.
0: 요것도 꼭 필기하시라고요. 라이나 취가 온다. 사람 뒤에. 나좀 데려가.
1: 你带我去吧.
0: 이거 보세요. 또 나오죠? 你带我去吧. 역시 니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자성이니까 반삼성. 你带我去吧. 이런 발음을 반삼성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표현한 걸음 더 36페이지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지금 우리는 초급이잖아요, 선생님. 好像 可能, 아, 물론 너무너무 많이 쓰고 중요한 말인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그, 舒服, 不舒服, 방카드키, 房卡,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 외우는 게더 지금 효과적이라고 봐요.
1: 是的.
0: 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확장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핸드폰 챙기는 거 잊지 마. 잘 보세요. 우린 잊지 마가 맨 뒤에 있죠. 중국은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1: 别忘了带手机.
0: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 가져오는 거 잊지 마.
1: 别忘了带书.
0: 그렇죠.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别忘了带A 이렇게. 여기 러가 왜 있어요?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통째로 암기하는 거죠. 덩어리째. 그래서 이 러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비에 때문에 있는 거죠, 선생님.
1: 对的.
0: 네, 비에와 러가 함께 쓰이는 짝꿍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别忘了带A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A 챙기는 거 잊지 마. 하나만 더 하죠, 그럼. 房卡, 방카드 챙기는 거.
1: 别忘了带房卡.
0: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밖에서 너를 찾네?
1: 有人在外面找你.
0: 삼성이니까 앞에 找 올라가야죠. 이성. 找你.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找你. 이게 더 중국스럽습니다. 여기서 짜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
1: 이따?
0: 에서. 어디 어디 에서입니다,
1: 어,
0: 여러분.
1: 어디에서 애써?
0: 그렇죠.
1: 와, 我学习了，谢谢你。
0: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바깥에 있다가 되려면 뒤에 자오니가 빠져야죠.
1: 아,
0: 그죠?
1: 有人在外面.
0: 그렇게 말하면 짜이가 동사가 돼버리죠. 그렇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문이 중국어로
1: 门.
0: 안 잠겼어.
1: 没锁.
0: 그럼 당연히 잠겼다가 수월러. 이거의 부정. 러의 부정이 뿌가 아니고 메이잖아요. 메이소. 부정, 완료 부정은 메이드에 러 쓰면 안 돼요. 안 먹었다, 메이츠러 아니에요. 어떻게 발음하죠?
1: 没吃.
0: 그 문장 구조죠. 우린 더불어

0: 수어 이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1: 你进来吧。
0: 그렇죠. 찐 뒤에도 라이나 취가 붙으면은요, 어려운 말씀드리면 방향보호입니다. 그럼 경성이에요. 찐 라이 해도 알아듣죠, 선생님?
1: 没问题。
0: 예, 근데 경성으로 할게요. 니찐 라이 봐. 니찐 라이. 니가 가서 좀 닫아봐.
1: 你去关一下。
0: 본문에 카이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말 써봤어요. 예, 관. 재밌는 게, 카이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카이관.
1: 开关
0: 이거는 뭐죠? 명사로 쓰이면
1: 스위치
0: 스위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스위치. 나너 좋아하는 것 같아.
1: 我好像喜欢你.
0: 아, 얼마나 설레는 말이에요. 그죠?
1: 一定要学会啊.
0: 아, 저
1: 然后跟男朋友女朋友说.
0: 그렇죠. 남친 여친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
1: 哦，你经常说吗？
0: 자주 말하는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
1: 那也可以吧.
0: 괜찮습니까?
1: 네.
0: 그래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왜냐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 개라도 틀리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 플러스 보고 계시죠? 오, 38페이지. 아주 유행하는 말 가져와 봤습니다. 다카디, 선생님.
1: 没错，打卡。 我们经常用。
0: 이 다카가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이제 출근하면 카드를 찍잖아요.
1: 是的。
0: 그 말에 유래된 말이고, 띠는 뭐예요?
1: 地方。
0: 장소. 여기는 꼭 내가 찍고 가야 된다. 뭔가 핫플레이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카디. 그래서 앞에
1: 没错。
0: 유명한 곳 집어넣어서 왕홍.
1: 嗯哼。
0: 왕홍 다카디.
1: 是的。
0: 다섯 글자를 마치 오자성어처럼 암기하셔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1: 最近韩国的圣水洞。 就是网红打卡地，
0: 아, 성수동.
1: 对，圣水洞，
0: 와, 발음 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1: 圣水洞，
0: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1: 네.
0: 아, 좋은 단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他没带房卡，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散。
1: 不散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김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 파트 1, 2의 날이죠. 어제 토익 시험 잘 봤어요. 우리 토익 보고 저랑 함께 이렇게 같이 유튜브 라이브 시험 끝나면 12시 15분에 계속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이 그래도 이 목소리로만 듣다가 얼굴 봐서 반가웠어요.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여러분만을 위한 특강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일정이나 이런 거 나중에 좀 준비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바로는 아니니까 또 요번

0: 5월은 또 외부 특강이 많아서 나중으로 잡히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59쪽입니다. 미니 테스트 사진 보이시죠?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One of the women is taking off a safety helmet.
1: B.
2: One of the women is putting on a construction jacket.
1: C.
2: The women are fastening a metal frame to a wall.
1: D.
2: The women are reviewing a construction blueprint.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A customer is picking out an item from the display.
1: B.
3: The woman is weighing fruit on a digital scale.
1: C.
3: The woman is placing snacks into a basket.
1: D.
3: The woman is arranging products on the rack.
1: Part 2. Number 7.
4: Where did you purchase the new scanner?
1: A.
2: An extra storage cabinet.
1: B.
2: At an electronics shop downtown.
1: C.
2: Actually, it was already in the storage closet.
1: Number 8.
3: How will the technicians arrive at the site?
1: A.
4: To repair the wiring.
1: B.
4: They'll be arriving by shuttle.
1: C.
4: Yes, they will.
1: Number 9.
2: When will the snack dispenser be fixed?
1: A.
3: I'm free on Thursday.
1: B.
3: Near the service elevator.
1: C.
3: A replacement component has to arrive first.
1: Number 10.
4: We should transport the materials to the distribution center.
1: A.
2: Yes, that sounds like a smart plan.
1: B.
2: It was a farewell gathering.
1: C.
2: Is the break room open?
1: Number 11.
3: Ms. Tanaka was meant to email the updated recruitment forecast, wasn't she?
1: A.
4: I appreciate your assistance.
1: B.
4: Let's mount the sign closer to the entrance.
1: C.
4: No, she's still working on it.
0: 잘 들어보셨나요? 고구마님, 듣기 공부하다가 뼈 맞았어요. 강의 중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랬더니, 진짜 안 들려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 계시고, 김대준님, 저도 공감합니다. 모르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꽉 막혀요. 했는데, 이 1, 2, 3, 4를 처음에 듣기 자신 없으시면 읽어 놓으세요. 미리 읽어 놓으시고, 단어 공부도 좀해 놓으시고, 그리고 중얼중얼 좀 말도 해보고, 그리고 들어보면 또 들려요. 그러니까, 이한 번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구문 파악 능력도 약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옛날에 우리 배운 분들도 계신데, 그걸 오형식으로 배우든 어떤 형식으로 배우든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 안 해가지고는 이 리스닝도 안 돼요. 그래서 단어 많이 외우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구마님, 김대주님, 저랑 이름 비슷한데 잘안 들리신다 그랬는데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잠 깨시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지금 1번 사진은 세 명의 여성이 어떤 그 청사진을 보고 있죠. 그럴 때 D번, The women are reviewing a construction bluepri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건설용 어떤 이 청사진을 보고 있죠. Reviewing, looking at. 이런 거 들려서 정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examining은 안 나왔지만 시험에는 examining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참 오묘하게 그 키포인트에 설명드렸죠. 이런 게 들리면 정답이라고. D가 정답이고요. A번, One of the women is taking off a safety helmet. 이거는 이제 뭐 안전모를 벗고 있다 그랬는데 전혀 아니죠. 사진에 안전모도 없어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B번, One of the women is putting on a construction jacket. 이 어떤 작업용 재킷을 입고 있다. Putting on은 wearing과 달라요. Putting on은 동작이 나와야 돼요. 이 재킷을 입는 동작. Wearing은 그냥 입고 있는 상태면 되지만. 그래서 Putting on 하는 동작 없고요. 재킷도 보이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재킷이 없어요. 그리고 C번, The women are fastening a metal frame to a wall. 이런 거는 이제 금속 프레임을 벽에 고정시키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전혀 아니죠. 정답은 D번입니다.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One of the women is taking off a safety helmet.
1: B.
2: One of the women is putting on a construction jacket.
1: C.
2: The women are fastening a metal frame to a wall.
1: D.
2: The women are reviewing a construction blueprint.
0: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성이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고르고 있네요. 그죠? 그럴 때 A번, A customer is picking out an item from the display. 그 최근에도 여러분 그 디스플레이가 들리면 정답. 이거 정말 지겹게 나오죠?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최근에도 출제가 됐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계속 집어넣어드리고 있어요. 여기 진열대에서 물건 하나를 고르고 있다. 꺼내고 있다. picking out 하니까 A번이 정답. 그리고 B번은 The woman is weighing fruit on a digital scale. 이것도 다른 시험에서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전자저울에 과일의 무게를 재고 있다. 아, 이것도 상상이 가죠. 사진으로 마음에 그려지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답 C는 The woman is placing snacks into a basket.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 간식들을 담고 있다 아니고 D번 The woman is arranging products on the rack. 지금 진열대 위에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그랬는데 정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답은 A번이죠.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A customer is picking out an item from the display.
1: B.
3: The woman is weighing fruit on a digital scale.
1: C.
3: The woman is placing snacks into a basket.
1: D.
3: The woman is arranging products on the rack.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파트 2 같이 보시죠. 7번, Where did you purchase the new scanner? 새 스캐너 어디서 구입하셨죠? 첫 단어가 where입니다. 아까 우리 그 단톡방의 학생들에게 고민을 좀 말해달래서 그 고민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슈퍼만보님은 파트 주어를 잘 들어야 되는데 when, where 이런 거 잘 듣고 또 이제 budget 이런 거 들리면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계속 나오죠. 우리 교재 앞부분에 그 비법 정리 그대로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조언해 주셨어요. 잘 안 들린다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아우 저도 투하기 정말 싫었는데 그래도 저 비법이랑 이런 거 덕분에 귀가 트이기 시작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낙심하지 말고 공부는 이제 시험 끝난 다음 날 제일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잘 하시면 좋아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여기 어디서 이 스캐너를 구입하셨죠? 있죠? Where 첫 단어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정답은 B. Aaron Electronics Shop Downtown. 시내 전자제품 매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B가 답이고 A번은 An Extra Storage Cabinet. 추가 수납장에 수납장이요 했는데 이게 장소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전치사가 없고 그리고 여기가 스캐너 살 만한 곳이 못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번 actually it was already in the storage closet. 그게 이미 창고 안에 있다. 벽장 붙박이 창고 안에 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디서 샀니? 이 산 곳이 어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캐너인 것까지 다 알아들어 이 문제는 B번임을 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here did you purchase the new scanner?
2: A.
3: An extra storage cabinet.
2: B.
3: At an electronics shop downtown.
2: C.
3: Actually, it was already in the storage closet.
0: 8번입니다. How will the technicians arrive at the site?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 현장에 도착했죠? 교통수단을 물어보는 how입니다. 그럴 때 정답 B. They will be arriving by shuttle. 셔틀 버스로 도착할 예정이에요. By shuttle. 이게 답이 되죠. B가 답이고 A번은 to repair the

0: 와이어링. 이거는 이제 배선을 수리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용법 목적이죠. 이건 why, 왜 그랬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are they visiting the building?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C번, yes, they will.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죠. 그래서 문법상 C는 의미상으로도 틀립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1: How will the technicians arrive at the site?
2: A. To repair the wiring. B. They'll be arriving by shuttle. C. Yes, they will.
0: 9번입니다. When will the snack dispenser be fixed? 간식 자판기가 언제 수리될까요? When이 중요하죠, when. 근데 이게 참 얄미운 문제인 게 A번은 저는 목요일에 시간이 돼요. I'm free on Thursday. 내가 시간 된다는 얘기일 뿐이지 이 사람이 고치는 사람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속에 세모표를 해놓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리고 B번 near the service elevator 그 서비스용 엘리베이터 근처에 이건 where 장소 개념이죠. 네, C가 답인데요. A replacement component has to arrive first. 교체 부품이 먼저 도착해야 돼요. 우선 부품도 없어요, 지금. 이 부품이 도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있어요. 논리상 C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요즘 파트 2가 어려운 게 이런 유형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2가 약해요. 그럼 우리 교재 저 월요일에 월요일자만 쭉 편집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날짜별로 분류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1, 2, 월요일 거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옛날 몇 달치를 그냥 들어보면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았죠? 9번 문제 다시 듣죠.
1: When will the snack dispenser be fixed?
2: A.
1: I'm free on Thursday.
2: B.
1: Near the service elevator.
2: C.
1: A replacement component has to arrive first.
0: 10번입니다. We should transport the materials to the distribution center. 우리가 물류센터로 이 자료들을 옮겨야 할것 같아요. 재료들을 옮겨야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A번, Yes. That sounds like a smart plan. 아주 현명한 계획 같네요. That sounds. Sounds 들어가서 답인 게 많아요.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ood.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정답이 돼요. 좋은 생각이야 부류죠. That's a good idea 부류로 정답. B번은 It was a farewell gathering. 송별회였다. 상관없고. C번 Is the break room open? 휴게실이 열려 있나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10번 문제 다시 듣죠.
2: We should transport the materials to the distribution center.
3: A.
1: Yes, that sounds like a smart plan.
2: B.
1: It was a farewell gathering.
2: C.
1: Is the break room open?
0: 11번입니다. Ms. Tanaka는 was meant to email the updated recruitment forecast. 예, 바로 이 수정된 채용 예측을 이메일로 보내고자 했죠? Wasn't she? 그런 거 아니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C. No, she's still working on it. 아직 보내지 못하고요. 그 작업 중이에요.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still이 들어가면 정답이 잘 된다. 이런 말을 써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거 비법 정리하느라고 그 노력하고 시험 보잖아요. 지금도 나오잖아요. 잘 못 알아들었을 때 still 들리면 답으로 찍고. 그게 뭐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점수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강의 듣고 이런 팁이라도 더 하나 챙겨서 점수 더 올려야 되잖아요. 5점, 10점 차이가 이게 커요. 895가 다시 말하지만 900점이랑 맞먹으면 안 돼요. 그 5점이 안 돼서 이 친구는 800점 되고 다른 친구는 900점 되고.

여기 보너스에 스틸이 들어간 정답들 종정리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갑니다. 거기에 우리 어 넘버 오브 하다가 말았는데 더 넘버 오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지는 부분. The number of employees is decreasing이에요. 더 넘버가 주어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앞에 우리 a number of employees 함은 employees가 주어여서 복수로 are가 동사가 되죠. 여기는 더 넘버가 주어 이어서 is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이 단수 복수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매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be disruptive to가 나옵니다. The noise is disruptive to work. 이 소음은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알았죠? Be disruptive to. 덩어리로 암기하십시오. This policy is disruptive to business. 이 정책은 사업에 혼란을 줍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추가 예문 하나 더 보죠. Frequent notifications. 빈번한 알림은 are disruptive to concentration. 집중에 방해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 주변에 방해가 되는 거, 정리하세요. 저는 그런 걸 정리해서 나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토익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LC와 RC에 나오는 단어 표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 RC 오디오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네,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Monday.
1: 네.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Monday?
1: 자, 오늘 페이지 넘버 56에 자, 잘 들어보세요. K 드라마 같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 Me Before You.
0: 오.
1: 라는 영화 있습니다.
0: 네.
1: So 이 영화를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o it's not a K-drama?
1: K-drama 아니에요. K-drama 같은 느낌의 로맨스가 되겠습니다.
0: 오,
1: 그래서 이거 요약본을 들어보시면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생각이 들 텐데 왜? 오케이. K-drama 하면 입니다. 처음엔 그도 거리를 두지만 루이사는 최선을 다해 그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에게 예상하지

0: 못한 유대감이 쌓이기 시작한다. 루이저는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걸 윌에게 보여주려고 낯선 시도를 한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1: 네, 이름들 빼고는 되게 K-드라마 느낌이 강하네요.
0: 뭔가 있죠, 느낌
1: Yes,
0: 자체가.
1: the rich man, he's cold and bitter.
0: Yes.
1: And then the normal girl who shows him what life is all about.
0: But deep inside, 막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1: Yeah.
0: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여러분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삶이 아직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윌에게 보여주려고 이 주인공이 낯선 시도를 하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본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 네, 영어로는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Step outside one's comfort zone.
0: 오.
1: 그래서 뭔가 편안한 존이 있습니다.
0: 존이 있습니까?
1: 편안한 존이 있어요. 여기는 다 편해요. 근데
0: 네.
1: 거기서 이제 나가는 거죠. 벗어나가는 거죠. Step outside one's comfort zone.
0: 약간 challenge oneself 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Yes.
0: 내가 여기까지는 편하게 하는데 이게 거의 everyday routine 같아. 근데 여기서 안 해본 거를 이 comfort zone을 내가 편하죠. 당연히 똑같은 거 하니까 얘를 벗어나면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 더 성장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통 이런 조언을 할때 이런 말 많이 해요. Step outside your comfort zone.
0: 네, 이게 진짜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1: Yeah.
0: 자, 한번 가볼게요. 난, 낯선 시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난 걸음을 옮기기로 결정했어.
1: I decided to step
0: 내 편안함 구역 밖으로.
1: outside my comfort zone. I decided to step outside my comfort zone.
0: 네, 이게 아무래도 step outside가 덩어리처럼 나오니까 쌤이 지금 step 하고 멈추게 된게좀
1: 맞아요.
0: 어색했네요.
1: 네.
0: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린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가면서 낯선 시도를 했어. 자, 우린 걸음을 옮겼어.
1: We stepped
0: 우리의 편안함 구역 밖으로
1: outside our comfort zone
0: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감으로써
1: by moving to a new city. We stepped outside our comfort zone by moving to a new city.
0: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는 뒤에다가 by doing something 이런 거 넣어줘도
1: 오,
0: 괜찮겠네요.
1: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너 낯선 시도를 해. 자, 걸음을 옮겨.
1: Step outside
0: 너의 편안함 구역 밖으로.
1: your comfort zone
0: 자라기 위해.
1: to grow. Step outside your comfort zone to grow.
0: 네.
1: But 선생님, don't you think this is so true?
0: This is so
1: Like
0: true.
1: you only grow when you really step outside your comfort zone.
0: 네. 이게 진짜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편한데.
1: I
0: 괜히 새로운 거 했다
1: know.
0: 어려운 거 아니야?
1: Yeah.
0: 근데 그건 누구나 겪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는 거죠.
1: That's
0: 네.
1: right. So 여러분도 step outside your comfort zon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0: 네.
1: English.
0: 결국 결론은 그거였죠. 알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발랄한, 쾌활한.
1: Cheerful입니다. Cheer가 가득한 거예요. Cheerful.
0: Cheerful. 뭔가 남을 이렇게 약간 cheerleader처럼, 와!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네요.
1: Yeah,
0: 그쵸?
1: it
0: 그래서
1: makes other people happy.
0: cheerful. 오케이. 자, 부유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1: 네.
0: 보통 부유하다, 부자다 하면 rich를 떠올리거든요. 다른 게 있을까요?
1: 맞아요. 부유한이라는 느낌하고 비슷하게 wealthy입니다. 이거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TH 발음 살짝 메롱하셔야 돼요. wealthy가 아니고 wealthy.
0: 웰시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So wealthy라고 해주시고요. rich랑 의미는 같아요. 그렇죠?
1: 네. 근데 느낌은 조금 달라요. rich는 뭐 부자하고
0: 돈
1: 비슷하게
0: 많다.
1: 좀더 편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0: 네네.
1: wealthy는 좀 formal하고 respectful한 느낌이 있죠.
0: 오,
1: 네.
0: 진짜 그러네요. 웰시한 사람.
1: It's different. It's like, oh, I heard you're rich.
0: 그렇죠.
1: 하고, I heard you're wealthy.
0: 리스펙트가 더
1: 네.
0: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비가 된.
1: Paralyzed. Paralyzed.
0: Paralyzed. 앞에 첫 번째 A의 강세를 좀 많이 주고 발음을 하셔야
1: 네,
0: 됩니다.
1: 맞아요.
0: 자, 그리고요. 동떨어진, 거리를 두는이라고 할 때는요.
1: distant. distant.
0: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연락을 자주 안 하거나 잘 모르는 먼 사촌을 얘기할 때 distant cousi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Or if someone is trying to, you know, not become

0: I'm close with you, right? They're
1: 오.
0: being distant.
1: 아, 일부러 거리를 둔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네요.
0: Yeah, and you can use it in the physical sense or like a figurative
1: 방금
0: sense.
1: 얘기한 것처럼 정말 멀리 사는 게될 수도 있고,
0: Yeah.
1: 아니면 거리를 두는 뭐 약간 어색함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0: Yes.
1: 자, 다음은요. 이거 많이 했죠, 우리. 유대감.
0: Yes. Bond입니다. Bond. The
1: Bond.
0: relationship that you have, right? How close you guys are.
1: 아하, 뭔가 진짜 접착제로 붙인 느낌이기 때문에
0: Yeah.
1: bond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의미가 있다. 뭐 하는 게 의미가 있다.
0: Hold meaning.
1: 아하.
0: 네, 물론 have meaning도 괜찮아요. 근데 hold meani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1: 아, 뭔가를 지니고 있다라는 느낌이네요.
0: Yes.
1: 그래서 오늘은 뭔가 그 will한테, 아, life가 여전히 좀 meaning을 hold하고 있다.
0: Yeah.
1: 그러니까 의미를 계속 지니고 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다. 라는 걸
0: 아하.
1: 강조하려고 좀 쓰게 될 겁니다.
0: 오, 좋아요.
1: Alright.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1: 네,
0: expressions.
1: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돌보거나 간호한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Care for 목적어. Care for 목적어.
1: 네, 우리가 보통 take care of someone 이렇게 좀 많이
0: 아,
1: 써봤잖아요. 근데
0: yeah.
1: 오늘은 care for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네요.
0: 네, 맞아요. 그냥 care for라고 해도 돼요.
1: care for. 그러니까 care 자체가 동사로 여기서는 쓰인 표현이 되겠고요.
0: Yeah.
1: 굉장히 신기한 게, would you care for some coffee?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나요?
0: Oh, yes.
1: 거기선 뜻이 다르겠네요.
0: 거기에는 좀 관심의 뜻이죠. 혹시 지금 마실 관심은
1: 아,
0: 있나요?
1: 관심이, 오케이. 그래서 원하시나요?
0: 네.
1: 라는 느낌으로.
0: 여기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1: yes.
0: 돌보거나 이제 간호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I'm caring for my grandmother. 뭐
1: 아,
0: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1: 약간 look after가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0: Yes, 똑같이 써도 돼요.
1: Alright.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소녀는 그녀의 할머니를 돌봐. 그 어린 소녀는 돌봐.
0: The little girl cares
1: 그녀의 할머니를.
0: for her grandma. The little girl cares for her grandma.
1: 오케이. 두 번째는요. 프랭크는 그의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있어. 프랭크는 돌보고 있어.
0: Frank is caring
1: 그의 아픈 아버지를.
0: for his sick father. Frank is caring for his sick father.
1: 오, 진짜로 looking after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네요.
0: 네,
1: 그쵸?
0: 맞아요.
1: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다.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다.
0: Brighten one's mood. Brighten someone's mood.
1: 네. 우리가 기분이라고 하면 사실 mood라고 하는 거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Yeah,
1: 뭐,
0: I agree.
1: she's in a good mood. 그러면, 오늘 그녀는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mood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쓴 거네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brighten은 make something bright.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쵸?
0: Yeah, that's right. Make something bright. 여기 brighten은 이제 동사로 쓰는 거죠.
1: 네. 자, 만들어 볼게요. 그 파티가 내 기분을, 좋게 해줬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밝게 해줬어. 어떻게 할까요?
0: The party brightened my mood. The party brightened my mood.
1: 네. 두 번째는요. 이 노래는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줘. 딱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는 직역하면 항상 내 기분을 밝게 해줘.
0: This song always brightens my mood. This song always brightens my mood.
1: 네.
0: 이 brighten은 빛으로도 뭔가 밝게 해줄 때도 많이 씁니다.
1: 오케이.
0: I think we need to brighten the room. 너무 어두워요.
1: 오케이.
0: Let's brighten the room.
1: 와,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피지컬하게도 쓸수 있고 리얼하게도
0: Yeah.
1: 아니면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네요.
0: Yes.
1: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며.
0: As time goes on, as time goes on.
1: 네. 제가 추측하기에 아마 한국에서 영어 배우실 때이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o, as time goes on. 이거 노래에도 있지 않나요?
0: I think so. Yeah.
1: As time goes on. 네.
0: Yeah.
1: 제가 어차피 불러도 모르시겠지만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0: Yes, I think it's a Korean song, actually.
1: Right, it is. So, go on 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아간다, 이어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겠죠. 그렇죠?
0: 맞아요. 뭔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네. Go on.
1: 자,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가면서 뭐 이것저것 더 쉬워질 거야. 지금 너무 뭐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이라고 친구의

0: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시간이 가면
1: As time goes on,
0: 이것저것들이 더 쉬워질 거야.
1: Things will get easier. As time goes on, things will get easier.
0: 네, 두 번째는요. 시간이 가면서 이것저것들이 변할 거야. 그죠? 시간이 가면
1: As time goes on,
0: 이것저것들이 변할 거야.
1: Things will change. As time goes on, things will change.
0: Alright.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잡아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59. Let's start writing.
0: 알라이트,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루이자 클락은 발랄한 젊은 여성으로 윌 트레이너를 간호하는 일을 맡게 된다. 자, 루이자 클락은 발랄한 젊은 여자다.
1: Louisa Clark is a cheerful young woman.
0: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1: who takes a job
0: Will Trainer를 돌보는
1: caring for Will Trainer. Louisa Clark is a cheerful young woman who takes a job caring for Will Trainer.
0: 네, 이 뭐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Will Trainer이라는 인물이 좀 틱틱거리기도 하지만 되게 위트가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1: Oh, okay. 네. He's witty.
0: Right.
1: But he's a little sensitive.
0: Kind of. Okay. Yeah, yeah. 자, 두 번째는요. 윌은 끔찍한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부유한 남성이다. 자, 윌은 부유한 남자다.
1: Will is a wealthy man.
0: 마비가 된 상태로 남겨진
1: who was left paralyzed.
0: 아, 비극적인 사고 후에
1: After a tragic accident, Will is a wealthy man who was left paralyzed after a tragic accident.
0: 네. 여기서 여러분들 who was left paralyzed라고 했는데요. 물론 어떤 상태로 left 됐다는 게 그냥 내버려졌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고나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맞아요.
0: Right.
1: 근데 이거는 who was paralyzed라고도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Yeah, yeah, yeah.
1: 네네.
0: Right.
1: 근데 left까지 넣으면
0: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yeah.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줬고요. tragic이라고 하는 게 비극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1: Alright. When something horrible happens, we
0: yes,
1: use this word.
0: Yes. 자, 처음엔 그도 거리를 두지만 루이자는 최선을 다해 그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자, 처음에는 그는 거리가 있다.
1: At first, he is distant.
0: 루이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와중에
1: While Louisa tries hard,
0: 그의 기분을 밝게 하려고
1: To brighten his mood,
0: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1: In every way she can. At first he is distant while Louisa tries hard to brighten his mood in every way she can.
0: 네, 네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며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유대감이 쌓이기 시작한다. 자, 시간이 가며
1: As time goes on,
0: 그들은 형성하기 시작한다.
1: They begin to form
0: 기대하지 못한 유대감을
1: An unexpected bond. As time goes on, they begin to form an unexpected bond.
0: 자, 루이자는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걸 윌에게 보여주려고 낯선 시도를 한다. 자, 루이자는 그녀의 편안함 영역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
1: Louisa steps outside her comfort zone.
0: 윌에게 보여주려고
1: To show Will
0: 인생은 여전히 의미를 쥘 수 있다는 걸
1: That life can still hold meaning. Louisa steps outside her comfort zone to show Will that life can still hold meaning.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Louisa Clark is a cheerful young woman who takes a job caring for Will Trainer. Will is a wealthy man who was left paralyzed after a tragic accident. At first, he is distant while Louisa tries hard to brighten his mood in every way she can. As time goes on, they begin to form an unexpected bond. Louisa steps outside her comfort zone to show Will that life can still hold meaning.
0: 발랄한, 쾌활한,
1: cheerful,
0: 마비가 된,
1: paralyzed,
0: 유대감,
1: bond,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낯선 시도를 하다,
1: step outside one's comfort zone,
0: 네,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돌보다, 간호하다,
1: care for, 목적어,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0: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0: 좋아요.
1: 난 혼자 여행함으로써 낯선 시도를 해봤어.
0: Alright,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Step outside one's comfort zone 사용하세요.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0: Alright, we'll see you next time. Bye for now.
1: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산불이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불길을 발견하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면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옷을 덮어 끕니다. 둘째, 산불이 퍼지고 있다면 당장 대피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 반대쪽으로 거슬러서 이동하세요. 셋째, 대피하기 어렵다면 낙엽,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 얼굴을 가리고 엎드립니다.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영어.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ee 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석입니다. 자, 오늘 기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하고 피터 쌤이 그 드라이브드루에서 좀 주문하는 그런 좀 상황 연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커스텀을 해보겠습니다.
4: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네, 기대해도 돼요.
5: 연습 하나도 안 해주셨습니까?
4: 네.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5: I would like a 6 double cheeseburger.
4: Can you speak up? I can't hear you.
5: I would like 6
4: Sorry, no, your voice is not very clear.
5: I would like 6 cheeseburger whoppers with fries and some extra onion rings with some,
4: can you start again?
5: Never mind.
4: What? Fine, all right.
5: 자, 여러분, 서비스 질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 May I부터 시작했으니까.
5: 문장 구조는 괜찮았는데 톤이 안 좋았어요.
4: 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테크놀로지 가지고 그런 것까지 평가할 수 있겠어요.
5: 그러니까요. 버거킹이요. 이 드라이브스루에서 이제 그 주문을 받는 직원들의 그 헤드셋에 AI를 심어서 이 직원들의 말투의 상냥함, 친절도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수치화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4: 와우.
5: 이걸 수치화한다는 얘기는 어떤 직원에게 당신의 상냥함의 그 지수는 39.5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4: 그렇죠. And so from a company's perspective, this could be very helpful in deciding which staff to promote, which staff to maybe give extra education to, and even let go as well.
5: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뭐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런 명분이기는 하나,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노동자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너무 가중시키고 감시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 이제 그 내용을 소개를 하는 거고 이게 그 버거킹뿐만 아니라 다른 패스트푸드 업계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여서 기사화됐습니다.
4: Yeah, and I think it will only be a matter of time before we have this technology in the restaurants and cafes as well, not just drive-throughs. Okay, part one's on page 56 of our May book.
6: Burger King tests AI headsets to monitor service.

0: service. Burger King is experimen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headsets designed to assist staff and improve service in its restaurants. The system, called BK Assistant, is currently being tested in hundreds of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Developed by parent company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the technology analyzes drive-through conversations to evaluate overall customer service and operational efficiency.
1: 자, 그 직원들의 헤드셋 안에 AI를 심어서 그것을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Burger King.
2: Burger King is experimen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headsets designed to assist staff and improve service in its restaurants.
1: Experiment 자체는 일단 실험이라는 명사로 많이 쓰이지만 동사로 당연히 쓰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So Burger King is experimen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headsets. AI가 장착된 헤드셋을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Yeah, it's just trying this out, right? Seeing if it's good or not and then making a final decision. And it's designed to assist staff and improve service in its restaurants. Just help the people working there, right?
1: 어떤 이제 목적으로 고안이 됐냐면 assist staff는 일단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감시, 뭐 꼭 이런 것만은 아니고 and improve service in its restaurants. 매장에서 이제 서비스 퀄리티를 이제 올리는 그런 목적을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전사적으로 다 도입한 건 아니고 일부 매장에서 시범 도입해서 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2: Okay. One more time. Burger King is experimen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headsets designed to assist staff and improve service in its restaurants. The system, called BK Assistant, is currently being tested in hundreds of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1: Okay. 이름이 BK Assistant네요.
2: 네, 네 Burger King 약자.
1: 그렇죠. 네, 이름 잘 졌네요. 네, 아주 직관적입니다. 자,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서 is currently being tested in hundreds of locations. 한두 곳이 아니네요. 수백 개의 매장에서 지금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월마트하고 아마존 기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location이라는 단어는 장소라는 뜻이지만 이런 경우는 매장을 말합니다.
2: Exactly. The stores across the United States or restaurants in this case, right? The system called BK Assistant is currently being tested in hundreds of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Developed by parent company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the technology analyzes drive-through conversations to elevate overall customer service and operational efficiency.
1: 자, 이 AI를 이제 어디서 발주해서 개발을 했냐면 모기업이 했다는 얘기죠. Parent company는 그 얘기고 developed by parent company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이게 이제 모기업이죠. 네. 이 안에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거킹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모기업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the technology analyzes drive-through conversations. 아까 저희가 그 방송 시작하면서 시연했었던 그 장면이잖아요.
2: 그쵸.
1: 그런 드라이브 주문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I guess that's easier because the customer already speaks into a microphone.
1: 그렇네요.
2: Right? So it's easier for tech to record.
1: 왜냐면 이제 고객의 목소리도 들어가고 직원의 목소리도 들어가니까 그 drive-through conversation, 그 주문 대화를 녹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한다는 얘기고.
2: Yeah, and what's the aim? To evaluate overall customer service and operational efficiency. So obviously the polite aspect is in there with customer service, but also operational efficiency. How fast things are being done, how maybe well the customer's order is being understood and
1: 그쵸,
2: things like this.
1: 그쵸. 이제 고객 서비스 전반을 좀 평가하고 operational efficiency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의 운영 효율 같은 거겠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잣대로 쓸 예정이라 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Okay.
2: One more time. Developed by parent company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the technology analyzes drive-through conversations to evaluate overall customer service and operational efficiency. Here's part two.
0: The headset includes an AI chatbot named Patty that helps employees manage daily tasks and answer work-related questions. Staff can request reminders about menu preparation, while the system also alerts workers when ingredients or beverages need restocking. In addition, The tool

0: measures the use of polite expressions during customer interactions to generate team friendliness scores.
1: 자, 그 AI 그 어시스턴트의 이름이 있네요. AI 챗봇 이름이 파리라고 하는데 이게 저기 비프 파리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2: 그쵸.
1: 햄버거를 파리라고 하는데
2: That's a fun name.
1: 친근한 이름으로 지은 모양입니다. 네?
2: The headset includes an AI chatbot named Patty that helps employees manage daily tasks and answer work-related questions.
1: 이건 좋네요. 네. 헤드셋에 대고 Hey Patty, 그럼 Yes, I'm here. 그러면 Can you tell me how to cook onion rings? 그럼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1: 네. 이거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이 이제 탑재되고 장착되어 있냐면 an AI chatbot named Patty that helps employees manage daily tasks. 일상 업무를 처리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AI 챗봇이 들어가 있고 and answer work-related questions. 업무 관련된 질문에 또 답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버거킹의 메뉴라든가 그 레시피 같은 게 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고
2: mm-hmm.
1: 매장 운영에 관련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그렇죠. 네. Yeah. And FYI as well, 참고로 Patty is a name as well, right? Especially for women, right? Pat, Patty. The headset includes an AI chatbot named Patty that helps employees manage daily tasks and answer work-related questions. Staff can request reminders about menu preparation, while the system also alerts workers when ingredients or beverages need restocking.
1: Staff can request reminders about menu preparation. 그 메뉴 준비 과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Reminder 같은 경우는 뭐 here's a reminder 그러면 야, 너 저기 그거 기억하지라고 해서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뭔가의 어떤 안내 멘트를 reminder라고 하거든요.
2: Yeah, exactly. To tell someone something they already know but they might have forgotten, right?
1: 그렇죠.
2: To remind.
1: 네. 그런 안내 같은 것을 이제 그 받을 수 있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신메뉴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영화하고 이제 막 협업해가지고
2: 네.
1: 뭐 장난감 주는 건데 이걸 이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룰들이 있을 거거든요.
2: 그쵸.
1: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안내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을 직원이 직접 AI에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While the system also alerts workers when ingredients or beverages need restocking. 오, 이건 크네요.
2: Yeah, so when you need to replace the ingredients that have all been used up, you might not have noticed, but
1: 그쵸.
2: the system can say, hey, go and get the onions.
1: Restocking이란 건 재고가 부족해서 보충을 한다는 걸 restocking이라고 하거든요. Stock 자체가 재고란 뜻이니까.
2: 네.
1: 그래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직원들한테 지금 식재료라든가 음료 중에 이제 재고량이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으니 빨리 다시 채워달라라는 식으로 알림을 보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2: Sounds useful, like an assistant almost,
1: 그쵸.
2: right? In addition, the tool measures the use of polite expressions during customer interactions to generate team friendliness scores.
1: 자, in addition, 거기 이제 더불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AI 도구가 measure가 여기서는 동사죠. The tool measures, 측정한다. The use of polite expressions during customer interactions. 고객과 이렇게 응대하는 과정에서 공손한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는지 여부, 그것을 좀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2: Yeah, and that's during customer interactions. So when you're talking to generate team friendliness scores. So to create, like we said, that number or maybe like an ABC ranking.
1: 그렇죠. 아니 뭐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별점 다섯
2: 개.
1: 몇 개의 별점인지 이런 걸. To generate team friendliness scores는 이제 팀 단위의 친절도 점수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공손한 표현을 좀 측정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Okay.
2: All right, let's move on to our third and final part.
0: While the company says the technology aims to support workers rather than rate individuals, the system has sparked debate online. Critics argue that monitoring conversations may feel intrusive and could raise concerns about workplace surveillance. At the same time, other fast food companies such as Yum! Brands are also exploring AI tools to streamline restaurant operations and customer service.
1: 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는 고객이 많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0: 있는데 이걸 이제 AI로 수치화해서 한다 하니까 여기서 좀 논란이 부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나름대로. 예. 자, 가겠습니다. Walled Company.
1: While the company says the technology aims to support workers rather than rate individuals, the system has sparked debate online.
0: 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AI 기술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aims to 무엇을 목적으로 설계했다는 얘기죠. 전동사로. Support workers. 이 직원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Rather than.
1: Rather than rate individuals. So not do that. That's not the priority to give them a score or
0: 그렇죠.
1: something like that, right?
0: 여기서 rate는 그 이제 등급을 매긴다.
1: 그렇죠.
0: 평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인사고과를 평가하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직원들의 업무 지원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But still, the system has sparked debate online, right? Netizens, people on the web saying, this is good, this is bad.
0: 맞아요.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얘기.
1: Critics argue that monitoring conversations may feel intrusive and could raise concerns about workplace
0: 그렇죠.
1: surveillance.
0: 이건 상당히 좀 예민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죠? intrusive라는 단어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뭔가 좀 권리를 침해받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예요.
1: Exactly. Yeah, causing that disruption or annoyance because it's not welcome, right? It's intruding.
0: 맞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은 intrusive question이라고 그래요.
1: Yeah.
0: 왜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저렇게 막 갑자기 들어오지?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어떤 비판을 하고 있냐면 이런 대화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 어떤 감시망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Yeah, that's workplace surveillance, right? At the same time, other fast food companies such as Yum! Brands are also exploring AI tools to streamline restaurant operations and customer service.
0: 아까 버거킹의 모회사인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의 어떤 경쟁사죠. Yum! Brands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뭐 타코벨이라든가 피자헛이라든가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다른 패스트푸드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도 현재 exploring AI tools, AI 툴을 도입할지를 일단 좀 모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1: Yeah, they're thinking about it, considering it, looking at it to streamline restaurant operations. Remember, streamline to make a system like more efficient.
0: 더 효율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매장 운영과 더불어서 고객 서비스를 좀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AI 툴의 도입 같은 것을 explore,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패스트푸드 업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1: Yeah, so it's the overall trend, isn't it? And of course, customer service is being looked at too.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now. And in the books, turn to page 60. Fill in the blanks while you listen.
2: 버거 킹 테스트스 AI 헤드셋스 투 모니터 서비스. 버거 킹 is experimen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headsets designed to assist staff and improve service in its restaurants. The system, called BK Assistant, is currently being tested in hundreds of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Developed by parent company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the technology analyzes drive-through conversations to evaluate overall customer service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 headset includes an AI chatbot named Patty that helps employees manage daily tasks and answer work-related questions. Staff can request reminders about menu preparation, while the system also alerts workers when ingredients or beverages need restocking. In addition, the tool measures the use of polite expressions during customer interactions to generate team friendliness scores. While the company says the technology aims to support workers rather than rate individuals, the system has sparked debate online. Critics argue that monitoring conversations may feel intrusive and could raise concerns about workplace surveillance. At the same time, other fast food companies such as Yum! Brands are also exploring AI tools to streamline restaurant operations and customer service.
0: 자, 저희 귀가 트이는 영어 책은요, 매월 월간지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에 책이 나오고요. 월말 되면 이북으로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구독해서 교재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김지영 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nd if you want to listen again to any previous episodes of the show, you can utilize EBS's audio Arkdung platform. Great job, everybody. Goodbye.
0: Have a great day.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만나요. Welcome aboard.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EB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EB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이번 주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이번 주 주제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30, 40대의 삶의 희로애락, 그 다음에 인생의 꿈, 커리어, 일,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모아봤어요.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는요.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사연은 16년째 대학병원에 일하고 계신 간호사 분이시래요.
1: 네.
5: 근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엄마도 같이 영어 공부를 좀 시작을 하셨대요. 아이가 뭐 영어 배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학원 가기도 싫어해서. 근데 어느덧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영어에 더 빠지셨대요.
1: 네.
5: 약간 반전이 있어요, 우리 스토리들이. 네. 그래서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새 꿈이 생기셨는데, 입사 동기들과 20주년 때 스위스 여행 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아이와 남편과 셋이 같이 유학을 가는 거. 이게 새로운 꿈이 되셨다고 합니다.
3: Oh, that sounds so exciting. And I think it's so important to have dreams
5: 맞아요.
3: and goals.
5: 그러니까 이런 희망이 생기니까 일상이 더 막 의욕이 생기고.
3: 맞아요.
5: 의미 있게 1분 1분 더 가치 있게 느껴서 지금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사연 읽으니까 또 저희가 또 마음이 이렇게 막 불타오르네요.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3: 네, 새싹 사연이고요. 나도 언젠가 유학을 꿈꾸는 평생 연인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5: 필명도 아름답게 써주셨네요. 자, 오늘 내용을 저희가 그러면 하나하나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게요.
6: My dream of studying abroad. I've been working as a nurse at a university hospital for 16 years. I ended up choosing my college based on my grades, and that's how I became a nurse. When my child started grade school, I began studying English too. It was something I had always regretted not doing earlier in life. My child struggled a lot with English at first and hated going to the academy. I wanted to understand what made it so awful, so I started hitting the books myself. Before I knew it, I was the one who had completely fallen for English. Now, as I approach 40, I found new dreams. My first dream

0: dream is to take a 20th anniversary trip to Switzerland with the colleagues I started work with. My second dream is to study abroad in the near future. I'd love to go together with my husband and our child. Having these hopes has made my everyday life feel more meaningful, and it fills me with energy.
1: 저는 16년째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2: I've been working as a nurse at a university hospital for 16 years.
1: 그렇죠? 전치사들만 잘 챙겨주세요. I've been working as a nurse at a university hospital for 16 years. 자, university 앞에 U는 모음 같지만 실제 발음이 U, 반모음이어서 앞에 관사가 언이 아니라 어가 맞습니다. A university hospital.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 자,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2: I ended up choosing my college based on my grades, and that's how I became a nurse.
1: 그렇죠. 뭐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하다 보니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뭐 하게 됐다. 이 구동사 I ended up choosing my college, 뭘 기반으로 based on my grades, 성적에 따라 혹은 맞춰서 이렇게 진학을 했다는 얘기죠. And that's how I became a nurse. 그래서 간호사라는 커리어를 하게 됐다. 좋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 When my child started grade school, I began studying English too.
1: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elementary school도 초등학교고 grade school도 초등학교의 의미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middle school이라든가 high school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mm-hmm. grade 자체가 물론 10학년, 11학년, 12학년도 있지만 주로 초등학교의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고요. I began studying English too. 나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자, 금장 다시 한번요.
2: When my child started grade school, I began studying English too.
1: Okay. 살면서 더 일찍 하지 못한 게 늘 아쉬웠거든요. 이 문장 잘 보세요.
2: It was something I had always regretted not doing earlier in life.
1: 선생님은 그런 거 뭐 있으세요? 아, 진작에 내가 좀 더 일찍 할 걸 그런 거?
2: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운동이요.
1: 아니, 시작을 해야 구매하는 거. 저도 운동을 이제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하거든요.
2: 한 개 더 있어요.
1: 왜요, 왜요?
2: I regret not having gotten married earlier.
1: 아, yeah. 왜냐면 둘째, 셋째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구나.
2: 네.
1: 딱 그 느낌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유, 이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나? 이런 후회가 있거든요, 가끔씩. 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오늘 조금 길지만 통암기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it was something. 다시 한번.
2: All right, 함께 해보세요. It was something I had always regretted not doing earlier in life.
1: 뭘 후회한 거예요? Not doing earlier in life. 이거를 regret한 거예요. 자, 한 번만 더요. It was.
2: It was something I had always regretted not doing earlier in life.
1: 그렇죠. 자, 오늘 통한기 1번이었고요. 처음에는 아이가 영어를 너무 힘들어하고 학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2: My child struggled a lot with English at first and hated going to the academy.
1: 힘들어하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바로 그냥 struggle a lot 이 표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패턴에서 연습 한 번 더 할 건데요. My child struggled a lot 하면 힘들어했다. 뭐 때문에 그러면 with 명사, with English at first 처음에는 And hated going to the academy. 학원 가는 것도 싫어했다. 왜 그렇게 영어를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서 저도 그래서 책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2: I wanted to understand what made it so awful, so I started hitting the books myself.
1: 그렇죠. I started studying myself. 뭐 공부의 단어 써도 되지만 우리 hit the books 워낙 많이 했던 표현이잖아요. Mm-hmm. 한번 써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입장에도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각인이 돼서 체화가 되게끔. So I started hitting the books myself, 나 스스로도 이렇게 책을 보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어느새 제가 오히려 영어에 홀딱 빠지고 말았습니다.
2: Before I knew it, I was the one who had completely fallen for English. Before I knew it, this implies that something happened pretty fast, right? Without any expectations. 그러니까 어느새, 어쩌다 보니? 이렇더라고요.
1: 나도 모르게?
2: 맞아요. 네.
1: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2: 그래서 before I knew it, 나도 모르게 I was the one, 바로 제가 그랬어요. Who had completely

0: fallen for English. 아니, 나도 모르게 보니까 제가 그냥 영어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1: Fall for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한테 이제 마음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I really fell for him. Fell for her 하면 갑자기 내가 누굴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되는 거고 Fall for 다음에 이렇게 뭐 영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0: 맞아요. Like a sport, for example, even.
1: I fell for English 하면 영어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졌다는 말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I had completely fallen for English. 내가 바로 이제 영어에 푹 빠지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I 때문에 영어를 공부했는데 정작 내가 영어에 빠지게 됐다. 자, before I knew it. 한번 더.
0: Before I knew it, I was the one who had completely fallen for English.
1: 자, 영어가 이렇게 재밌다 보니까 마흔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0: Now, as I approach 40, I've found new
1: 그렇죠.
0: dreams.
1: 자, 새로운 꿈이 생겼다. 꿈이 하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I have found new dreams. 그렇죠. 근데 이제 40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이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아직 마흔이 아니시라는 얘기니까 as I approach 40, push라는 단어도 쓰지 않나요? I'm pushing 40.
0: 맞아요.
1: approach는 당연히 접근하는 거니까 as I approach 40 하면 이제 39, 38 정도 느낌이고 I am pushing 40 하면 거의 많이 다된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약간 approach는 선생님 말도 맞아요. 뭐 38, 39도 approach 쓸수 있고 약간 30대 후반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40에 가까워지니까 approaching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1: 그쵸.
0: pushing이라고 하면 정말 38 아니면 정말 39. 40이
1: 거의
0: 되기
1: 이제
0: 직전일 때.
1: 우리말에 거의 마흔 다 됐습니다. 그럼
0: 맞아요.
1: I am pushing 40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건 회화에서 써보시고. So as I approach 40, I've found new dreams. 오케이. 첫 번째 꿈은요. 우리 입사 동기들하고 20주년 기념 여행을 스위스로 가는 것입니다.
0: My first dream is to take a 20th anniversary trip to Switzerland with the colleagues I started work with.
1: 너무 멋지네요. 네. 입사 동기들과 20년 우리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유럽 여행 한번 가자. 그죠? 자, 여기 보면 My first dream is to take a 20th 서술을 써야 되죠. 20주년이니까 20th anniversary trip to Switzerland with my colleagues I started work with. Colleagues 다음에 who가 생략되는 거죠. 네. 그래서 colleagues who I started work with. start 다음에 work은 명사예요. 네. I started work at 24. 그럼 24부터 일했다. 그죠? 뭐 started to work, to 명사 오지 않고 바로 명사처럼 work을 붙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일을 시작한 즉 입사 동기를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The colleagues I started work with 하면 함께 일을 시작했던 동기들과 여행 가는 거. 자, 두 번째 꿈은요. 머지않은 미래에 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 셋이서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0: 네, 두 문장으로 만들어
1: 오케이.
0: 봤는데요. My second dream is to study abroad in the near future. I'd love to go together with my husband and our child.
1: 그렇죠. 머지않은 미래를 얘기할 때는 in the near future 하면 되겠죠. 먼 미래는 뭐라 그래요?
0: Far
1: far 하면 되겠네요.
0: future.
1: In the far future 한 15년, 20년 후에 약간 이런 느낌 줄 때는 far고 1, 2년 후에 이런 느낌일 때는 in the near future. 오케이. Okay. I'd love to go together with my husband and our child. 아이와 남편과 같이 유학을 가고 싶다.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일상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에너지가 막 샘솟습니다.
0: Having these hopes has made my everyday life feel more meaningful, and it fills me with energy.
1: 의미 있게 느껴진다. 뭐 이럴 때 당연히 meaningful 이런 단어도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has made my everyday life feel more meaningful and 그것이 자, 여러분, 교재 58페이지 세 가지 패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좀 힘들어하다라는 말을 할때 여러분 바로 생각나야 되는 동사가 struggle 이거예요. 1순위. So struggle a lot with something. 갈게요.
0: My child struggled a lot with English at
1: 그렇죠.
0: first.
1: 아이가 처음에는 영어를 너무 힘들어했다. 오케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
0: I struggled a lot with the language barrier.
1: 오케이. 나는 학생 때 수학이 너무 어려웠다.
0: I struggled a lot with math when I was a student.
1: 이게 저의 경험이어서 예문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뒤에 과목만 좀 바꾸셔도 되니까 이 문장을 오늘 통한 게 할게요. 그리고 과목은 여러분이 어려웠던 과목으로 바꾸시면 돼요. 나 학교 다닐 때이 과목이 제일 힘들었어. 자,

0: Studying really works 하면 공부한 게 효과가 좀 있어. 왜? 언제? 정말 하고 싶어서 할 때. So, when you genuinely want to do it. 그쵸? 저 진심으로 하고 싶을 때 공부가 정말 잘 된다. 그 얘기죠. Work의 의미 잘 파악하시고. 오케이?
1: 그러면서 남자가 일하면서 공부까지 이렇게 함께 하는 게좀 어렵지 않아? Isn't it hard to study and work at the same time? Woman says, not at all.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English actually gives me a lot of energy. 오히려 영어 공부하는 게 나한테 엄청난 에너지, 뭐,
0: 그쵸.
1: 활력소가 돼.
0: 맞아요.
1: 라고 하죠. Do you have a particular goal? 뭐, 특별한 목표가 있니? 라고 했더니 여자가, Yes, someday, 언젠가는, I'd like to study abroad with my whole family. 온 가족과 함께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싶어.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여행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목표가 될수 있는데 유학이나 뭐 아예 뭐 가서 사는 거 이건 또 다른 레벨이잖아요. 예. 한달 살기 요즘도 많이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뭐 지난주엔 정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태어날 손주들 이것 때문에 공부하신다는 분도 있으셨으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문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 60페이지에 5개 영작 쭉 해보시고요. 손으로 쓴 영작과 정답 문장을 항상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AI한테 그 페이지 사진을 찍어서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하면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1번과 2번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1: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1: Bye bye.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Mm-hmm. 우리 지난주에는 가족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날이 있는지 아세요?
1: Is it Teacher's Day?
0: Correct! 네, Teacher's Day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뭐 선생님과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준비해봤어요.
1: Wow, so here we don't have Teacher's Day, we have Teacher's Week.
0: 맞아요. Teacher's Week가 있는데 어찌 보면 한 주 내내 선생님을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걸까요? 하루라도 정말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 문화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 토요일 날 리뷰할 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써볼까요?
1: Well, today's expression is You're a great teacher.
0: You're a great teacher.

0: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라는 말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사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칭찬하는 거는 매일 하는 건데 선생님을 칭찬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But you know, teachers need appreciation too.
1: That's right.
0: 선생님들도 내가 잘하고 있다.

0: 거죠. 그래서 직업이나 역할이 오면 되는 거예요. You're a great teacher. You're a great teacher.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약간 선생님을 칭찬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이거 학생 있으면 너무 건방진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You're a great teacher는 정말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칭찬이라기보다는 인정하는 그러한 문장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You're a great teacher. 요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You're a great teacher.
0: You're a great teacher.
1: You're a great teacher.
0: You're a great teacher. You're a great teacher, Zach.
1: Oh, thank you. You're a great teacher, Kaylin.
0: Thank you. 이렇게 서로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 문장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갈까요?
1: Pattern practice.
0: All right, pattern practice.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our sentence is, you're a great teacher. 우리 teacher 대신에 다른 말 하겠습니다. So, you're a great 뭐뭐.
0: 아하, 그래서 상대방의 역할이나 뭐 성격이나 능력, 행동 이런 것들을 칭찬할 때쓸수 있어서 teacher 대신에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You're a great 뭐뭐, for instance.
1: Well, you're a great teacher. We can flip it. So, you're a great student.
0: 아, 학생에게요. You're a great student라고 하면 되겠네요.
1: Now, last week we had Family Day. So, of course, all the family names will work here too. You're a great son.
0: You're a great son.
1: You're a
0: 너는
1: great daughter.
0: You're a great daughter. 정말 훌륭한 아들, 딸이구나. 뭐 이런 말이네요.
1: You're a great mother. You're a great father. All of these work. You could also say relationships that you have with people that are in positions of authority, like teachers. You're a great boss.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약간 나와 관계가 있는, 연관이 있는 사람들. You're a great boss. 아주 멋진 상사예요. 혹은 대표님이에요. 뭐 이런 뜻이죠. 버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It's someone who can fire you, I think. 제 생각에는, 그만 나오세요라고 할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 그래서 대표님, 뭐 부장님, 뭐 그런 사람들 버스라고 할
1: The
0: 수
1: person who
0: 있죠.
1: can tell you what to do.
0: That's right.
1: You're a great coach.
0: 아, 정말 좋은 코치님이세요. You're a great coach.
1: You're a great leader.
0: 정말 좋은 리더네요. You're a great leader.
1: But those people might say to you, you're a great worker.
0: 어,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는 당신은 정말 잘 일하는 사람이네요. You're a great worker. 좋은 직원이네요. 뭐 이런 뜻일까요?
1: You're a great player.
0: Player. Player는
1: Your
0: 다양한
1: coach
0: 의미가
1: might say
0: 있습니다.
1: that.
0: 네. 코치는 이제 선수에게 player라고 할수 있는데요. player가 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연주하는 연주가도 되지만 바람둥이란 뜻도 있어요. 그쵸. 바람둥이. 네. 그래서 그거는 you're a great player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1: 네.
0: 바람둥이는 안 좋아요.
1: But the leader wouldn't say, you're a great follower.
0: 아, 그쵸. 리더는 you're a great follower란 말을 안 하죠. 왜냐면 follower는 추종자 뭐 이런 뜻인데 리더가 있다고 추종자가 있는 건 아니죠.
1: 네.
0: Nick, you don't always have a follower.
1: Right. You could also use this sentence with people's abilities. Like, you're a great singer.
0: 아, 당신은 정말 좋은 가수예요. 뭐 가수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능력일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능력.
1: You're a great artist.
0: You're a great artist.
1: You're a great dancer.
0: 정말 좋은 아티스트예요. 정말 좋은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춤을 잘 춘다. You're a great dancer.
1: You're a great speaker.
0: 아, 말을 참 잘하네요. You're a great speaker.
1: You might also use this sentence more personally, like, you're a great friend.
0: 아, 좀더 개인적인 느낌으로 You're a great friend. 당신은 좋은 친구예요.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요.
1: You're a great listener.
0: 저 요거 마음에 들어요. Listener.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네요. You're a great listener. 이렇게 말할 수

0: 있겠네요. 우리 listener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스타님들도 you're a great listener. 이중적인 의미예요. 좋은 청취자이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re a great 뭐뭐라는 표현을 다양한 직업군, 뭐 역할을 넣어서 연습해봤습니다. 쭉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1: You're a great son.
0: You're a great son.
1: You're a great mother.
0: You're a great mother.
1: You're a great boss.
0: You're a great boss.
1: You're a great coach.
0: You're a great coach.
1: You're a great leader.
0: You're a great leader.
1: You're a great worker.
0: You're a great worker.
1: You're a great player.
0: You're a great player.
1: You're a great singer.
0: You're a great singer.
1: You're a great artist.
0: You're a great artist.
1: You're a great dancer.
0: You're a great dancer.
1: You're a great speaker.
0: You're a great speaker.
1: You're a great friend.
0: You're a great friend.
1: You're a great listener.
0: You're a great listener.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re a great 뭐뭐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어볼게요.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 생각해 보세요.
2: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3: 천만에요.
2: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3: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네요.
0: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쵸?
2: 네.
0: 자, 일단 먼저 오늘 수업을 감사한다는 말을 하네요. 그쵸? 뭐, 감사한다고 할 때는 우리 땡큐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뭐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전에 한적 있는데.
2: Thank you. 먼저 하고.
0: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F로 시작해요. 네,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자, 그 수업은 lesson이라는 표현을 혹은 class라는 표현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이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뭐 you're welcome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영어가 술술 나왔어야 돼요. 나왔죠? 방금 우리 연습했던 거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네요 라고 했는데 사실 한국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색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You're a great teacher 라는 말을 해준 게 너무 나에게는 감동적이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 말이다. 영어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들어볼까요?
4: Thank you for today's lesson.
5: You're welcome.
4: You're a great teacher.
5: That means a lot to me.
0: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Thank you for today's lesson.
0: 다시 한번.
1: Thank you for today's lesson.
0: Thank you for today's lesson 이라고 했네요. Thank you for 뭐뭐였죠? Today's lesson, 오늘의 수업이기 때문에 today lesson이 아니고 today's apostrophe s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무엇무엇의라는 의미이지 뭐가 생략이 된건 아니에요. 자, thank you for today's lesson 이라고 했더니 천만에요.
5: You're welcome.
0: 천만에요는
1: You're welcome.
0: 가장 흔하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You're welcome. 여기서는 you are welcome이라서 you're가 축약이죠. You apostrophe re. 자, you're welcome 말고도 뭐 no problem. Oh, it's my pleasure. 뭐 이런 표현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어서 학생이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4: You're a great teacher.
0: 아주 경쾌하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1: You're a great teacher.
0: 네, You're a great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문장은 여러분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으로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네요.
5: That means a lot to me.
0: 자,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That means a lot to me.
0: That, 그건, means, 의미합니다. a lot.

0: 많은 것을 to me, 저에게는. 그래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은 즉, 나에겐 큰 감동으로 온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해 줬을 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That means a lot to me. 이렇게 또 고마움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That means a lot to me. 이런 표현들은 사실 문화적인 표현들이라 그 문화를 알아야 쓸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적시적소에 쓸수 있겠죠.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는데요. 다시 한번더 영어로 들어볼까요?
1: Thank you for today's lesson.
2: You're welcome.
1: You're a great teacher.
2: That means a lot to m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을 연습해보는 Listen and Repeat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3: You're a great teacher.
0: You're a great teacher이죠. 자, you're a great teacher. 이 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게 잘 안 들려요. 그 이유는 your 다음에 어가 연음이 되면서 약간 묻혀요. 강세가 없는 모음 소리는 영어에서는 주로 으 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묻혀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you'r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you're, you're 짧게 해주시고 great인데 앞에 G 소리는 살짝 나고 rate 요게 강하게 나야 돼요. 그런데 great 다음에 또 teacher, T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잖아요. T가 중복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오는 T는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you're a great 한 다음에 teacher라고 하는데 T 발음은 길게 모음 소리를 끌어주셔야 되겠죠? T, 그 다음에 chur, r 발음, r 발음할 때는 어디에도 닿지 않게끔 연습해 주시면 돼요. You're a great teacher. 자, 이 표현 같이 연습해 볼까요?
3: You're a great teacher.
0: You're a great teacher.
3: You're a great teacher.
0: You're a great teacher.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You're a great teacher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돌려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동기부여가 돼요. 선생님은 저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61쪽에 보시면 또 유용한 추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소개하고 갈까요?
3: You inspire me.
0: 굉장히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Inspire가 영감을 주다, 뭐 동기부여를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 동기부여를 inspiration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inspire가 이제 동사 형태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You inspire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 존경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탄이라는 어떤 감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니까 You inspire me. 배우고 싶은 멘토가 있다. 그럴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가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3: Super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넌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

0: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쉽고 확실하게
5: 영어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바로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5: That's right. Parents Day.
0: Parents Day.
5: Yeah.
0: Although belated, happy Parents' Day, everyone.
5: Belated Parents' Day.
0: 그렇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버이날을 또 축하드린다는 인사 다시 드리고요.
5: Right.
0: 자, 어버이날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친구는 부모님과 보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리움 섞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민은 그 My father had passed away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5: Right.
0: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워주신 걸 떠올리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이제 감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 right.
0: 이런 상황 이해하면서 한번 대화 들어보시죠.
5: Of course.
0: 네, 우리말로 먼저 하겠습니다. Mm, 요즘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
5: 나도 그래. 특히 피곤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을 때.
0: 그건 왜?
5: 우리 엄마가 어떻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처리하셨는지가 생각나거든.
0: 아, 그러니까 전보다 이제 엄마를 너는 더 잘 이해하나 보다. 네. 그렇죠. 예전에 몰랐는데
5: yeah.
0: 이제 우리가 그 부모가 되어봐야 또 우리 부모의 yes. 심정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5: right.
0: You don't get to really understand what it was like to raise yeah. a child for,
5: right.
0: I mean, for parents until you become a parent yourself.
5: Until you walk in their shoes.
0: 아, walk in their shoes.
5: 이런 이디엄 진짜 많이 쓰죠.
0: 그렇군요.
5: Yeah.
0: 그분들의 신발을 내가 신게 되고.
5: 때까지.
0: 아, 네. 그렇구나. 영어로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할 때 그 신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5: You walk in someone's shoes.
0: Walk in someone's shoes.
5: Shoes right.
0: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뭐더라? If I were in your shoes, 뭐 이런 말 있잖아요.
5: If I were in your shoes.
0: 네, 그렇죠.
5: Sure, yeah.
0: 내가 당신 신발을 신게 된다면, 즉 내가 if I were you 이런 뜻으로.
5: If I were you라는 뜻이 그냥 네. 일반적인데
0: 네.
5: 맞아요.
0: 예. 옛날엔 많이 썼던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도 쓰나요?
5: Yeah, sure. To walk in somebody's shoes, to be in somebody's shoes. It means to walk like that person walks. To experience that person's experience.
0: 아, 그러니까 그분이 겪었던 일을 내가 겪는다라는 뜻으로
5: yeah.
0: walk in that person's shoes라고 하는군요.
5: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이런 상황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5: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If I were you도 좋지만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 뭐뭐뭐.
0: 그렇죠. Yeah.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당신의 입장에 놓였다면, 놓인다면
5: yes.
0: 이런 뜻으로 shoes, 신발을 신고 있다면 이런 뜻으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비슷하게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야,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 Sure.
0: 네. 자, 먼저 요즘 따라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라는 말을요.
5: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these days.
0: 네,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these days. 라고 합니다.
5: So these days, I guess it's the month of families. You know, it's a family month.
0: Sure.
5: Recently, it was Parents' Day. Of course, you think about your parents.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따라 더 그렇다라고 해서 I 뭐뭐뭐 more these days. 이제 가장 이게 간단한 골격이 될 텐데
5: yeah.
0: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6: 라고 해서 말을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부모님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돼요. These days, 요즘에 these days,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these days.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문장은 아닙니다.
5: Right.
6: 네.
5: So it's a simple statement, but I think you should emphasize more these days because, you know, recently there was Parents' Day. So thinking about the current situation, we should really emphasize this part.
6: That's right.
5: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these days.
6: 그렇습니다.
5: There was Parents' Day recently.
6: 맞아요. Yeah. 최근에 또 어버이날도 있었으니까 더 그렇겠죠. Mm-hmm. 자, 부모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think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about로 이어갈지 of로 이어갈지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5: Right, right.
6: 근데 여기서 이제 think about my parents라고 했거든요.
5: Right.
6: 근데 이게 말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 혹은 장소나 물건 또는 경험 같은 걸 떠올리면서 그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할 땐 think about를 많이 쓰고 그에 비해서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린다. 라고 할 땐 think of를 쓴다는 거예요.
5: Right.
6: 맞나요, 선생님?
5: I think that's exactly right.
6: 네.
5: Yeah.
6: Think of me and I'll be there.
5: Think of me.
6: 네.
5: Think of me. 그 노래 나왔죠, 또.
6: 네. 그, 저기 뭐야.
5: Phantom the Opera.
6: 네, 오페라 나올 때. 자, 그럴 때 너, 나를 생각하면은 나는 이미 거기 가 있을 것이다. 네, 떠올린다고.
5: So something simple, think of me.
6: Think of me.
5: But when you think about someone, it's more detailed.
6: 더
5: right?
6: detailed, 그렇습니다.
5: That's right.
6: 그러니까 내 생각해 할 때 think of me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도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these days. 우리 부모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군요. 자, 그랬더니 오, 나도 마찬가지야.
5: Oh, me too.
6: 라고 하면서 조금 더.
5: You.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so the high value, right?
6: 아.
5: Especially 그냥 특정한.
6: 응.
5: So it's especially I made this for you 하면
6: 응.
5: this is very particular for you, not for anybody else.
6: 응.
5: 너를 위해서만 만든 거야.
6: 아,
5: 그쵸?
6: 여럿이 있는데 네. 너만을 위해서.
5: 네.
6: 특별히 너를 위해서.
5: Yes.
6: 또 특별이라고 그랬네. 특히 너를 위해서.
5: 네.
6: 근데 특별히 여기다가 원래 내가 여기다 밀가루를 쓰는데 이번에는 내가 특별한 밀가루를 썼어. 그럴 때 specially made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5: 그쵸.
6: 특별한 식으로 만들었다.
5: 뭐 비건이라 가지고 뭐 계란도 안 먹고
6: 그렇죠.
5: 우유도 안 먹어. 그럼 I made it specially for you.
6: 그렇죠.
5: 계란도 안 넣고 우유도 안 넣고 치즈도 안 넣고.
6: 두부로만 만들었어.
5: Yes.
6: 이렇게 말할 때 specially made 케이크 되잖아요.
5: 특별하게 만든 거죠.
6: 네. 근데 여기서는 especially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에 내가 부모님을 떠올리지만 특히나 when I am tired or stressed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떠올린다. Especially when I'm tired or stressed. 그렇군요.
5: It's sad.
6: 왜? 뭐또 sad해요?
5: Because Jimin is thinking about, you know, thinking about parents especially when I'm tired and sad. 그 다음 내용 때문에
6: sad하긴 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죠.
5: Okay.
7: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these days.
8: Me too, especially when I'm tired or stressed.
6: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me too, especially라고 하니까 거의 이 부분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5: 아, 그럴 수 있네요.
6: 약하게, 그죠? Me too, especially when I'm tired or stresse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 right.
6: 영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샬라샬라, 샬라샬라처럼 들린다고 할 정도로
5: That's right.
6: 네, 아주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습니다, 억양이. 자, 그랬더니 especially when you're tired or stressed and you think about your parents more, why then? 왜 하필 그때일까? 라고 묻는 말이 이어지네요.
5: Why then?
6: Why then?
5: Why when you're tired? Why when you're stressed?
6: 그렇죠.
5: Why then?
6: 이때 then이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라든지 뭐 그리하여 뭐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때, 왜 하필 그때야? 라는 뜻으로 why then? 하고 묻는 말이군요.
5: That's right.
6: 네.
5: Why during those times?
6: 그렇죠.
5: Why then?
6: 왜 하필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아, 사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처리하셨는지가 생각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5: I remember how my mom handled everything on her own.
6: I remember. 내가 기억하거든. How my mom handled everything. 어떻게 나의 어머니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on her own, 혼자 힘으로.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0: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1: That's right.
0: 네.
1: So I remember when my mom handled, we covered this word before. We studied handle. When you handle something, you're controlling, managing something, handling everything.
0: Right.
1: So taking care of everything on her own.
0: 그렇죠. Yeah. Taking care of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처리한다. 애 학교 가는 문제, 뭐 집안 문제, 뭐 일하는 문제, 모든 것들을 handle 한다고 할 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거나 처리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1: Right.
0: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저기 주치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을 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1: Oh, I can handle this on my own.
0: 그렇죠. I can handle this on my own.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여기 57쪽에 위에 다 나와 있거든요.
1: That's right.
0: 어휘 말씀드리면서 자, No worries. I can handle this. 하면은 걱정 마세요. 이거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I can handle this. 라고
1: 더 쉬운 거 있어요.
0: 뭐요?
1: I got it.
0: 아, 그렇죠.
1: Don't worry. I got it.
0: I got it. 아니, 지금 우리가 핸들 얘기하고
1: 아,
0: 있으니까.
1: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0: 아, 네, 있다고.
1: 근데 핸들이라는 표현이 딱 적합한 게
0: 네, 네.
1: Because you're in control. 어. You're managing. 아. You're taking care of something. Yeah, I can handle this.
0: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yes. 내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1: yeah.
0: 거예요.
1: Yeah.
0: 그럴 때 handle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겠네요.
1: It, yeah. It, here, my mom. I remember how my mom handled everything by herself
0: 네.
1: or on her own.
0: On her own.
1: Yes.
0: 자, 이렇게 엄마가 혼자의 몸으로 모든 걸 처리했다라고 할 때 혼자의 몸으로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on her own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1: Yeah. So you can sense that 눈치껏 아 응. 어머니가 혼자셨구나.
0: 네.
1: Right?
0: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그 전날.
1: 아, 그래도 이 문장만 봐도.
0: 아 네네.
1: Like 아, 예전까지 뭐 집중 안 하고 있었어.
0: 네네.
1: 근데 학생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 이 문장만 해석해도 on her own.
0: 네.
1: Oh she was alone.
0: 그렇죠. 생각할
1: right.
0: 수 있죠. 맞아요.
1: Sure.
0: 그러니까 on her own 이렇게 말하면 다른 누구의 도움이 따로 없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라는
1: yes.
0: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I live on my own 하면은 내가 독립적으로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1: Yeah, I'm on my own.
0: 그렇죠.
1: Okay.
0: I'm on my own.
1: Sure.
0: 특히 I'm on my own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준다는 말이 되잖아요.
1: Okay, you're very independent.
0: Very independent. 상당히 독립적이란 말이 되는
1: yes,
0: 거죠. I'm
1: that's
0: on
1: right.
0: my own. 네, 여기서도 on her own이라고 하니 그분이 혼자 힘으로 모든 것들을 handle 하셨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Why then?
3: I remember how my mom handled everything on her own.
0: I remember how my mom handled everything on her own. 자, 과연 어떤 걸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지 I remember how my mom handled everything on her own. 자, 이렇게 how가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고요.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켈리가 하는 말은 야, 네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는 예전보다 지금 더 잘 어머니를 이해하고 있나 보다.
1: Sounds like you understand her better than you used to.
0: Sounds like you understand her better than you used to.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오늘 대화에선 이렇게 뭐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할 때 think about를 많이 쓴다는 거. 그다음에 especially와 specially 비교해 봤었고요.
2: Yes.
1: 그다음 handled everything on her own.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 모든 걸 처리를 하셨다는 말과 mm-hmm. understand her better than you used to. 예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는 표현까지 보셨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표현들일 거예요.
2: That's right.
1: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표현들 입에 착 붙여볼까요?
2: Let's go.
1: 난 말이야, 요즘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
3: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these days.
2: I think about my parents more these days.
1: 나도 그래. Me too.
2: Me too.
1: 특히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말이야.
3: Especially when I'm tired or stressed.
2: Especially when I'm tired or stressed.
1: 어, 그건 왜?
3: Why then?
2: Why then?
1: 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처리하셨는지가 생각나거든.
3: I remember how my mom handled everything on her own.
2: I remember how my mom handled everything on her own.
1: 오, 듣고 보니까 너는 엄마를 전보다 더 잘 이해하나 보다.
3: Sounds like you understand her better than you used to.
2: Sounds like you understand her better than you used to.
1: 여기까지입니다.
2: Yay! Good job, everyone. All right.
1: 그렇죠.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라고 막 생각하다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러셨을 법하다.
3: You get to understand your parents better as you. Get older.
2: As you age, right?
1: Age, 그렇습니다.
2: Yeah. Well, I guess when you become a parent yourself, now I get it.
1: Now I get it. 이제 알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네요.
2: Now I get it. Yeah.
1: 네, 자, 함께하신 많은 표현들 많이 말하기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 Mm-hmm.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2: And this was Juch.
1: 네, 함께 오디오 어학당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Yes.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2: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코인, 뜻은 새로운 낱말이나 어구를 만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0: A British media outlet has highlighted Korea's clean lifestyle culture, coining the term K-hygiene to describe an advanced cleanliness system that integrates cutting-edge technology with meticulous daily habits.
2: 여기서 코인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The term was coined by a researcher.
2: 그 용어는 한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뉴스에서 coin a term, coin a phras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oin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0: Very close,
1: Yeah,
0: yeah.
1: absolutely. But the good news is that cruise ship, because the reason we're talking about this is that cruise ship, I guess they're starting to evacuate passengers now. So let's hope we don't see any more fatalities due to this virus.
0: Exactly.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요, 조금 전에 우리 대화에서도 나왔는데, 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입니다. 자, 영어로 바꿔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지. 직역하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Why do you buy pain? 뭐라고 해야 되나?
1: Yeah, I was going to ask you actually the Korean. So when you say 사서, it means to purchase here?
0: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1: okay.
0: 예, 왜 스스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런 거죠.
1: This word 고생 is also very hard to translate
0: sometimes.
1: It is
0: very hard.
1: Right?
0: 맞아요. 사실 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도 않습니다.
1: So this is a good one.
0: 그래요. 근데 이런 느낌을 잘 살려서 사실 우리가 영어를 하는 이유도 뭐 단어 하나하나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때로는 이제 직업에 따라서 누군가의 말을 정보를 전달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을 생각하면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이런 느낌 이걸 전달한다. 너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니?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사서 고생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때로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사서 기꺼이 고생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괜히 사서 고생했네. 이런 게또 있을 수 있고요. 자, 지금 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지금.
1: Rosetta Sherwood Hall in 1897.
0: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로제타 홀 한글 점자 교재의 보존 처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재는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자 한국 시각장애인 학습의 선구적 자료로 미국인 선교사 로제터 셔워드 홀이 1897년에 만든 것입니다.
1: A growing number of young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are opting for car rentals over ownership to minimize the financial and logistical burdens of vehicle depreciation, insurance, and upfront costs,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0: 업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 30대 젊은 소비자층에서 자동차를 자산으로 소유하기보다 빌려 쓰거나 구독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차를 사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차량 가치 하락, 초기 비용 등 재정상 및 관리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1: And a 22-year-old man from the U.S. state of Virginia has completed more than 12,400 pull-ups in 24 hours during a live-streamed event at a local gym, potentially setting a new Guinness World Record.
0: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22세 남성이 지역 체육관에서 생중계된 이벤트에서 24시간 동안 12,400개 이상의 턱걸이를 해내 기네스 세계 기록 경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The number of oversea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ffering Korean language classes has surged 54% over the past 4 years amid the global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reaching over 2,700 schools as of 2025.
0: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한국어 반을 운영 중인 외국의 초, 중, 고등학교가 최근 4년 새 54% 급증해 작년 기준 2,7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o you can learn Korean overseas at a lot of schools now.
1: Yeah, apparently there's a big boom and of course popularity in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language because this data from the education ministry here, just over the past year, the number of schools overseas that offer Korean language programs has risen by nearly 10%.
0: Yeah.
1: And over the past 4 years, that's almost up 54% in terms of number of students compared to 2021, 4 years prior.

0: Okay.
1: Obviously, he's not hanging on the bar for 24 straight hours, but he just completed these pull-ups. Guinness is reviewing the footage, this video footage, to certify it because it's not officially a world record as of yet. The
0: See.
1: previous record holder was from Mexico, and Mr. Dillard here surpassed the previous record, allegedly so far, by less than 100 years. So he decided to do this about 3 years ago. He began training from his gym, starting off with four sets of 12, and that increased to more than 12,000. Wow.
0: There's a picture of him, of course, with the news articles online, and you can see that he has a very clear six-pack and
1: I
0: abs.
1: imagine so. Some
0: must have.
1: lat muscles as well, I'm sure.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기록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월에 세워졌는데 멕시코의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엔리케 사파타가 12,350개를 24시간에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영상을 찍은 사비에 딜러드, 사비에 딜러드는 그거보다 67개나 많은 풀업스를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기네스 측에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인정이 되면 세계 기록이 됩니다.
1: Now, I will say this. I need to see the video as well because
0: Okay.
1: if you do CrossFit, the way you do pull-ups are a little different because you have strict pull-ups where you actually just go up and down. But CrossFit uses a technique called kipping. And I think Koreans will know 배치기, right? So there's a little technique involved to do these pull-ups. So he may have done them that way. I haven't seen the video, but my hunch is that's the way he did it.
0: Well, that'll have to be reviewed as well.
1: Right, but either way, it's still a remarkable
0: It
1: feat.
0: is, definitely. All right, this was a live streamed event.
1: Yeah, obviously this is a recent sort of term. If something's live streamed, that means it's broadcast live over the internet usually as it's happening.
0: Exactly. Morning Special is live streamed Monday through Thursday. 그래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는 것을 live streaming이 된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흔히 OTT 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영어에서는 streaming sites라고 합니다.
1: Yeah. And I know a lot of the OTT companies are getting into live streaming for things like sporting events, but also the BTS concert, remember? That was
0: 그렇죠.
1: live streamed as well.
0: 네, 라이브가 빠지면은 그렇게 인터넷으로 방송이 된다.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뭐 영화들 그런 뭐좀뭐 땡플릭스 이런 데가 다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죠. 근데 라이브 생방송으로 할 때는 라이브 스트리밍.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트리밍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 방송이랑 다른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다. 이럴 때만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에는 potentially something.
1: Yeah, if something is potentially something, that means it's possibly something. There's a chance of something happening in the future.
0: 그래요. 잠재적으로 뭐뭐하다. Potentially, this could be a new world record. 그래서 아직은 그 검토 단계에 있지만 이게 이제 세계 신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Potentially. 그래서 someone could potentially be the greatest actor of all time, or you know,
1: You could potentially be president when you grow
0: yeah,
1: up,
0: exactly.
1: right?
0: 어떤 그 잠재성을 얘기할 때. You could potentially do something or be someth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Right.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 22-year-old man from the US state of Virginia has completed more than 12,400 pull-ups in 24 hours during a live-streamed event at a local gym, potentially setting a new Guinness World Record.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물론 아까 이제 방금 헤드라인에서 나온 로컬 짐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체육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지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의학적으로 가면은 부분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해석은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1: There you go.
0: Alright, let's leave those headlines there. Today's 무마 문장 mission is 너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 영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일부 마지막이니까 뭐 대략 한 50분 뭐 전으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장들 볼 거예요.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요. 더 보내주시고 사연도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We are live streaming right now on YouTube. You can also find us on pound 104.

0: Stretcher for me. You're making a rod for your own back. I'm trying to understand, maybe because you're wavering, so you need to be stand firm for something. Making a rod. I probably need a little more context.
1: Yeah.
0: This one's a confusing one.
1: Because if I hear rod for your back, I think of some sort of artificial spine, some
0: Yeah.
1: structure.
0: Grow a spine, they say, right?
1: Yeah. In this case, though, why would you make a rod for your own back? 자신의 등을 위한 어떤 이제 뭐 척추 대신하는 그런 것들을 왜 만드니? 뭐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미 너는 척추가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이런 대체할 만한 것을 하니? 이런 뜻일까요? 이미 존재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는데 뭐 다른 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좀 익숙치는 않습니다. 저희 둘다좀 그런 것 같고요. Good try though.
0: Yeah, good attempt.
1: 자, 다음에 박정영님은요. Why are you trying to pay for such an unneeded hard work?
0: Ah, okay. So Park Jong-young, I think, was trying to use the pay here, right? So it works here. Why are you trying to pay? The only thing, work is uncountable. So get rid of the un. So why are you trying to pay for such unneeded? I take the hard out here as well. So why are
1: Yeah.
0: you trying to pay for such unneeded work?
1: 그러네요. Why are you trying to pay for such unneeded work이
0: Yeah.
1: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우리 네. Do we have anyone? Okay, 박민님.
0: Yeah.
1: Why do you always choose the road not taken?
0: We talked about this, right? I think the expression is the road less taken, but not taken could work there here as well.
1: The road not taken이 맞아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0: Oh, is it? Okay.
1: 네, 그렇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아마 그 idiom일 거예요. The road
0: Yes.
1: less traveled. 이거는 그냥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근데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는 road not taken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Okay.
1: Again, correct me if I'm wrong. I could be wrong. 자, 시의 제목을 한번 활용해 본것 같아요. 좋아요. Al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prize winners. Who are we going to pick?
0: Yeah, okay. I'm going to go with 고영숙님. Did it very short and simple. It won't pay off.
1: 그래요, 좋습니다.
0: 예.
1: 자, 그래서 고영숙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And I'm going to pick. Ooh, let's see. 너무 좋은 문장이 많았습니다. Why are you willing to 뭐였죠? Go through so much pain.
0: Yeah.
1: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9408님, 네,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보면은 이제 The Road Not Taken이 제목이고 그다음에 그시 안에는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가 있어요. 그래서 시 9는 less traveled or less traveled by가 있고 제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what would you say?
0: Yeah, here's my sentence. Do you enjoy the struggle or something?
1: Do you enjoy the struggle or something?
0: Yeah.
1: 고생하는 게 재밌어? 이런 뜻이
0: Yeah, kind
1: 되겠죠.
0: of teasing a little bit, right?
1: Exactly. Because I mean, in English, people like sarcasm.
0: Yeah.
1: Mine is, why go to all that trouble?
0: Why go
1: Go
0: through?
1: to,
0: Go to.
1: you could
0: Yeah.
1: say through as well,
0: Yep.
1: but I went with to. Why
0: Yeah.
1: go to all that trouble?
0: Oh, good. I like that.
1: 네. 이렇게 한번 저희는 만들어 봤고요. 김태은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무모한 문장이 뭐예요? 하셨거든요. 아. 저희가 매일매일 설명드리진 않는데 이게 사실은 약자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그래서 무모한 문장인데요. 또 이제 중의적인 뜻으로 무모하게 도전하세요 하는 뜻에서 무모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This is Fleetwood Mac, Dreams. See you in part two.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산불이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불길을 발견하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면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옷을 덮어 끕니다. 둘째, 산불이 퍼지고 있다면 당장 대피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 반대쪽으로 거슬러서 이동하세요. 셋째, 대피하기 어렵다면 낙엽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Newsletter. All right,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반디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도 저희를 찾으실 수 있고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2: Yeah, we talked about pioneers in the first hour.
1: Yes,
2: Ted Turner truly is a pioneer, right?
1: Yeah, when he created CNN, everyone thought it was a terrible idea.
2: Yeah,
1: and it's never gonna succeed. Who wants to watch the news for 24 hours?
2: Exactly.
1: They could not have been more wrong.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This is Colby Calais, Brighter Than the Sun.